형 같아. 음악 언벙. 아, 우재미님의 역시 인간미가 넘치십니다. 앨범 하시다 살짝 꼬이셨어요. 아, 이게 다들 아셨구나. 웬만하면 그냥 넘어가려고 그랬는데, 너무 다들 지금, 그, 예, 댓글을 막 다들 웃고 계셔가지고, 예, 그래요. 음악 언봉. 3890님, 비와 매미 울음이 서서히 그치며 방학한 아이들의 웃음소리가 가득하겠네요. 집안에. 촤하하. 오늘 방학식이라 좀 이따 애들 데리러 갑니다. 유가 이제 몇 개?

0: 애는 다 키우면서 퇴직연금은 왜 안 키워? 퇴직연금도 키움할 때가 왔다.
1: 키움이 알아서 모아주고 굴려주니까 퇴직연금 IRP도 크게 키움. 키움증권.
2: 원금손실 유의, 투자 전 상품 설명서 및 약관 필독.

0: 이현우의 음악 앨범.
1: 네, 이현우의 음악 앨범 함께하고 계십니다. 여러분들 계신 곳은 어떤지 좀 쭉 한번 둘러볼까요? 하은지 씨, 여기는 양주인데요. 비가 계속 많이 오네요. 양말이 젖을까 봐 가방에 쏙 넣고 회사 와서 신었어요. 흐릿흐릿한 게 파전의 막걸리가 생각나는 아침이에요. 왔었습니다. 야, 그래요. 예. 아, 요거 비 오는 날 파전의 막걸리 잠시 잠깐 잊고 있었는데 좀 리마인드 시켜주셔서 감사합니다. 예, 우리 또 잊으면 안 되잖아요. 그죠? 비 오는 날 파전과 막걸리. 그래, 아침부터 깨달음을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양주는 흐리고 이영신 씨, 여기는 홍성. 비가 오다 말다 지금은 그쳤는데 흐리고 습기 때문에 물속에 있는 것 같아요. 하셨습니다. 아, 그 느낌 알아요. 네. 뭔가 나는 그냥 밖에 서 있는데 물속에 들어와 있는 것 같은 그런 느낌 말씀이신 거잖아요. 그죠? 자, 지금 소개된 모든 분께는요. 차준치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치약 칫솔 세트죠. 네. 직관적인 선곡인데요. 유소희님이 청해 주셨어요. 브라운 아이드 소울의 비가 그치면.

미국 플로리다의 한 피자 가게에서 이것을 가져오는 손님에게 피자를 공짜로 주는 독특한 이벤트를 열어서 화제인데요. 바로 죽은 비단뱀입니다. 사장님은 현재 생태계를 심각하게 위협하고 있는 외래종 비단뱀의 개체수를 줄이기 위해서 이 이벤트를 계획했다고 하는데요. 이 잔인하지 않게 인도적으로 죽인 비단뱀을 가져오면 스페셜 피자 한 판을 무료로 제공한다라고 해요. 이 이벤트는 특히 아이들에게 큰 열광을 받고 있어서요. 아이들이 하루에도 크기 5m, 몸무게 90kg에 달하는 대형 비단뱀을 몇 마리씩 잡아오고 있대요. 아니, 비단뱀이 이렇게 큽니까? 대형 비단뱀을 잡아오고 있는데 사장님이 이렇게 받은 비단뱀을 가지고 피부에 바르는 오일과 크림을 만들고 장신구까지 제작하고 있다고요. 사장님은 현재 플로리다에 서식 중인 비단뱀이 최대 30만 마리라고 추정하던데 이렇게라도 개체 수를 줄이고 싶다라고 말했다고 합니다. 누리꾼들은 뱀을 도대체 어떻게 잡아가는 거냐, 그냥 돈 주고 사 먹을게요 라며 놀랍다는 반응을 보였습니다. 야, 그 굉장히 뭐 좋은 의도이긴 한데, 근데 애들이 5m짜리 비단뱀을 어떻게 잡는다는 거죠? 애들이 직접 잡나? 이러다가 뭐 다치는 거 아닌가 모르겠네요. 예. 비단뱀이 어떤 애들인지 어느 정도 공격성을 갖고 있는지 잘 몰라서. 근데 엄청 크네. 징그러워. 한 글로벌 피자 브랜드 회사가 러시아에서 우리 회사의 로고를 몸에 새기면 100년간 공짜 피자를 제공하겠다라는 캠페인을 펼쳤다가 조기 마감하는 해프닝이 벌어져서 화제입니다. 해당 피자 회사는요, SNS에 우리 회사 로고를 몸에 새기고 해시태그로 공유하면 앞으로 100년간 매년 100판의 피자를 공짜로 제공하겠다라고 올렸는데, 피자를 정말 좋아하는 소비자들만이 겨우 응모할 것이다 라고 것이라는 예상과 달리 반응은 엄청 뜨거웠대요. SNS에는요, 회사 로고를 비롯해서 회사 피자 그림 문신까지 등장했고요. 너도 나도 몸에 로고를 새기기 시작했는데, 예상 밖의 상황에 회사 측은 크기 1cm 이상 문신이어야 하고 특정 부위에 새겨야 하며 그 사진을 SNS에 올려야 한다는 까다로운 조건들을 더 걸었지만요, 응모자 수는 여전히 많았습니다. 이에 원래는 두 달간 진행될 예정이었던 이벤트는 4일 만에 급하게 종료됐고요. 회사 측은 선착순 380명에게만 앞으로 100년간 공짜로 피자를 제공하겠다라고 밝혔는데, 소식이 전해자 누리꾼들은 100년간 피자를 공짜로 먹을 수 있다면 나도 가능할 듯하다, 소식을 늦게 알아 오히려 아쉽다라며 다양한 반응을 보였습니다. 근데 만약

힘든 겁니다. 비단뱀을 잡거나 로고를 새기거나 그냥 최대한 그냥 차디한테 받는 차중커나 차스닥이 제일 쉬운 거였어요. 하셨습니다. 아, 그럼요. 에. 저는 뭐 그냥

아무 선수니까. 자, 단문 50원, 장문 100원들은 문자 샵8910 공짜인 콩으로 그게 자랑할 일이니 네, 별것 아닌 걸로 특이한 부심 가진 사람들 이야기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물론 화요일 아침 일상도 기다리고 있어요. 아, 4209님 사연인데요. 형님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6월에 아들 이름을 골라달라고 부탁드렸던 최청자입니다. 7월 16일 무사히 아들이 태어났고요. 아기 이름은 김찬유로 정했습니다. 형님도 마음속으로 찬유를 골라주셨죠? 아기 낳느라 고생한 내 와이프 장지혜 너무 사랑하고 고맙다고 꼭 전해주세요. 그리고 찬우야 건강만 하자 하셨습니다. 아, 그러면서 사진도 보내주셨는데 야, 아기가 진짜 너무 귀엽다. 아니 이제 진짜 태어난 지 며칠 안 된 나이 아니에요. 근데 아, 그 사진 찍어서 보내셔. 이 사진으로 보면은 예, 진짜로 태어난 지 얼마 안 된 아이 사진을 보내주신 거예요. 근데 이목구비가 있네. 예, 세상에 나온 지 얼마 안 된 아이가. 이 아이 너무 예쁜데요. 저희가 접형 세트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찬유. 아, 근데 이제 제가 기억하기로는 그때 이름 후보로 도현, 유찬, 유건, 뭐 윤재, 태호 찾아보니까 이랬던 것 같은데 찬유는 없었던 것 같은데 아, 뭐 그래도 뭐 좋아요. 찬유 좋은 것 같아. 찬유 좋은 것 같아요. 아이와 너무 어울리는 이름입니다. 네, 찬유. 축하드리고요.

김현식의 빛처럼 음악처럼이었습니다. 아, 멋진 곡이에요. 네. 제가 이 노래 진짜 너무 좋아서 어릴 때 아, 나도 비와 관련된 그런 노래 하나 만들어서 남기면 너무 좋겠다, 행복하겠다라는 생각을 예, 했었거든요. 예. 어쨌든 예. TMI. 아, 2463님, 차디 매미 목소리 때문에 차디 목소리가 잘 안 들리지만요. 그래도 잘 들어볼게요 하셨습니다. 아, 매미 소리가 이 애들이 엄청나죠. 예. 진짜 주변에 아무것도 안 들릴 정도로 세죠. 근데 우리가 매미의 울음소리에 대해서는 어릴 때부터 이렇게 좀 뭐랄까요? 좀 많이 좀 얘네들이 괜찮은 걸로 좀 많이 포장이 되지 않았나요? 뭐 동 이런 뭐 동화에도 많이 등장을 하고 이런 아이들이 보는 이런 것들이 많이 좀 뭐 동요도 뭐 매미와 관련된 뭐 있는 것 같은데 어쨌든 이렇게 좀 친근하기 때문에 이렇게 시끄러운데도 사실은 그렇게 고통스럽지가 않아요. 예를 들어서 뭐 까마귀나 이런 애들이 이런 크기로 울어댔다고 생각해 보세요. 바로 우리 옆에서. 어, 그건 진짜 못 참지. 너무 고통스럽지. 근데 매미에 대한 인식은 그래도 우리가 꽤 긍정적인 생각을 많이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울어대도 견딜만 합니다. 그리고 아, 여름이네. 뭐 이렇게 생각하기도 하고요. 그죠? 에, 매미들이 지금 많이 울어댑니다. 차준치 보내드릴게요. 3969님, 형님, 제주도 출장 왔습니다. 제주도는 엄청나게 화창한 날씨예요. 오늘도 화이팅 하세요 하셨습니다. 제주도 가셨습니까? 네. 거긴 비가 안 오나요? 비가, 특히 비 오고 난 후에 이렇게 진짜 맑게 개면 너무너무 깨끗하잖아요. 진짜 비현실적으로 깨끗하잖아요. 하늘도 그렇고 모든 것들이, 나뭇잎도 이렇게 싹싹 무슨 걸레로 닦아놓은 것처럼. 아, 너무 좋죠. 제주도 아름답겠네. 차준커 드립니다. 윤정아 씨, 충남 보령에 있는 대천해수욕장에서 자영업 중인데 장마 기간이 길어지니까 너무 걱정이에요. 이번 주말 머드 축제가 시작돼요. 많이들 와주세요 하셨습니다. 아, 그 유명한 세계적인 머드 축제 시작이 됩니까? 에. 그게 요 때였나요? 7월 말 정도였나? 정말 8월 정도일 거라고 생각하고 있었던 것 같은데 장마가 이번에 좀 긴 편인가? 좀 늦게 시작했죠. 벌써 장마가 끝났어야 될 시기인데 그래요. 머드 축제. 네, 1년에 한 번 열리는 아주 큰 축제잖아요. 돈 많이 버시고 건강하시기 바랍니다.

Simply 3의 Counting Stars 3부 첫 곡이었습니다. 이연의 음악 앨범에서 준비한 선물입니다. 바다위 테마파크 미라클 크루즈에서 크루즈 승선권, 한강의 최고급 특별 유람선 서울 크루즈에서 2인 승선권, 급발진 잡는 진넷에서 한문철 블랙박스, 제부도의 노을빛 하늘길 서해랑에서 해상 케이블카 탑승권, 뽀송한 거실 바닥 청소 아스토니쉬에서 바닥 클리너, 한국인 영양에 딱 맞춘 고려은단에서 멀티비타민 올인원, 주식회사 트라이몬키에서 허니라이크 치약 칫솔 세트와 클렌징 비누, 아름다운 비주얼 아비주 뷰티에서 뷰티 상품권, 사람과 자연을 닮은 새롭에서 유클리드 화장품 선물 세트, 순한 저자극 클렌징 피피클에서 효소 파우더 세안제 세트, 나의 우아함을 깨우는 힘 닥터 세르세에서 여성 청결 세럼, 당신에게 선물하는 꽃과 향기 라플로리아에서 꽃 디퓨저, 서울 우유에서 고품질 저지 원유로 만든 진한 풍미의 저지 밀크 푸딩, 160년 전통의 마루코메에서 콩고기와 미소된장 세트, 비건 전문 우브레도 베지찬에서 시식권, 꼬미남이 만든 대도수산에서 해물 밀키트 세트, 대한민국 대표 맛간장 홍일식품에서 홍일 홍게 맛장 소스, 유기농차 전문기업 푸르메다에서 순한 유기농 삼초 보리차, 친환경 원목 가구 핀란디아에서 원목 2층 침대를 드립니다.

0: 6년 연속 사이버대 신입생 등록 1위, 4년 연속 장학금 1위. 서울사이버대학에서 지금 신입생 편입생을 모집 중입니다. 서울사이버대학교.
1: 대체할 땐 어디로?
2: 사진으로.

0: 12년 차 아끼는 후배 가수.
1: 네네. 후배 가수로는 가수. 12년 차, 개그맨으로는 네네네. 25년 차.
0: 그렇죠.
1: 네, 네. 그렇습니다.
0: 제가 이제 아끼는 후배 가수 이 말을 한 이유가 있죠.
1: 네네.
0: 보니까 인별그램 보니까 네. 요즘 또 이렇게 아, 음반 또 준비 본업에 또 본업으로
1: 6년 만에 새 누구도 기다리지 않았지만.

0: 그렇습니다.
1: 저희도 이제 좋은 소식 기다리도록 하겠습니다. 네네네. 신보에 대한
2: 준비가 되면 네? 제가 PD님한테도 말씀드렸거든요. PD님 라이브를 좀 성호 형이랑 나와서 해드릴까요? 아. 그랬더니 아 여기는 아닌 것 같다 인서가 아. 여기는 아닌 것 같다 다른 곳에서 해다오 라고 또
1: 아 그 그런 그 이야기가 벌써 오고 갔나요?
2: 오고 아. 맞습니다.
1: 네. 아이고 또 이렇게 매몰차게 또 아니야. 음악을 들어보지도 않고 네
2: 들어보지 않아도 아시는 것 같아요. 네네 들어보지 않더라도 아시는 것 같습니다.
1: 아주 성우 씨 한번 보고 싶은데. 아, 네. 네. 알겠습니다. 그 신보. 네네. 신곡. 네. 네. 저도 기다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냥 계속해서 이야기 전해주세요.
2: 중간 중간 계속 해드릴 거고. 네네. 그냥 불러버릴 겁니다. 아, 그래서 못 부르게 해도.
1: 그래요. 아, 네네.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신곡을 기다리며. 네네. 신곡을 기다리며. 네. 이번 주 주제 한번 말씀해 주시죠.
2: 그게 자랑할 일이니. 아, 저한테 하는 얘기인 것 같은데. 어? 신보? 왜 이렇게 뭐가 맞물렸지? 네. 네. 그게 자랑할 일이니? 이겁니다. 별것도 아닌 걸로. 자꾸 내 얘기 같지?
1: 아니, 신보 얘기를 하고 이 얘기를 하고 어떻게
2: 이게 붙지? 네. 네. 별것도 아닌 일로 네. 특이한 부신 가지신 사람들 보내주시면 되는데요. 네. 예를 들어서 5559님 네. 친구 중에 본인 아파트 이름에 상당히 부심을 갖고 있는 친구가 있습니다. 네. 예를 들어 그냥

0: 나 엠파이어 프레스티지 에듀파크 리버 아파트 살잖아. 야 이거 말하기도 너무 힘들다. 나 엠파이어 프레스티지 에듀파크 리버 아파트 살잖아. 거기가 어딘데 도대체.
1: 아 진짜 아파트 이름 진짜 이거

0: 학교 초등학교 있으면 에듀 들어가고요. 네네네. 그렇습니다.
1: 그리고 그 센트럴 파크 꼭 들어가고.
0: 아 그렇죠. 네. 그리고 언덕이 뭐 있으면 힐 이런 힐. 것들 힐 들어가고요. 네. 뒷산 있으면 힐. 네.
1: 바단 쪽은 이제 오션.
0: 오션.
1: 오션 파크
0: 이런 거 막 다 넣죠. 네, 때려 넣죠.
1: 그래요.
0: 그렇습니다. 이정옥님. 네. 저희 남편 비 온다고 우산 가져가라고 그렇게 말을 하는데 아 괜찮아 나 남자잖아 하더니 비를 쫄딱 맞고 들어왔더라고요. 그래 놓고서 좋다고 괜찮아 나 남자잖아 하더니 결국 감기 몸살 걸렸습니다. 이건 대체 무슨 부심이죠?
1: 아, 네.
0: 너무 싫어요.
1: 아 근데 저는 조금은 이해가 가요.
0: 아 형님도 약간 우산 네, 안 챙기시는.
1: 여기 비가 그렇게 네네네. 크게 많이 안 올 때는 이렇게 무심한.

0: 네네네 그런 모습들.
1: 아 그리고 이제 네. 면 같은 것도 얇은 면은.
0: 얇은 면은
1: 몸에 딱 붙는데 약간 좀 배가 나오시면 이렇게 약간
0: 아니
1: 느낌
0: 배꼽이 어디 있는지가 느낌. 정확하게 보이고
1: 느낌이
0: 약간 배꼽만 떠 있잖아요 티셔츠가.
1: 그래요 그래요.
0: 그렇습니다.
1: 네. 아 참. 아 몸매가 좀 중요한 것 같긴
0: 몸매
1: 해.
0: 중요해.
1: 그러니까 중요한
0: 몸매가
1: 해.
0: 좋으면 또 아 좋죠. 네네네네. 네. 네.
1: 그럼 오히려 그 의도적으로
0: 의도적으로
1: 의도적으로 더 적시려고 더 적시려고.
0: 그렇죠. 그렇습니다.
1: 참 안타깝네. 네. 참 어떤 선물 준비되어 있습니까?
0: 오늘은요. 지난 네. 한 달 동안 없는 살림에 차주

0: 가감들이 계속 바뀌어요. 한 가감만 그대로 들어가 있고 오늘 가감 중에 네. 그 기준이 애매합니다.
1: 네. 시가처럼 계속 계속 지금 조사를 하시는 거죠.
0: 시가.
1: 네네네.
0: 아 3등에게는 그렇습니다. 계속 바뀌는 거예요.
1: 그때 바뀌어요.
0: 네, 5대입니다. 네.
1: 또 3등에게는요. 네. 세계 5대 케이블카. 네. 미국 뉴욕 루즈벨트, 중국 장가계, 베트남 바나일, 스위스 융플라우, 그리고 자랑스러운 한국의 제부 아일랜드.
0: 제부 아일랜드.
1: 제부도에서 탈 수 있는 해상 케이블카 왕복 탑승권 역시 네 분께 네.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0: 사연은요, 단문 50원, 장문 100원 드는 문자번호 샵8910, 공짜인 콩 열려 있으니까 이쪽으로 보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0: 자기애가 뛰어나시네 정말. 아, 특출나시네요.
1: 진짜.
0: 네, 러브 네 러브 제이님 휴가에 어디 가냐길래 제주도 간다니까 친구가 아, 나 K 타고 갔다 왔잖아. 너도 그거 타니? 하고 자랑을 하더라고요. K가 뭔가 했더니 대한항공이더라고요. 나는 K만 타잖아. 어?
1: 어떤 아. 분들은 그냥 읽어. 나 K 타고 갔다 왔어. K.
0: 아.
1: K 얘기하는
0: 거. 아.
1: K.
0: 아, 이게 그러니까
1: 나는 오즈.
0: 오즈. 오즈.
1: 오즈.
0: 오즈 타거나
1: 어, 난 오즈인데. 어이. 그래 나 그 오즈 갈까 K 갈까 이렇게 막 생각하다가 오즈 했는데 아 만날 뻔했네 우리 K에서 비행기
0: 그 뜻이잖아요. 나는 저가는 안 타.
1: 아 그렇죠 그렇죠 그렇죠.
0: 저가 이제 오 저가 항공 안 타.
1: 국적기.
0: 어 국적기. 나는 좀 비싼 거 타. 요거 국적기. 자부심인 거죠 지금.
1: 그렇죠.
0: 아 네. 네. 네. 꼴사납네요 정말.
1: 꼴사납네요. K가 뭐의 줄인 뭐의 약자죠?
0: 코리아까지는 알겠어요.
1: 코리아까지 알겠는데
0: E가 뭐죠?
1: E는 뭐 뭔지 모르겠어요.
0: 네.
1: 오즈는 더 이상 더 모르겠어요. 네. 오즈는 뭐지 도대체? 어,
0: 아시안한데 왜 오지?
1: 네. OZ잖아요.
0: OZ죠.
1: 오지.
0: 네네네. 네.
1: 오즈.
0: 네.
1: 오즈 쪽에 K 쪽. K 오즈예요.
0: 저는 제일 싼 거 최저가로 아, 잘 가격 보고. 네. 네. 그렇죠.
1: T?
0: T. 아 T 좋죠. 네. T도 좋죠. 네네. 무주님,
1: 네,
0: 네. 제 친구는 전 남친들 직업을 그렇게 자랑합니다.
1: 아,
0: 아 주식 얘기하면 아, 내 전 남친이 금융계였잖아. 걔 만나면서 내가 주식 계좌 처음 만들었잖아. 고기 먹으러 가면 아, 너희 돼지가 임신 기간이 114일.

0: 사업장이 여러 갠데 매출, 매입, 지출, 계좌 현황을 한눈에 쉽게 볼 수 없을까?
1: 경리 위한 프로그램 경리나라 쉽고 편한 경리 업무 경리나라
0: 여러 사업자의 경리 업무도 이제 한 번에 쉽고 편하게 경리회계 프로그램
1: 경리나라
2: 술 마셨는데 대리 어디 부르지?

0: 사람 한 번씩 물어봐요.
1: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그럼 사연 한번 볼까요?
2: 아, 이 별걸 다 자랑하고, 네, 쓸데없는 자부심을 갖고 있는 아주 특이한 우리 주변의 분들, 네, 사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0: 그렇죠.
2: 네. 아, 0620님. 저희 아내는요, 자기 팔에는 불주사 자국이 거의 없다고 자부심을 갖고 있어요. 오. 전 모기 물린 것 같이 볼록 튀어나왔는데요. 본인은 흔적도 없이 매끈하다고. 아, 이러니 내가 민소매를 입으면 얼마나 예뻐. 뭐 하나 튀어나온 게 없이 매끈하잖아. 나 같은 사람 봤어? 자랑을 합니다. 그게 자랑할 일일까요? 아, 내 피부 봐. 내 살성 봐. 잘 안 우는 거 봐. 이거 봐.
0: 그
2: 이 회복력.
0: 근데 불주사 자국이 없을 수 있나?
2: 입은, 그러니까 특이한 건데 없으신 거예요.
0: 네네. 네,
2: 그래서
0: 네.
2: 특이하긴 특이합니다. 네. 근데 요즘 친구들은 안 맞잖아요, 불주사.
0: 안 맞죠. 안 맞죠.
2: 그래서 이게 나이가 사실은 불주사 자국이 있느냐 없느냐로.
0: 불주사 그 다음 세대인가 보다.
2: 그렇다. 네. 아, 불주사 그걸 안 맞으셨나? 혹시? 아내분이 어리신가?
0: 아닐 텐데. 네, 어쨌든.
2: 그렇죠.
0: 근데 어쨌든. 맞았는데 상처가 없는 거면 뭐 그런 걸 자랑하시는 걸 수도
2: 그렇죠,
0: 있고.
2: 그렇죠, 그렇죠.
0: 근데 이걸 계속 이렇게 우리가 뭔 얘기인지 의논하는 게 그러니까 특히 자랑할 일은 네, 아니라는 얘기인
2: 것 같긴 정말 하찮은 해요. 거라는 거예요. 네, 정말 네, 하찮아서 네. 저희가 이해하기 힘들 정도로 정말 하찮다.
0: 네, 네, 네. 네. 뭐 그런 얘기인 것 같아요.
2: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0: 네. 아, 0501님 네. 남편 만날 때 자기가 초등학교 유학파라고 해서

0: 경계성 사기.
1: 아니 이런 거 무슨 수천 수만 장 찍어낸 거 아니에요. 네. 네. 그렇죠.
0: 그렇다고 또 아니라고 하기도 그렇고.
1: 아니라고 하기도
0: 사인이
1: 그렇고.
0: 아닌 건 아닌데.
1: 네. 네네. 그러니까 뭐 아니 나는 이것도 소중해라고 얘기하면 할 말이 없죠.
0: 또 없고.
1: 할 말이
0: 나는
1: 없죠.
0: 나는 이 가치를 인정해. 나는 또 그렇게 보면.
1: 나한테는 이게 뭐 그렇죠. 어마어마한 거야라고 네네네. 얘기를 하면 네. 뭐 할 얘기가 없는
2: 그렇습니다.
1: 거지.
2: 그렇습니다.
0: 그렇습니다. 네. 아 5525님. 네. 저희 아버지는 사랑니 네 개를 제때 안 빼셔서 다 자란 사랑니가 그대로 있습니다. 그걸로 자꾸 부심을 부리세요. 오돌뼈, 생선 대가리, 갈비살 같은 부위를 굳이 뜯어 드시면서 꼭 자랑스럽게 그러십니다. 나는 남들보다 이가 많잖아. 응?

네, 나는 달라 들려드렸습니다. 이영호 씨가요. 제 친구는 정자 검사하고 왔다면서 현미경으로 본 영상을 그렇게 보여줍니다. 야, 보여? 야, 이 역동성, 이 직진.

0: 조정주 내가 해줄까? 해줄까? 단골 예식장이 있다고 계속 자랑하세요.
1: 같은 곳에서 세 번 하신 거예요?
0: 네, 같은 거예요.
1: 야, 대단하시네. 상대방 여자분도 대단하신데, 네. 대단하신데요. 이걸 알고도 세 번을 다 용인하신 건가요?
0: 상담하시면서 뭐 이런 초대장 만들고 자. 지난번에 했던 걸로. 사장님, 지난번 그걸로 할까요?
1: 식사 지난번 너무 좋았어. 그걸로 해주세요. 식사 잘 나.
0: 더도 덜도 말고 지난번 똑같이.
1: 스테이크.
0: 너도 덜도 말고 완벽해 완벽해 지난번
1: 스테이크 굽기도 지난번 너무 좋았어. 그대로 해줘요.
0: 아 근데 사실 그 과일은 첫 번째 웨딩의 과일, 고기는 두 번째. 약간 이런 느낌으로 후식은 세 번째가 좋았어. 지금 제가 주문한 양이 많죠. 좀 까다롭게.
1: 너무 웃기다.

0: 승권 4인권 드립니다. 네.
1: 휴가에 어디 가냐길래 제주도로 간다니까 친구가 아 나는 K 타고 갔다 왔잖아. 나 너도 그거 타니 K? 하고 자기는 대한항공만 탄다는 부심부렸다는 사연 보내주신 러브제이님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나 이렇게 표현하는 사람 처음 들어봤네. 난 K만 타잖아.
0: 나 이번에 K320. 자 1등 네. 부산 오사카 크루즈 상품권 왕복권 드립니다. 네. 크루즈 네. 맞습니다. 해외 다녀오세요.
1: 네. 사모나 신 사장님이 결혼을 준비하는 직원한테 식사가 제일 중요해요. 내가 세 번 다 같은 예식장에서 해서 단골이거든. 내가 했던 곳에서 가격 조정 좀 해줄 테니까 거기서 해. 자꾸 단골 예식장 있다고 자랑하세요. 라고 네. 사연 보내주신 익명 요청님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0: 네, 축하드립니다.
1: 네. 과일은 첫 번째 거. 네. 스테이크는 두 번째 결혼. 요게 좋았어요.
0: 디저트는 세 번째 걸 꼭. 그거 아주 좋았어요. 아 근데 이 사장이 확실할 것 같긴 해.
1: 맡기면 뭐, 좀 잘해줄 것 같긴
0: 그쵸?
1: 해.
0: 이 정도로 네, 경험하셨으면.
1: 그렇습니다.
0: 자, 수고하셨고요.
1: 네, 수고하셨습니다.
0: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네. 자미로콰이의 White Knuckle Ride 오늘 끝곡입니다. 여러분 내일 만나요.

0: KBS 쿨 FM 57분 교통정보입니다. 비가 강약을 반복하면서 내리고 있습니다. 비의 양에 따라서 교통상황도 수시로 달라지니까요. 교통상황 잘 살피면서 안전하게 이동하셔야겠습니다. 경부고속도로 부산 쪽 오산에서 남사 쪽으로 정체입니다. 서울 방향 달래내에서 반포 쪽으로 답답합니다. 분당서로 청담대교 쪽인데요. 장지 나들목 부근부터 속도가 떨어지고 있습니다. 올림픽대로 공항 쪽으로는 강남권에서 정체가 살펴지고 있습니다. 잠실에서 성수대교 쪽으로 막히고 있습니다. 하남 쪽으로는 행주에서 염창 나들목 쪽에 불편이 여전하고요. 여의하류에서 성수대교 쪽으로 천천히 이동하고 있습니다. 강변문어 구리 쪽으로는 행주에서 월드컵대교, 서강대교에서 동작대교 쪽으로 정체입니다. KBS 쿨 FM 57분 교통정보 이현입니다.
1: 어쩜 그렇게 변하질 않니?
2: 이번엔 또 뭐가 마리오?
3: 마리오가 21년간 변함없이 대상 받았단 마리오.
4: 유명 브랜드 모두 모여있는 그곳, 합리적 가격에 마리오란 마리오.
5: 한국 소비자 포럼 2025 올해의 브랜드 대상
3: 21년 연속 수상이니까
4: 마리오 아울렛.
6: 나란 말싸움이 판촉에다 세종 기프트. 판촉물 최저가 보장 세종. 공공기관 우선 구매 대상 기업 세종. 판촉물 굿즈는 세종 세종 세종 기프트.
7: 판촉물 세종 기프트 아니면 아니 아니 아니 돼요.
6: 세종 기프트.
8: 청소년 유해물 차단 앱으로 스마트폰 안전 레벨업. 스마트폰에 익숙한 아이들 유해 정보에 쉽게 노출될 수 있습니다. 스마트폰 안전을 위해서 어떻게 해야 할까요? 스마트폰 개통 즉시 유해물 차단 앱을 설치하여

자, 7월 21일 화요일입니다. 박명수의 라디오쇼 시작하겠습니다. 예. 아, 이성과의 만남이 설레인다. 예, 그거는 정말 젊단 얘기죠. 젊단 얘기죠. 예. 젊었을 때 누구나 다 그런, 생각들이 있었고, 또, 막 그 새로운 사람을 만난다는 그런 설레임이 있었잖아요. 그죠? 예. 그럴 때가 가장 아름다운 사랑을 할 때니까요. 예, 어떤 분을 만나든 아름다운 사랑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화요일에는 모발모발 퀴즈쇼 준비되어 있습니다. 귀티나는 남자, 퀴즈계 귀염둥이 퀴기. 김태진과 함께합니다. 퀴즈도 풀고 푸짐한 선물 받아가시기 바랍니다. 정답 오답 상관없이 만번째 이만번째 만단위 문자에 걸리면 행운의 선물 블랙박스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문자번호 샵 8910 장문 100원 단문 50원 콩과 KBS 플러스 무료입니다. 이쪽으로 참여 문자 보내주세요. 광고 듣고 태진 김태진 씨 모시겠습니다.

0: 어, 김연아 씨, 어디로 모실까요?
1: 든든한 내일로요.
0: 네?
1: KB국민은행 IRP로요. 다양한 금융상품으로 수익률부터 안정성까지 더 기대되니까.
0: 제대로 가시네요.
1: 같은 연금, 다른 내일. KB국민은행 퇴직연금 IRP.
2: 원금 손실 유의, 투자 전 상품 설명서 및 약관 필독.
3: 여보, 화장실

0: 연예계 중계 리포터 하실 때 대둔산에서 맞는 거 기억하세요? 정말 친절하시고 프로페셔널이셨어요. 아, 라고 하셨는데 대둔산 세상에. 기억납니까?
1: 어, 기억납니다.
0: 대둔산 이게 왜 가신 거예요?
1: 연예가 중계로 간 건 아니고 예. 그 S본부의 잘 먹고 잘 사는 법이라고 예. 교양 프로그램 리포터도 했었거든요.
0: 네.
1: 이때 딱 한 번 가봤어요.
0: 오.
1: 그때 만난 뵌 분인가 보다.
0: 예.
1: 네. 아유 너무 감사합니다. 기억해 줬어.
0: 어떤 분인지 기억나요?
1: 모르죠.
0: 아. 네,
1: 왜냐면

0: 자, 바람잡이 퀴즈 정답 알려주시죠.
1: 네, 노을의 신곡 제목은요, 사랑이 끝나도 오늘은 아니야 입니다. 선물 받으실 분들 저희가 홈페이지 선곡표 게시판에 방송 끝나면 올려둘게요.
0: 자, 다음 순서 가볼까요?
1: 음악 듣기 평가 한번 가볼까요? 저희가 어떤 가요의 일부분을 3단계로 나눠서 각각 짧게 잘라서 들려드릴 겁니다. 오늘은 저와 박명수 씨도 정답을 모르고 있는데요. 저희와 여러분들이 같이 추리를 해보죠. 정답을 보내실 때 가수 이름, 노래 제목 정확하게 보내주셔야 되죠. 문자 번호는 샵8910번이고요. 장문은 100원, 단문 50원이 들고 콩과 KBS 플러스는 무료입니다.
0: 자, 정답자 10분 뽑아서 수제 삼선 짬뽕 보내드리겠습니다.
1: 오늘도 힌트를 먼저 드릴게요. 출제자 김세슬아 PD의 힌트입니다. 한국에만 있는 거예요.

0: 소리 들린 것 같기도 한데.
1: 2단계 한번 다시 들어볼게요.
0: 아닌가?
1: 신지 목소리 같기도 하고.
0: 아, 신지 씨.
1: 다시 한번 들어볼까요?
0: 아, 이게 너무
1: 죽었네. 이거 죽었어 이거 아주.
0: 아, 청취자분들은 진짜 잘 맞히시던데. 예, 저희는 진짜 모르겠어요.
1: 예, 예. 뭐죠? 뭐가 있을까요?
0: 한국에만 있다.
1: 점오인트 있나요? 점오인트? 점오인트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자, 여러분도 다 답답하시죠?
0: 네.
1: 우리나라에만 있는 것 자체 힌트가 더 어려운 것 같아요. 예, 워낙 많이 있으니까.
0: 그렇죠.
1: 자, 점오인트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이 뭐예요?
0: 이게 노래 시작할 때 이렇게 시작하는데?
1: 다시 한번 들어볼게요.
0: 난
1: 모르겠는데.
0: 2부의 경고예요?
1: 오늘도는 나를 위해.
0: 뭐지?
1: 뭔지? 이거, 뭘까?

0: 말하면 안 되죠. 아, 그러나 예예 예, 예. 제목이 한 글자 같은데 이 노래.
1: 이런
0: 한이 맺힌다 진짜.
1: 진짜 답답하네요. 자, 이 노래 듣겠습니다. 예, 이 노래 듣게요. 여러분들 정답 보내주세요.

0: 아, 맞네요. 맞아요. 아. 왜 그런 생각을 못했을까요? 네. 예, 예.
1: 정답은 샤크라의 맞아요. 한이 정답이고
0: 그렇습니다.
1: 이게 데뷔곡일 거예요 아마.
0: 예예예. 예, 예. 예. 우리만이 갖고 있는 좀 어떤 정서. 그 정서죠.
1: 예. 그러니까 예. 뭐 화병이라는 거, 뭐 한 이런 게 이제 우리나라에만 있는 거죠. 예.
0: 맞습니다. 예.
1: 야 이때 되게 그 샤크라 데뷔할 때 되게 좀 약간 센세이션.

0: 본인이 조혜련 씨를 부르지 않았어요 지금?
1: 나 조혜련이 잤나?
2: 예. 난 진짜 기가 막히고
0: 어이가 없어요?
2: 어이가 없어서 못 살겠네요. 아. 예, 조혜련이 잤나?
0: 우리 아니, 어쨌든 두 분 친구분이시니까 예, 예. 예, 대화 좀 나눠보세요 조혜련 씨. 예,
2: 조혜련 씨.
1: 정수냐?
2: 아, 예. 아, 좀 피곤하다 못해 너무 어이가 없네요. 예, 남자분이시고 그랬지 않나 아, 이게. 예. 가만 아. 가만 안 두겠어 한번 해주시면 안 돼요? 가만 안 두겠어. 예.
1: 가만 안 두겠어. 가만 안 두겠어.
2: 예, 조현 씨 아니네요. 알겠습니다.

0: 그냥 아쉽다라는 말만.
1: 아쉽지 않나.
2: 예예 예, 알고 있는 건데 알겠습니다. 예. 자. 예예 예. 오늘 저 전화 감사드리고요.
0: 예.
2: 문화 상품권 그리고 예 치킨 상품권 보내드리겠습니다.
1: 아 감사합니다.
2: 끝까지 그러시면 안 되죠.
0: 그렇죠. 잖아.
2: 예.
1: 감사할 것 잖나.
2: 예. 자 조혜린은
1: 잘 것 잖나.
2: 알겠어. 그냥 들어가세요 이제 조혜린. 예.

0: 그렇습니다. 뭐 그렇죠. 김매기는 이제 잡초를 네. 뽑는 거죠. 혹시 뭐 저 농사 지어본 적 있으세요?
1: 네, 있습니다. 친정에서 모내기도 해봤어요. 어디서.
0: 모내기도 해보시고 네. 네. 집에 좀 저 친정 쪽에 땅이 좀 있나 봐요.
1: 네, 있어요. 좋으시게. 부럽죠?
0: 예?
1: 부럽죠?
0: 예, 부럽습니다. 아, 좀 돌아오는 게 있나요? 매미 씨한테?
1: 네, 있습니다.
0: 그러면 쌀 같은 거는 좀 집으로 좀 보내줘요?
1: 사람 매일 뭐 공짜로 먹습니다.
0: 대박이네요. 그러면 저 벼농사 말고
1: 농사 일을 도와주죠.
0: 그렇죠, 그렇죠. 벼농사 말고 또 어떤 농사 또 하세요? 그러면
1: 벼농사 했고 옛날에는 그 부추 농사 있죠. 비닐하우스에.
2: 부추.
1: 네. 많이 아버지 건강하실 때는 네. 부추 농사 많이 해가지고 예. 서울로 다 보내고 이랬어요.
0: 아 진짜. 형제는 네. 어떻게 되세요?
1: 이남 사녀.
0: 아이고 나눠 먹으면 얼마 안 되겠네요. 그치? 죄송합니다. 농담이니까.
2: 그 농담이 나올 줄이야.
0: 이남사녀는 좀 많네요. 그죠?

0: 또 가시네요.
1: 예. 아, 본인의 목소리는 한마디도 들려드리지 못하고.
0: 예.
1: 아, 정답은 5가 맞고요. 86년 멕시코 월드컵에서 시작된 응원법 멕시칸 웨이브입니다. 아쉽게 정답 못 맞추셨네요.
0: 그래요. 예. 자, 자.
1: 청취자 퀴즈를 드리고
0: 하나 드리죠.
1: 예, 인사를 예. 드려야 될 시간이네요. 벌써.
0: 좋아요.
1: 10분 추첨해서 헤어 토닉을 보내드릴 텐데.
0: 네.
1: 잘 들어보세요.
0: 예.
1: 재밌는 문제예요.
0: 네.
1: 혹시 박명수 씨도 두피에 열이 많으신가요?
0: 아, 열이 많아요.
1: 저는. 저도 엄청
0: 머리가
1: 많은데,
0: 빠져. 머리가 네. 빠져.
1: 특히 요즘 같은 여름에 두피 열 관리 정말 잘하셔야 되거든요.
0: 예.
1: 그 전설의 야구 선수 베이브 루스의 두피 관리법이 요즘 들어 다시 화제가 되고 있는데 이 베이브 루스가 아, 여름철에 야구를 할 때 모자 안에 얼음에 차갑게 식힌 이 채소 잎을 넣었다고 합니다.
0: 아, 이건 알겠어요. 저 알아요.
1: 네. 잎에 수분이 증발하면서 두피의 열을 함께 빼앗죠. 증발 냉각 작용 때문에. 자, 말 그대로 서양

의정부 해성 홍어에서 홍어 무침 세트, 대한민국 대표 맛간장 홍일식품에서 홍일 홍게 맛장 소스, 각질 제거의 고수 한방 아라한수에서 묵은 각질 제거 필링 젤, 안 입은 뜻 착 갓 바디에서 안착 팬티, 부침 요리 명가 사옹원에서 김치전과 언양식 불고기, 미국 기능성 신발 오쏘핏에서 세상에서 제일 편한 운동화, 프리미엄 맞춤 정장 포튼가먼트에서 150만원 상당 맞춤 정장 상품권, 브리티시 라이프스타일 런던 포그에서 의류 상품권, 서울 우유에서 고품질 저지 원유로 만든 진한 풍미의 저지 밀크 푸딩, 우리 아이 첫 영양제 비비드 몽타주에서 레몬맛 오메가3 젤리,

아이들 미연입니다. 오늘은 진우님의 여행 이야기를 만나볼게요. 뇌병변 장애로 휠체어를 사용하는 아들 진우와 고향인 경주에 다녀왔습니다. 동근과 월지는 턱이 없고 평탄해서 휠체어로 산책도 하기 편했고 초록여행 장애인 편의 차량을 이용해 여행의 피로를 덜 수 있었어요. 가족 행사를 마치고 경주의 야경을 즐겼던 그 순간, 더운 여름에도 제 손을 꼭 잡는 진우의 용기가 오래 기억에 남을 것 같습니다. 우리 함께 떠나봐요. 어디라도 좋아 좋아 잘 출발해요. KBS 연중 캠페인 초록여행 떠나요는 장애인의 자유로운 여행을 응원하는 기아

어제였죠. 폴킴 노래 안 듣고 로이킴 것만 듣고 폴킴 음악에 감탄하다가 정승환 노래만 신청하신 7868번님 그리고 1884번님 두 분 사연 소개하다가 제가 좀 토라쳤거든요. 아니 근데 반응이 왜 이렇게 좋아요? 폴킴 놀리는 거 재밌다, 긁는 맛이 있다, 또 놀려야겠다, 역시 폴킴 아니고 긁킴이다. 여러분 재밌으신가요? 그럼 오늘도 얘기 나누면서 많이 저 놀려주세요. 근데 저 사실 다 연기하는 거예요. 긁히는 척, 삐지는 척, 뒤끓이는 척, 다들 그런 거 좋아하시니까 제가 명배우로서 연기해드릴게요. 진짜예요. 폴킴의 가요광장 시작할게요.

7월 21일 화요일 폴킴의 가요광장 첫 곡으로 김민석의 너에게였습니다. 저는 오후를 함께 시작하는 글킴입니다. 아니 이렇게 해서 저의 DJ명이 글킴으로 자리를 잡는 건가요? 네.

0: 7868인데 차단하지 말아주세요. 근데 7868 이거 어떤 가수분 생년월일인데 어떤 가수분이요? 생년월일이라고요? 아 78년도 6월 8일인가요? 어머 어쨌든 그분한테 제가 아무 말도 할 수가 없을 것 같은데요. 너무너무 형님의 너무너무 선배님 아니에요? 이분이 만약에 선배님이라면 그렇게 뭐라고 말씀하시면 그분 말이 다 맞아요. 네 반박 불가요. 자 다들 화요일 오후 어떻게 보내고 계신가요? 알려주세요. 소개하고 커피 보내드릴게요. 그리고 폴킴 노래도 좋지만 요 노래 요 가수의 노래 듣고 싶어요 이런 거 보내지 마세요. 이런 거 보내지 마세요. 저 진짜 분명히 말했어요. 오늘 이런 거 절대 보내지 마세요. 이거 보내는 순간 바로 차단입니다. 네, 샵8910 단문 50원 장문 100원 어플 콩과 KBS 플러스는 무료입니다. 저 잠깐 화 좀 시킬 겸 광고 좀 다녀올게요.
1: 셀레늄 의약품 셀레나제를 아시나요?
2: 세계 26개국에서 사용되는 셀레나제 말이죠?
1: 네, 셀레나제는 독일 비오신의 특허받은 제조기술로 개발된 셀레늄 의약품입니다.
2: 셀레나제는 셀레늄 결핍 질환을 위한 효과 빠른 셀레늄 의약품입니다.
1: 독일 수입 의약품 셀레나제 티파오라레
2: 수입원 비오신 코리아 판매원 휴원스.
3: 아니, 다른 돈은 다 키우면서 퇴직연금은 왜 안 키워? 퇴직연금도 키움할 때가 왔다!
4: 키움이 알아서 모아주고 굴려주니까 퇴직연금 IRP도 크게 키움! 키움증권!
5: 원금 손실 유의 투자 전 상품 설명서 및 약관 필독.
6: 안녕하세요. 에어비앤비 호스트 신윤수입니다. 저는 제 가게가 잘 되는 것보다 우리 동네 고성이 같이 잘 됐으면 좋겠어요. 이 동네가 잠깐 반짝이다 사라지지 않고 오래오래 남아있었으면 좋겠거든요. 그러려면 누구 하나 잘 돼서 되는 일은 아닌 것 같고요. 동네 문화가 계속 남아있을 수 있도록 사장님들도 저도 서로 돕고 의지하면서 고성을 지켜가고 싶습니다.
7: 우리는 함께 삽니다. 여기 고성에서. 여행은 함께 살아가는 거야. 에어비앤비.

폴킴의 가요광장. 폴킴의 가요광장 함께하고 계십니다. 최진경님께서 오늘 한층 더 대학생스럽네요. 폴디 머리 잘랐어요? 머리를 잘랐어요. 네, 또 이게 스토리가 있습니다. 그 이제 나름의 이제 앞으로 나올 앨범들이랑 여러 가지 때문에 탈색을 꽤 오래 전부터 고민하고 있었거든요. 탈색을 해보면은 좀 이미지 변화도 생기고 또 저는 다운펌을 좀 주기적으로 해야 하는 머리예요. 안 하면 머리가 까치집인 정도가 아니라 그 예전에 그 라이즈의 그 친구 있죠.

라는 주변에 강력한 권고사항들이 계속 들어와가지고 머리를 좀 자르고 누르고 왔습니다. 어때요? 이렇게 머리 좀 자르고 누르니까 좀 단정해 보이죠? 네, 역시 머리를 잘라야 되는 것 같아요. 단정하게.

0: 맞아요. 병수 씨가 나의 동생인가? 송희정님께서 꺄 마이데이 설레요 벌써. 아 데이식스 좋아하시는구나. 아 진짜. 아 저도 데이식스 너무 좋아합니다. 영케이라는 친구랑 인연이 좀 오래 전부터 계속돼서 이렇게 주기적으로 연락하면서 보고 있어요. 0326번님이 아니군요. 1774번님께서 잠깐만. 1774번님께서 루이킴 스마일보이 좋아하긴 해요. 여러분 제가 뭐라 그랬죠? 다른 가수 노래 그만 신청하라 그랬죠. 근데 저도 이 노래 진짜 좋아합니다. 이 원래 노래 원곡도 좋지만 이 로이킴 버전 저 진짜 좋더라고요. 그래서 이 리메이크 앨범 나오고 나서 스마일보이 저 한참 진짜 열심히 들었어요. 승리요정님께서 멜로망스 노래 또 듣고 싶어요.
1: 멜로망스가 그렇게 좋아요?

친구만의 점심 먹으러 가면서 폴디 목소리 들어요. 저 폴디 노래 안녕 좋아해요. 1372번님께 선물 보내드립니다. 아 몰라요. 선물 없어도 제 사비로 보내드립니다. 일단 하나 보내드릴게요. 나는 이렇게 자기 권력에 도취되어 있는 그런 DJ거든요, 여러분. 아시겠죠? 네, 저 분명히 말씀드렸어요. 네, 폴킴 노래 좋아한다고 말해주는 사람에게 폴디는 잘해줄 수밖에 없다. 조금 전에 어떤 문자가 냈었어요. 진짜 유치하네. 내가 유치한데 어떡해요. 나 굉장히 유치한 사람이에요, 여러분. 네. 자, 잠시 후에는 가광문화센터. 오늘은 스피치 특강입니다. 여러분이 하고 싶은 말 제가 대신 해드리는 시간이죠. 공개 고백하고 싶으신 분들 실명까지 넣어서 보내주시면 제가 정말 아주 떠들썩하게

따라 좀. 엄마가 청소하면 움직여서 같이 하고, 엄마가 밥 차리면 같이 차리자. 아, 이거 조금 더 강력하게 얘기했어야 되나요? 원래 아들은 이렇게 얘기하면 못 듣습니다. 다시 한번 할게요. 아들아, 제발 좀 움직여라! 이렇게 큰 소리로 한번 외쳐줘야지 그제서야 움직이죠. 아, 우리 어머니 힘드시겠다. 네, 선물 보내드릴게요. 5347번님께서 여행 같이 갈 때마다 자기 건 안 가져오고

계세요. 에어컨 안 끄고 공유 사무실 쓰시는 분들 돈 더 내세요. 돈 더 내면 괜찮죠. 어때요? 재만 씨. 돈 더 내면 좀 괜찮을 것 같지 않아요? 돈을 좀 많이 내면. 아, 에어컨을 꼭 깜빡하게 되더라고요. 요즘에 가끔씩 껐어요, 분명히. 근데 다른 에어컨이 켜지거나 막 이런 경우들도 꽤 있어요. 아, 알 수가 없습니다. 8130님께서는 지금 34살이고요. 고1, 2때 금천구 시흥초등학교 앞 비스와트 학원

이름이 지금 거론되고 있는 거 아니에요? 나 소질 좀 있는 듯. 4541번님께서 원더걸스 텔미. 아하, 여기 오답이 하나 있었네. 원더걸스 텔미. 이지혜님께서 합격이어라. 폴킴은 합격이어라. 아이, 감사합니다. 좋다. 아, 지금 내가 이 노래를 가요광장에서 부를 게 아니고 어디 오디션 나갔어야 되는 건데 진짜. 아 참. 3152번님께서 미스터 트롯 나가보세요. 어때요? 나가볼까요? 나가면 저 몇 등 정도 할 것 같아요? 여러분, 나가서 폴킴이 이 정도 실력이면 몇 등 정도 할 수 있을지 여러분들이 예상 점수 좀 보내주세요. 등수. 만약에 1등이 많이 오면 나 한번 전향해볼게요. 네. 아니, 왜냐면은 제가 지금 이렇게 장난처럼 흉내냈지만 정말 사실 트로트는 진짜 많은 테크닉과 연습이 필요한 장르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이게 장난처럼 부르는 거 말고 진지하게 부르려면

광고. 급하게 사진 찍고 내렸지요. 이렇게라도 자만추해서 행복한 포릴러비였어요. 라면서 아 우리 또 지하철에 있는 폴킴의 가요광장 포스터 광고 포스터 찍어서 보내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아니 그 내려야 되는 그 찰나에

우리 집에는 사무실에도 창고에도 철제 선반은

0: 하게 될걸? 할인 훈라면.
1: 안녕하세요, 손현재입니다. 매트리스 한번 사려면 사실 좀 부담되잖아요. 그래서 저는 베스트슬립에서 숙면을 구독 중이에요.
2: 월 3만원대에 누리는 5성급 호텔 침대의 편안함, 베스트슬립 렌탈케어.
1: 여러분도 이제 최고의 수면을 구독하세요. 베스트슬립.

이에요. 알바하다가 점심시간이라 폴디 들으면서 밥 먹었어요. 너무 귀여워. 아 진짜. 아니 알바하는 것도 너무너무 고생인데 우리 라디오까지 들어주니까 너무너무 기분 좋은데요. 네, 맛있는 점심 먹었으면 좋겠어요. 오늘 3, 4부에는 Forever July로 돌아온 선미와 함께합니다. 가광초대석 너를 만나. 선미님에게 궁금한 것들 또 부탁하고 싶은 것들 지금부터 보내주세요. 샵 8910 단문 50원, 장문 100원, 어플 콩과 KBS 플러스

FM 57분 교통정보입니다. 평소보다 혼잡한 곳이 많은데요. 비의 강도와 양에 따라서 교통상황도 달라지고 있습니다. 조심히 이동하셔야겠습니다. 경부고속도로 남사 진입 부근입니다. 굵은 빗줄기가 쏟아지고 있습니다. 부산 쪽으로 여파를 받고 있는데요. 남사 진입에서 남사 쪽으로 많이 밀리고 있습니다. 수도권 제일 순환 고속도로 경인 지역의 정체 출근 시간대부터 계속 이어지고 있는데요. 일산 쪽으로는 장수에서 중동 쪽으로 속도가 떨어지고 있습니다. 판교 방향 계양에서 송내 쪽으로 답답합니다. 한편 제2중부고속도로 대전 쪽인데요. 사고 발생했습니다. 광지원 터널 부근이고요. 화물차 관련 사고를 처리하고 있는데요. 부근이 많이 혼잡합니다. 지금 이 지역에도 비가 많이 내리고 있습니다. 서울시내 올림픽대로 공항 쪽으로는 성수대교에서 동작대교 쪽으로 더디게 지나고 있습니다. KBS 쿨 FM 57분 교통정보 이현입니다.

0: 오빠, 주말에 아울렛 갈까?
1: 주말엔 차 막힌단 말이오.
0: 지하철 타고 가면 되는데?
1: 그렇게 가까운 데가 있단 말이오.
2: 유명 브랜드 모두 모여 있는 그곳, 합리적 가격에 마리오란 마리오.
3: 가산 디지털 단지
4: 마리오 아울렛역에서 만나는
2: 마리오 아울렛.
5: 나란 말씀이 판촉에다 세종
6: 기프트.
5: 판촉물 최저가 보장
6: 세종.
5: 공공기관 우선 구매 대상 기업
6: 세종.
5: 판촉물 굿즈는 세종.
6: 세종.
5: 세종.
6: 세종 기프트.
7: 판촉물 세종 기프트 아니면 아니 아니 아니세요.
6: 세종 기프트.
4: 청소년 유해물 차단 앱으로 스마트폰 안전 레벨업. 스마트폰에 익숙한 아이들 유해 정보에 쉽게 노출될 수 있습니다. 스마트폰 안전을 위해서 어떻게 해야 할까요? 스마트폰 개통 즉시 유해물 차단 앱을 설치하여 청소년의 안전한 디지털 세상을 만들어주세요. 이 캠페인은 이동통신사 3사, 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가 함께합니다.
8: 술 마셨는데 대리 어디...

운전할 땐 팀앱으로, 음주 후엔 팀앱 대리로. 1단계, 2단계. KBS가 업그레이드합니다. KBS 플러스.

0: 도 되고요. 쿨 FM 유튜브 채널에서 실시간 스트리밍으로 시청하실 수도 있습니다. 저희 그러면 소중한 광고 듣고 올게요.
1: 뭐야 뭐야, 요즘 피부 비결 뭐야?
2: 세수하고 한 장 쓱 닦고 착, 간편하게 한 장 쓱 닦고 착, 화장 전에 한 장 쓱 닦고 착, 하루 5분 쉽게
3: 쓱 닦고 착. 붙이는 메디힐 토너 패드 200ml 대용량으로 피부 고민 해결, 쓱 닦고.

0: 이제 한 세 달 정도 된 것 같아요.
1: 처음이시죠, DJ가?
0: 처음이죠.
1: 와, 안 떨리세요?
0: 저요?
1: 네.
0: 이렇게 안 떨려도 되나 싶어요.
1: 우와, 아니 밖에서 들으니까 되게 네. 엄청 베테랑 DJ 같으셔가지고.
0: 아, 저희 우리 청취자분들이 네. 폴킴 놀리는 맛에 이렇게 문자 보내고 계시거든요.
1: 네.
0: 우리 지금 오. 보이는 라디오도 보실 수 있어요. 카메라 보고도 인사 한번 부탁드릴게요.
1: 안녕하세요, 선미입니다. 가요광장 놀러 왔어요. 이, 그럼 저도 오늘 네. 조금 놀려도 될까요?
0: 아, 저요? 저를요?
1: 네.
0: 아, 저 완전 네. 프리입니다. 공짜로 오, 마음껏 네. 놀리셔도 돼요.
1: 아, 그래요? 네. 혹시 막 뭐 춤 같은 거 막 시키도
0: 잠깐만요. 혹시 우리 선미 씨, 우리 제작진 심은 뭐 약간 뭐 히든 카드 뭐 이런 거예요?
1: 아니요, 스파이.
0: 아, 스파이예요? 네. 류종범님께서 네. 와, 선미가 왔다. 여름이 왔어.
1: 네, 이게 사실 저희 응원법이거든요.
0: 아.
1: 그 열이 올라요라는 곡에
0: 아.
1: 그 선미가 왔다. 여름이 왔어라고 저희 우와. 팬분들이 하시는 건데.
0: 아, 로맨틱한 응원법이다 이거.
1: 맞아요.
0: 약간 내가 노래를 불렀는데 네. 여름이 온 것 같다라는 표현. 너무 감성적이지 않아요?
1: 그러니까요. 우리 오. 팬들이 진짜 네. 감수성이 풍부해요. 우리 미안해라고 하거든요. 그럼 혹시 폴킴 님 네. 팬분들도 뭐 이런 응원법이 있으세요?
0: 아니요. 아니, 응원법이
1: 네.
0: 있는데
1: 네.
0: 저희는 약간 왜 잠깐 우리 포릴럽 잘 들어요. 왜 나는 여름이 왔다. 나는 뭐 가을이 왔다. 뭐 이런 거 해 주나요?
1: 약간 그 혹시 팬덤 이름이
0: 저 이름이 네. 팬덤 이름이 폴 인 러비예요.
1: 폴 인 러비예요?
0: 네.
1: 그러면은 그 포릴럽 선생님들 네, 응원법도 기대가 되는데 우리 또 폴킴 님 발라드라 근데 이게
0: 아, 네, 그럼 이게 네. 하나 있습니다. 모든 날 모든 순간이라는 노래 응원법이 하나 있어요. 네가 없이 웃을 수 있을까? 김태형 생각만 해도 눈물이 나 사랑해. 요거 딱 두 개 있습니다.
1: 진짜요?
0: 1절 2절 반복이에요.
1: 근데 너무 로맨틱하다 그것도.
0: 그래서 가끔씩 이제 또 우리 폴인 러브 많이 없는 공간에서 부르면요. 어디선가 정말 한두 명이서 이렇게

0: 10년 관계면 네. 이런 대화가 가능한 거예요.
1: 또 이제 밤장님께서 네. 선미 보려고 퇴사한 미안해 여기 왔어요. 비가 많이 왔는데 선미 보니까 뽀송해지는 기분. 밖에 계세요.
0: 밖에 계세요?
1: 네.
0: 아니 근데 선미 보려고 퇴사했대요. 그러니까. 이럴 때 선미님은 뭐라고 얘기해 주세요?
1: 그러니까 아니 왜 그랬어? 근데 이제 왜냐면 미안하니까.
0: 그렇죠.
1: 네, 뭔가 저를 너무 응원해주시고 싶어서 네. 그러니까 생업까지 뭔가 포기를 하신 거잖아요.
0: 아니 근데 휴가를 내도 되는데 왜?
1: 그러니까 저는 그래서 그게 조금 궁금해요. 온전히.

0: 저 진짜 제가 이제 댄스 곡으로 많이 활동을 했다 보니까 네. 이 곡은 조금 낯서실 거예요. 근데 이렇게 또 가광에서 너무 저, 감사해요.
1: 죄송한데 발라더인 저에게는 이 노래도 댄스곡처럼 들리긴 하거든요. 충분히 댄스곡인데 어디가
0: 아니 이제 막 화려한 댄스가 아니에요. 이 곡은 그러니까 제가 춤을 추기는 했는데 오. 막 여태 해왔던 그런 강렬한 퍼포먼스
1: 그렇죠. 그런 거에 그런 비하면
0: 되게 막 하트 그리고 이런 되게 뽀짝뽀짝한 아. 춤이었거든요.
1: 아, 저는 그런 무대도 너무 좋던데요.
0: 아 진짜요?
1: 이런 바이브가 이런 네. 분위기 약간 이 몰랑몰랑한 이 네. 느낌이 선미님이랑 너무 잘 어울려서 네. 좋습니다.
0: 진짜, 네 죄송해요. 제가 말이 너무 많죠.
1: 아 말을 네. 선미님을 위한 자리예요. 말 아, 많이 하셔도 괜찮아요.
0: 아니 그래서
1: 네 말씀하세요. 네 말씀하세요.
0: 벌룬이 러브 가 진짜 개인적으로 되게 애정하는 곡인데 이렇게 가광에서 또 틀어주셔서 감사해요. 또 이 노래를 좋아해 주셔서 감사해요.
1: 이렇게 하시면 저희가 네. 노래를 이제 못 바꾸잖아요.
0: 아니 아니 아니 바꿔도 돼요. 아니 바꿔도 돼요.
1: 안 돼. 정말 안 바꿀 거예요. 왜냐면 제가 이 노래 하고 싶다고 말씀드렸었거든요.
0: 진짜 미치겠다. 너무 너무 감사해.
1: 아, 작가님께서 네. 영원히 할게요 라면서
0: 진짜 감사해요. 저작권.
1: 아 큰 그림 노렸네 이 사람.
0: 저작권.
1: 아 선배님 노렸네.
0: 감사해요.

0: 건강만 안전하다면 탈색 영원히 박제하고 싶어.
1: 그건 안 돼요.
0: 아 요럴 때 또 아 요럴 때 또 티 모먼트.
1: 네, 그건 안 되겠어요.
0: 왜요?
1: 왜냐면은 네. 이제 사실 그 염색약이 네. 탈색약이 정말 그 두피가 네. 모공인 거잖아요. 아, 결국에는. 네, 네. 근데 이게 너무 안 좋은 성분들이 몸에 네 들어가는 거니까
0: 맞아.
1: 조금 많이 좀 피하게 되기는 해요.
0: 그럼 근데 대략 언제까지 이 색깔을 유지할 생각이세요?
1: 제가 8월에 해외 이제 공연들이 조금 있는데 오. 그때까지는.

0: 지금 요맘때에만 볼 수 있다라는 거 제가 다시 한번 확인시켜 드려요. 지금 아니면 볼 수 없어요.
1: 미안해 미안해 미안해 미안해.
0: 자, 저희 이제 선미님의 신곡 얘기 좀 나눠볼게요. 아, 저 이 노래 바로 뮤비 봤습니다. 나오자마자 거의 제가 기억에 한 3시간
1: 진짜요? 근데 진짜 저는 이번 활동이 너무 감사한 게 다른 아티스트 분들이 나오자마자 봤다고 이렇게 말씀을 해주시니까 그게 사실 저는

0: 그니까요. 이번 노래 역시 직접 작곡 작사하신 거죠?
1: 네. 저 이번에는 그 적재 오빠랑 저희 같은 회사거든요.
0: 아 그래요?
1: 네. 적재 오빠랑 같은 회사에서 네. 적재 오빠랑 또 이제 서동광 프로듀서 그리고 이도희 프로듀서 이렇게 같이 넷이서 작업을 했는데 진짜 너무 케미가 좋았어요.
0: 그리고 제가 적재 잘한다. 진짜.
1: 친구?
0: 전 적재랑 친해요.
1: 아 진짜요? 네. 왜 근데 말을 하지?
0: 누구 적재가요?
1: 네.
0: 제가
1: 아 내가 말을 할 걸 그랬다.
0: 적재, 적재님, 적재야. 왜 나랑 친하다는 거 비밀로 하고 있어?
1: 아 가요광장 나온다고 얘기할 걸.
0: 저 앨범도 적재가 네. 해줬었거든요.
1: 그러니까 근데 솔직히 적재 오빠가 안 한 앨범이 진짜 찾아보기가 어려울 거예요. 진짜 너무 너무 대단한 또 아티스트니까.
0: 아니 적재 또 기타 맞아요. 실력뿐만 네. 아니라 이 작곡 능력부터 또 목소리까지 좋아 버리잖아요.

0: 이런 또 멋진 네. 음악이 나온 것 같습니다. 또 적재 오빠랑도 되게 많은 고민을 하면서 이 곡을 만들었거든요. 그래서 되게 너무너무 사실 그냥 이렇게 말을 하고 싶어요. 제가 낸 모든 곡들 중에 네. 저는 이 곡이 지금 최애예요.
1: 이 곡이 지금 최애예요?
0: 네, 원래는 Balloon in Love였거든요.
1: 어떻게
0: 이 곡이 최애가 됐어요?
1: 아니 저 하나 궁금한 게 네. 제목에 July 7월이 들어가요. 네. 영원히 7월이란 뜻인데 네. 이 노래를 처음 쓴 시기는 언제예요?
0: 제가 봄에 만들었어요. 봄에

0: 보통 되게 썸머퀸 썸머퀸 이러는데 우린 장마퀸을 가자고 아이들도 내주신 거예요.
1: 다들 장마 기간이잖아요. 네,
0: 그래서 장마퀸 갑시다 이러셔서 장마퀸 너무 좋은 것 같습니다. 박수를 치고 그때부터 이제 저도 아이디어를 내면서 이건 직관적으로 우산이 필요한 네 안무입니다. 약간 그런 뭐 이런 모든 아이디어들이 더해져서 이 노래가 네. 나왔어요.
1: 아니 미안해 고양이님께서 네. Forever July의 시작점이 궁금해요. 네. 곡의 첫 멜로디가 먼저 떠올랐나요? 아니면 첫 가사 한 줄이 떠올랐나요?
0: 아니요. 저는 조금 때마다 다른데 이번 곡은 네. 약간 드럼 비트와 적재 오빠의 네. 리프가 올라간 상태에서 나왔어요.
1: 아, 네. 이런 것도 비하인드 듣는 거 사실 즐겁거든요.
0: 맞아요. 우리 또 미안해가 그런 비하인드를 너무 좋아해요.
1: 네. 작업하는 영상 같은 거 올려주셔도 너무 좋겠다.
0: 맞아. 근데 항상 이제 그 생각해요. 작업할 때는 모두가 다 예민하고 맞아. 이러니까 근데 또 그런 예민미를 좋아하시지만 그래도 뭔가 이제 또 아, 한번 찍어볼게요. 나중에.
1: 좋아요. 네. 기대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자 그럼 저희는 선미님의 신곡 Forever July 한번 들어볼게요. 얼마나 좋은지 많이 많이 연락 주세요.

0: 치명적이다. 아, 이 노래는 그 치명적인 뭔가가 있어요.
1: 진짜요? 저는 되게 치명적인 그 뭔가를 피하려고 사실 만든 거긴 한데.
0: 아, 다른 의미로 치명적인 네. 것 같아요. 좀 직관적인 치명적인 것보다는 네. 약간 나 왜 이 노래 빠져있지? 약간 이런 쪽으로 치명적인 것 같아요.
1: 아, 감사해요. 네. 진짜. 휴휴님이 이 노래는 그냥 들어도 좋지만 무대를 꼭 보셔야 합니다, 여러분. 맞아. 감사해요.
0: 아, 저는 정말 그 이번에 영상들, 퍼포먼스 영상들 많이 봤는데 네. 색감이 네. 약간 정말 와 이거 진짜 기획자 누구야 막 이러면서 봤어요. 왜냐면은 모든 의상과 우산과 이 색감이 너무 예쁜
1: 맞아요.
0: 거예요.
1: 그걸 되게 많이 신경 썼어요. 무대 하나를 볼 때 이 색감 자체가 되게 파스텔 톤이에요. 약간 요즘 뭐라고 하던데 그걸 모르겠는데 일단 아무튼 네 그래서 그 무대의 그 색감으로 조금 더 기억 되고 싶은 것도 있는 것 같아요.
0: 완전 여름 쿨톤인데 비가 내리는 그래서 맞아요. 거기서 오는 이 톤이 근데 너무 일괄돼 있게 다 그 일괄성 있게 가다 보니까 거기서 오는 감동이 좀 있는 것 같아요.
1: 진짜 네.
0: 미희님께서 네. 2026년 최고의 노래 그냥 비 맞으러 뛰쳐나가고 싶어져요.
1: 맞아요. 사실 저는 이것도 의도했거든요.

0: 네. 이 노래 틀어놓으면 다 마르겠네.
1: 아 근데 이 노래는 습한 노래인데요.
0: 9334번이 네. 문자 잘못 보내신 거 아니에요?
1: 네, 약간 조금 힌트가 살짝 이게 조금 틀린 것 같은데, 네, 그 뽀송해지지 않고요. 네, 습해지는 게 사실 좋은 거예요.
0: 건조할 때 노래 틀어주시면 됐고요. 네. 저희는 광고 듣고 4부로 돌아올게요.
2: 사업장이 여러 갠데 매출, 매입, 지출, 계좌 현황을 한눈에 쉽게 볼 수 없을까?
3: 경리 위한 프로그램 경리나라 쉽고 편한 경리 업무 경리나라
2: 여러 사업자의 경리 업무도 이제 한 번에 쉽고 편하게 경리회계 프로그램 경리나라
4: 술 마셨는데 대리 어디 부르지?

0: 좋다. 아니 근데 이 문자 진짜 웃겨요.
1: 뭐요?
0: 민윤기님께서 네. T와 T의 칼과 칼의 싸움 보는 것 같아요.
1: 아 근데 네.
0: 근데 우리 둘 다 F잖아요.
1: 맞아요.
0: 저도 F거든요.
1: 저도 F예요.
0: 저 완전 F예요.
1: 저도. 오. 근데 이게 네. 제가 주변에 T가 많아서 그런지 T가 네. 학습이 된 것 같아요.
0: 맞아. T가 어. 그리고 생각보다 편리해요.
1: 맞아요.
0: T들이 일 효율성이 좋고 맞아요. T한테 배울 점이 참 많은
1: 네.
0: 것 같아요.
1: 그래서 네 제가 약간 조금 T처럼 변했어요.
0: 하지만 다시 한번 말씀드려요. 우리 둘 다 F라는
1: 맞아요.
0: 점.
1: 맞아요. 네. 근데 T 호소인은 또 아니에요 저희가.
0: 네, 호소하고 싶진 네, 않아요. 네,
1: 그냥 그게 효율적이다.
0: 김경태님.
1: 네, 네 선미님한테 웃자고 농담 걸다가 혼나겠어요. 아 아니 그게 아니고 진짜 그게 아니에요.
0: 아니 좀 어때요? 주변 사람들 좀 이렇게 혼내고 잔소리 하시는 편이세요?
1: 전 전혀 안 그래요.
0: 아 전혀 안 그러세요?
1: 네, 왜냐면은 네. 그냥 뭐 굳이 내가 아, 뭐 내 신경 안 써요.
0: 티 같은데?
1: 아 그런가? 근데 사실 네. 그 뭐 예를 들면 농담 아니야 아니요 저 혼내지 않아요. 아. 네 되게 리액션이 좋을 거예요. 저 되게 리액션 봇이어서.
0: 자 밖에 계신 우리 미안해 분들 어때요? 우리 선미님 평소에 혼 좀 내는 스타일이에요?
2: 네.
0: 낸대잖아요. 거짓말.
1: 내가 언제?
0: 완전 잔소리꾼에다가 거짓말쟁이.

0: 있는 그런 무대를 항상 꾸미려고 노력은 하는 것 같아요.
1: 노래하면 떠오르는 그림이 딱 있다라는 거는 엄청난 장점인 것 같아요.
0: 맞아요. 감사해요.
1: 자, 우리 벌룬일럽님이 최애로 꼽아주신 선미님의 열이 올라요. 잠시 한번 감상해 볼까요?
0: 네.

0: 지금 선미님의 열이 올라요 흐르고 있습니다. 2022년 6월 네. 29일에 나온 곡입니다.
1: 네, 와 4년이 됐네요 벌써.
0: 그러니까 아 이때도 썸머퀸이었네. 어쨌든
1: 감사해요.
0: 아니 이 노래도 네. 선미 씨가 작사에 참여한 곡이잖아요. 네. 이 노래는 좀 어떤 의미가 있어요?
1: 저는 되게 그러니까 제가 쓰던 곡들이 아니고 다른 또 작곡가분한테 받은 곡이거든요.
0: 네.
1: 근데 사실 저는 처음 들었을 때 사실 조금 이게 뭔가 되게 열이 올라요 약간 뭔가 되게 트로트 같은 느낌이 살짝 있어요.
0: 열이 올라요
1: 맞아. 열이 올라요 약간 뭔가 되게 이런 느낌이 있어서 아 이거 내가 잘 소화할 수 있을까 했는데 너무 꽂히는 거예요. 그냥 이 멜로디 자체가
0: 이 펑 정말 좋아합니다. 저도
1: 저도 그 뽕을 너무 좋아하거든요.
0: 이게 입고 입고가 큰 차이가 있거든요 사실.
1: 그래서 이 노래는 저한테 뭔가 또 새로운 시도였던 곡이었어요.
0: 참 새로운 시도를 많이 하시는 것 같아요. 4741번님께서 그냥 썸머퀸 장마퀸 수식어 다 가져요.
1: 진짜 나 그럼 좋겠어. 근데 장마퀸은 내가 아직 이게 빨리 포레버 줄라이를 좋아해줘야 제가 장마퀸이 되는 건데 좀 좋아해주세요.
0: 아니 비가 오는 장마인 지역을 좀 돌아다니셔야 될 것 같아요.
1: 그럴까봐요. 근데 지금 밑으로 내려가면

0: 저녁까지 야근해야 하는데 네. 선미 추천곡 들으면서 잘 일할게요.
1: 오 진짜?
0: 저는 사실 노래를 잘 안 들어요.
1: 왜?
0: 너무 의외죠.
1: 왜?
0: 네. 아, 왜 진짜로? 그러니까 이게 음악을 그러니까 음악을 만들기 위해서 뭐 어떤 장르들이 유행하고 이런 거는 이제 학습을 하는데
1: 공부의 목적으로
0: 네 공부의 목적으로 듣긴 하는데 평소에 음악을 막 뭐 집에서 틀어놓거나 네. 뭐 음악을 들으면서 이동하거나 그러진 않아요.
1: 그럼 오늘 지금 이렇게 비 오는 날 장마퀸인 네. 썸미가 우리 가요광장 청취자분들에게 주는 네. 추천곡 하나만 해줘봐요.
0: 이거는 꼭 추천해드리고 싶어요. 네. 김건모 선배님의 잠 못 드는 밤 비는 내리고
1: 이거 들어야지
0: 들어야지 지금 날씨에
1: 우리 장마퀸이 추천해준 노래 한번 들어볼게요. 김건모의 잠 못 드는 밤 비는 내리고

0: 네.
1: 아니 근데 이렇게 비 오는 이 축축한 느낌이 톤이랑 너무 잘 맞는 감사해요. 것 같아요.
0: 목소리가 되게 되게 탁해서 그런 것 같아요.
1: 진짜 여기 나오는 사람들 이렇게 자기 비유 아니에요. 어? 네. 이런 건 어때요? 5656번님께서
0: 낮술 생각나네? 제 노래가 약간 제 목소리가 약간 그런가요?
1: 낮술 생각난다는 거 저는 사실 진짜 엄청난 칭찬이라고 생각하거든요.
0: 진짜요? 네. 왜요?
1: 왜냐하면 나를 그렇게 감성이 적게 만든 거잖아요.
0: 그런가?
1: 나를 그 기분으로 딱 몰아넣은

0: 제가 그 박진영 씨가 나오더라고요.
1: 아, 이게 무슨 네, 표현이야?
0: 이게 그래가지고 이길래야 이길 수가 없어요. 네, 또 얼마 전에 의상 스포를 또 하셨더라고요. 아~ 네, 방충망이래요.
1: 아, 네?
0: 원단이 방충망이래요.
1: 네.
0: 그래서 방충망을 어떻게 이겨요?
1: 아, 아니 뭐 하나 이제 해보셔야죠. 네. 아니면 이번에 네. 일요일날 무대 스포 하나 여기서 해주세요.
0: 스포요?
1: 네.
0: 뭐가 있을까? 스포.
1: 네.
0: 아 사실 딱히 뭐가 없는데 네 파격적일 겁니다.
1: 뭐가 있긴 있네.
0: 아 근데 그 파격이 뭐 그런 파격은 또 그러니까 그런 의미의 파격은 또 아니고
1: 뭔가 파격적인 퍼포먼스라든지.
0: 네, 파격적입니다. 네.
1: 오 아무튼 파격적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기대 일요일이라고요?
0: 네.
1: 일요일날 기대 많이 해주세요. 아, 선미 씨의 무대.
0: 잔뜩 긴장해라. 우리 미안해.
1: 아니 우리 이렇게 얘기하다 보니까 네. 마무리할 시간이 됐어요.
0: 벌써.
1: 라디오는 이게 세상에, 문제야.
0: 그러니까.
1: 너무 짧아. 노래 듣다 보니까 노래 그러니까. 듣지 말아야 돼요.
0: 맞아. 아니 이게 그리고 또 편한 뭔가 케미가 있으면은 이게 더 빨리 끝나는 것 같아요.
1: 맞아. 아니 우리 이제 마무리도 해야 되는데 1211번님께서 팬들에게 네. 잔소리하는 두 분에 대해 너무 재밌었어요. 잡돌이 그만.
0: 미안해.
1: 우리 마지막으로 우리 미안해 분들과 네. 우리 가요광장 청취자분들에게 잡돌이 한번 해주세요.
0: 일단은 네. 내가 장마킹을 컨셉으로 나왔다고 해서 너희가 비를 다 맞을 필요는 없어.
1: 오.
0: 쫄딱 맞지 마. 감이 걸리니까. 왜냐면은 또 네. 음악 방송이 4개나 남았거든요. 근데 목소리를 네. 또 미안해가 또 유지를 해야 해요.
1: 철저하게 티구나.
0: 네. 그거 이선미 사랑해. 이선미 고마워를 하려면
1: 뭐, 감기 걸리면 네, 안 되지.
0: 감기 걸리면 안 돼요.
1: 네, 그러니까, 철저하게 계산된.
0: 철저하게.
1: 네. 네. 아 좋아요. 아니 우리 가요광장 청취자분들에게도 네.

스포츠 브랜드 제클라에서 라이크라 볼캡, 건강한 브랜드 셀로맥스에서 장생천 키즈 시럽, 서울우유에서 고품질 저지원유로 만든 진한 풍미의 저지밀크 푸딩, 만수무강의 시작 무강바이오에서 속 편한 일상 라바자임 효소, SNS 화제 여수언니 브랜드 봄날엔에서 달콤한 디저트, 하루를 채우는 한입 소열이 베이글에서 베이글 세트, 좋은 날 좋은 커피 디커 로스터리에서 드립백 커피를 드립니다. 폴킴의 가요광장 마칠 시간입니다.

추가 사고 나지 않도록 주의해서 운전하셔야겠습니다. 세종 포천 고속도로 세종 쪽으로는 안성맞춤 부근인데요. 1차로와 2차로에서 승용차 관련 사고를 처리하고 있습니다. 정체되고 있습니다. 서울 시내 정체 구간 계속 증가하고 있는데요. 남산 1, 2, 3호 터널 모두 강남 쪽으로 막히고 있습니다. 한강다리 중에서는 반포대교와 청담대교가 강남

아, 왜 저렇게 말해? 왜 안 되는데? 아, 얄미워. 오늘 이런 속마음 말하신 분 있죠? 아, 그냥 냅둬요. 흘려 보내세요. 괜히 하나하나 붙잡고 씨름해봤자 상대는 멀쩡한데 나만 짐 빠지거든요. 내 멘탈 절대 지켜. 가비의 Super Radio. Here we go.

약간 지금 약간 바닷속 세상에서 살고 있다고 생각을 해라 라는 식의 어떤 그런 일기예보가 이어지고 있는데요. 과연 이거 진짜 다 맞을지 정말 좀 약간 그게 맞다면 살짝 우울해질 것 같기는 하거든요. 아, 왜냐면 제가 며칠 전에 봤을 때도 내내 비였는데 주말에 그래도 날씨가 나쁘지 않았거든요. 비가 막 오거나 그러진 않았었거든요. 그래서 약간의 희망을 걸어보지만 지금 현재 여러분 집에 계신 분들도 있으실 거고 또 일터에 계신 분들도 있으실 건데 습도가 말이 안 되죠. 약간 굉장히 이제

황주민님이요. 어제 공개 방송 신청했다고 자기도 동반 1인에 적었다. 거기 가면 춤도 춰야 할 수 있다. 이러쿵 저러쿵 말했더니 어젯밤부터 춤 연습하고 있어요. 아직 갈지 말지도 모르는데 자꾸 옆에서 꿈틀대요라고 해주셨는데요. 네, 주민님, 이렇게 또 춤을 좋아하시는 분들이 있는 반면에 어제 제가 또 팬들을 만났거든요. 팬들이 언니 근데 가고 싶기는 한데 그 춤춰야 된다 그건 뭐예요? 이렇게 말을 하더라고요. 아, 그래가지고 조금 당황했더라고요. 저희 팬들은 또 아이인 친구들이 많아서. 근데 여러분 춤 안 춰도 돼요. 춤 안 춰도 되고 제가 또 부끄러워하시는 분

5,000원인가 8,000원인가 아마 그 정도 했을 거예요. 예, 저도 이런 거 되게 좋아하는데 한국에는 이런 게 많이 없어요. 사이즈가 아니면 작아. 좀 작고 좀 딱 맞게 만들어놨고 그런데 예, 해외에서 굉장히 싸게 산 예, 셔츠입니다. 그냥 티셔츠 입었어요. 안경아님이요. 오늘 가비님 청순 가련해 보이세요 라고 해주셨는데요. 아, 또 이렇게 말 예쁘게 해주신다. 오늘 그냥 그저 그냥 메이크업 덜한 사람인데요. 이렇게 또 말을 예쁘게 해주시니까 제가 또 몸들 바 모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냥 춤추고 싶으신 분들 한번 손들어 보실래요? 그 시간 한번 가져볼게요. 네. 저기 주민님 남편분이랑 재민님이 준비해 오셨잖아요. 제가 기억하거든요 하면서 당첨되시면 제가 또 시키는 타이밍 드릴 테니까 안 하시고 싶은 분들은 그냥 오시면 돼요. 아시겠죠? 원혜진님이요. 양파가 아니고 육종마늘 같은데라고 해주는데요. 아니에요. 양파예요. 혜진님. 양파입니다. 다시 한번 보세요. 양파의 모습이 아주 역력하죠. 제 크런치 말랑이 말이에요. 소리 한번 더 들려드릴게요. 아무래도 오늘같이 비오는 날은 필요하죠. 이런 ASMR이. 네네네. 그거 김연정님이요. 그거만 2시간 눌러주시면 안 되나요? 반응 좋은데요 지금? 제가 종종 예, 크런치 말랑이 타임 한번 가져드릴게요. 약간 지금 심신의 안정 필요할 때 제가 한번씩 만져드릴게요. 네. 오늘의 빈칸 채우기 문자쇼 이걸로 준비해봤습니다. 나는 회사에서 땡 같은 존재다. 아, 요 뭐 같은 존재다의 빈칸을 채워주시면 됩니다.

와이파이 같은 존재? 나는 회사에서 맨날 찾는 믹스커피 같은 존재?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재치 있게 보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귀빈이들 어떤 존재인지 한 단어로 보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유도 같이 보내주시면 너무너무 좋을 것 같아요. 덜 진지하게 재치 있게 보내주시면 좋겠습니다. 가장 재치 있게 보내주신 한 분 뽑아서요. 큰 선물 갑니다. 피자 한 판 드릴게요. 네, 왠지 비 오는 날에는 전 먹고 싶잖아요. 미국판 전 드시면 되겠어요. 피자 한 판 드릴게요.

0: KBS 라디오 1, 2부는요. 베스트슬립, KB국민은행, 셀로맥스, 고려기프트, 키움증권, 일양약품, 더 건강한 주식회사, 메디힐, 토너패드, 코끼리 베이글 제공입니다.
1: 안녕하세요. 손현재입니다. 매트리스 한번 사려면 사실 좀 부담되잖아요. 그래서 저는 베스트슬립에서 숙면을 구독 중이에요.
2: 월 3만원대에 누리는 5성급 호텔 침대의 편안함. 베스트슬립 렌탈케어.
1: 여러분도 이제 최고의 수면을 구독하세요. 베스트슬립.
3: 어? 김연아씨 어디로 모실까요?
4: 든든한 내일로요.
3: 네?
4: KB국민은행 IRP로요. 다양한 금융상품으로 수익률부터 안정성까지 더 기대되니까.
3: 제대로 가시네요.
4: 같은 연금 다른 내일. KB국민은행 퇴직연금 IRP.
5: 원금 손실 유의, 투자 전 상품 설명서 및 약관 필독.

0: 공공기관 우선 구매 대상 기업 고려 기프트.
1: 아니, 다른 돈은 다 키우면서 퇴직연금은 왜 안 키워? 퇴직연금도 키움할 때가 왔다. 키움이 알아서 모아주고 굴려주니까 퇴직연금 IRP도 크게 키움. 키움증권.
2: 원금 손실 유의, 투자 전 상품 설명서 및 약관 필독.

분을 실제로 또 보고 싶어요. 또 어떤 분이신지, 어디 살고 계신 분인지 이렇게 또 만날 수 있는 기회가 흔치 않으니까요. 또 만나면 너무 좋을 것 같습니다. 2시엔 가비가 내려와 가비의 스페셜 라디오. 오늘의 빈칸 채우기 문자쇼. 나는 회사에서 땡 같은 존재다. 과연 어떤 존재인지 볼게요. 시연님이요. 아까 무슨 소리예요? 제가 일어날 때 무릎에서 나는 소리 같은데 라고 하셨는데요. 무릎이 많이 안 좋으신가 본데요, 시연님? 병원 가셔야 되는 거 아니에요? 아까 무슨 소리였냐면요. 그 말랑이 소리였어요. 크런치 말랑이 소리였습니다. 7402님이요. 아, 저도 아들하고 가려

그렇죠. 주소, 담당자 연락처 없거든요, 저한테. 굉장히 중요한 역할이신 것 같은데, 차키 같은 존재라는 말이 너무 맞네요. 왜냐면, 차키가 당연한 건데, 소중한지 잘 모르는데, 없

체크 들어가야 되는 지금 상황입니다. 올리비아 월세님이요. 저는 회사에서 박찬호 같은 존재예요. 쉼 없이 떠들거든요. 정적을 못 참아 쉼 없이 떠들거든요. 라고 해주셨어요. 아, 그런데 이런

0: 운전할 땐 팀앱으로, 음주 후엔 팀앱 대리로.
1: 어제는 비가 오더니 오늘은 찜통이네. 이럴 때일수록 안전수칙이 중요한데.
2: 폭염 때 꼭 지켜야 할 5대 기본 수칙은 1. 시원한 물 섭취. 2. 냉방장치 가동. 3. 2시간마다 20분 이상 휴식. 4. 보냉장구 착용. 5. 온열 질환자 발생 시 119 신고. 호우와 태풍 전에는 배수구, 시설물, 기계장비 결숙 상태 등 안전점검 실시. 침수 붕괴 위험 시 즉시 작업을 중지하고 대피.
1: 여름철 재해 예방 수칙으로 건강과 안전도 지킬 수 있습니다. 산재 위험 상황은 안전일터 신고센터로 신고해 주세요.
2: 이 캠페인은 고용노동부와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이 함께합니다.
3: 아직 음식물 처리기 없어요?

0: 해요. 이름부터 오늘 하루를 응원해주는 느낌이잖아요. 버텨.
1: 수통아, 약간 재미없어 지금. 약간 개그감을 키우는 그러는 연습을 좀 해야 될 것 같아. 요즘 노래 연습, 성대모사 연습하느라고 정신이 없는 것 같은데 지금 개그감이 많이 떨어진 상태세요, 선생님. 그래서 좀 튀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0: 작가님 들으셨죠?
1: 아니 작가님이 왜? 너는 AI잖아. 내가 하는 말에 대답을 해주는 AI.
0: 맞아요.
1: 됐고 우리 청취자 뉴스 좀 알려줄래?
0: 7092님의 소식입니다.
2: 저 주말에 이사하는데 그날 비 온다네요. 비가 안 와도 힘든 이사, 비까지 오면 얼마나 힘들지. 아, 감도 안 옵니다.
1: 그러기는 해요. 비가 오면 힘들지 당연히. 그런데 그런 말 있잖아요, 7092님. 비 오는 날 이사하면 더 잘 산다 그러잖아요. 얼마나 더 잘 살려고 비까지 와. 이렇게 한번 생각해보세요. 제가 이사 선물로 피자 한 판 보내드릴게요. 그렇잖아요, 이제 약간 비 오는 날에 전 먹고 싶고, 전 없으면은 미국식 전 피자 먹으면 되는 거니까. 스통아, 7092님께 피자 쿠폰 한번 보내드려 시원하게. 오케이, 넥스트 뉴스.
0: 9285님의 소식입니다.
3: 아침에 너무 배가 고픈데

0: 나는 마음에 드는 것 같아. 약간 이런 노래라든지 성대모사를 계속 끊임없이 발전시키기를 바랄게. 업데이트를 좀 빠르게 빠르게 해주면 좋을 것 같아. 이 부분이 지금 굉장히 인기 많거든. 오케이 알겠어 게스통. 오늘 너무너무 수고했고 우린 내일 만나. 바이.
1: 네.
2: S-I-S-P-A-R Sister.

약간 당황할 것 같기는 하거든요. 근데 마치 기다렸다는 듯이 굉장히 신박하게 다들 이렇게 써주십니다. 참 매미님이요. 가빈님 게스톤 가는데 꾸벅 인사한 거예요? 이렇게 해주셨는데요. 왜요? 그러면 안 되나요? 저는 AI 끌 때 이렇게 고개 꾸벅 숙여서 인사해요. 고마웠어. 잘가. 이렇게 말이에요. 게스통한테도 그렇게 한 것뿐인데 뭐가 잘못됐나요? 지금 설마 게스통이 사람이라고 생각하시는 거예요? 어머, 과몰입도 심하셔라. 게스통은 사람이 아니라 AI예요, 여러분. 이혜영님이요. 가비님 오늘도 통화하시나요? 지난번에 저도 신청하고 싶었는데 녹방이셨어요? 라고 해주셨는데요. 아마 개프, 개근 프로젝트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개근 프로젝트는 네, 끝났고요. 다음 청조사 때 제가 또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민윤기님이요. 근데 공개방송 때 오시는 축하사절단 분들이 누군지 그것부터 알려주셔야 되는데 라고 해주셨거든요. 왜요? 저만 보러 오는 건 안 되는 거예요? 왜요? 나랑 같이 놀아요. 물론 축하사절단 제가 불렀죠. 네, 저랑 같이 100일 파티 즐겨줄 축하사절단 제가 모셨는데요. 기대하세요. 내일 1차 라인업 공개합니다. 네, 내일 제가 알려드릴게요. 이민영님이요. 인천은 어제보다 많은 비가 내리고 있어요. 소화불량으로 한의원 다녀왔는데

9932 내 와이프 뒷자리다 하시면은 지금 눈물 흘리시면 됩니다. 지금 바로 전화하시면 되겠습니다. 제가 전달해 드렸어요. 5193님 남편분 생일 축하드려요. 김바비님, 어머나 퀸슈라 100일 잔칫날 저도 생일이랍니다. 우린 데스티니 그날 서로 축하해 주기로 약속해요 라고 해주셨어요. 김바비님 아마 8월 17일 이신 것 같아요. 8월 18일이 저희 100일이긴 한데 잔칫날이라고 하셨으니까 미리 축하드립니다. 100일 잔칫날 저랑 이제 제 100일 잔칫날 생일이시라니 아무래도 확실히 데스티니가 맞는 것 같아요. 명세식님이요. 100일 축제 전야제나 후야제는 안 하나요? 하필 그날 출근이라 공개방송 못 갈 것 같은데 아쉬워요. 100일에는요 전야제나 후야제는 없습니다. 저희가 제작비가 그렇게 막 충분한 상황은 아니에요. 네. 그래서 없습니다. 100일로 깔끔하고 장황하고 웅장하게 끝냅니다. 딱 그렇게까지만 합니다. 저희 보이는 라디오로 함께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 우리는 광고 듣고 다시 올게요.

못하고 있습니다. 또 강변북로 구리 쪽은 가양대교에서 양화대교 사이로 더딘 흐름 이어지고 있고요. 더 지나 마포대교에서 반포대교 사이로도 정체입니다. 올림픽대로 공항 쪽은 잠실대교부터 동작대교까지 정체 이어지고 있고요. 반대 하남 쪽도 여의하류부터 반포대교, 더 지나 성수대교에서 영동대교까지 정체입니다. KBS 쿨FM 57분 교통정보 김민혜였습니다.

0: 영호님이요, 지하철 차 막힐 걱정 안 해도 돼서요 라고 해주셨고요. 이영호님이요, 전철이요, 버스는 신호대기에 걸리기도 하고 차가 밀리기도 해서 답답하다라고 해주셨는데요. 그러니까요, 차 밀리는 거 싫어하시는 분들은 또 버스 싫어하시는데 저는 좀 지하철 타면 살짝 답답해요. 예, 네, 그리고 이렇게 몰라 답답해요 저는. 저 같은 분 계실까요? 또 이동숙님이요, 저는 지하철이요, 길치거든요. 버스는 미리 벨 누르지 않으면 지나치는 경우도 있어서 지하철은 모든 역에 정차하니까요 라고 해주셨는데요. 저는 그것도 그냥 그래요. 모든 역에 정차하는 것도 그렇게 막 미리 벨 누르는 것도 약간 하나의 낭만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미리 벨 누르는 거 좋아하고. 또 이정욱님이, 지방러가 서울 가서 퇴근 시간에 지하철 타봤는데 서울 사는 친구가 꽉 차있던 지하철 안에 절 쑤셔넣더라고요. 이거 맞아요? 그래서 전 버스에 한 표. 맞습니다. 서울 지하철이요, 또 굉장히 또 사람이 많잖아요. 그래서 저는 웬만하면 버스 타는 걸 좋아합니다. 버스 맞춰주신 열 분은요, 박병석, 고지연, 백철순, 참치마요, 서지원, 2483, 이효정, 배미연, 0639, 이정옥님입니다. 축하드려요. 그럼 저희는요, 광고 빨리 듣고 앙앙앙 시작해볼게요. 우리 아이키씨가 또 해외 출장을 가셨어요. 대신 우리의 정의 리정씨와 함께합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리정씨와 또 버스를 같이 탔었거든요. 매주 출석 도장 잘 찍고 있는 스테이씨 윤씨도 모셔볼게요. 가비의 스피드 라디오 3, 4분은요, 스피드렉, 이카운트, 메디카 코리아, 경기도식 주택공사, 고려기프트, 서울사이버대학교, 메디힐, 톤업헤드 제공입니다.
1: 우리 집에는 렉렉스피드렉, 사무실에도 렉렉스피드렉, 창고에도 렉렉스피드렉, 철제 선반은

0: 자, 따라해보세요.
1: 이카운트 ERP
2: 4만원
0: 회계관리
1: 이카운트 ERP
3: 4만원
0: 재고관리
1: 이카운트 ERP
0: 4만원 생산관리
1: 사업 성공
3: 함께해요.
0: 이카운트 ERP의 모든 기능을 월 4만원에 드립니다.
1: 이카운트
0: 가입비 부가세 별도

0: 안물
1: 안궁
0: 안케이트 줄여서
1: 앙앙앙
0: 아무도 안 물어봤는데 아무도 안 궁금했는데 우리끼리 안케이트 해보는 시간 앙앙앙 지난주에 드디어 1승을 기록하면서 연패 탈출한 1주차 민심 리더 스테이씨의 윤 그리고 아이키가 사라졌다 하면 아이키씨의 빈자리를 넘어서 슈퍼 자리 슈퍼 레이디오의 한 자리 꿰차려고 하는

0: 사람은 제 생각에는 그 자기 애에서 나오는 것 같아요.
1: 아, 자기 애.
0: 네, 제가 저를 너무 좋아합니다.
1: 오.
0: 그래서 이제 누가 뭐 보통 자존감 낮아지는 원인 중 두 가지는 저는 하나는 자기가 자기를 이렇게 미워하거나 남들이 나를 미워한 소리를 많이 들었을 때 좀 낮아진다고 생각하는데 저는 그 둘 다 첫 번째가 너무 잘 돼 있다 보니까 내가 나를 너무 좋아하다 보니까 남들이 뭐라 해도 어쩔 이게 되는 거죠.
1: 내가 너무 나를 좋아하기 때문에 가능하다.
0: 네.
1: 리정 씨도 비슷한 결일 것 같은데 또 다른 의견이 있나요? 혹시 어떤지?
2: 저도 되게 동의해요. 자기애가 굉장히 중요하고 그 정말 건강한 자존감이 이제 모두에게 필요하지 않나
1: 그쵸.
2: 네, 라고 생각합니다.
1: 정말 맞습니다. 그렇다면 또 반대의 모습도 궁금하죠. 혹시 콤플렉스 혹은 아 나 이런 모습은 좀 별로다 라는 거 혹시 있으실까요?
0: 아 저는 저 있어요.
1: 있어요?
0: 저는 사실 제 콤플렉스가
1: 네.
0: 이마였습니다.
1: 이마?
2: 말도 안 돼요.
1: 네. 너무 예쁜데

0: 열어보자 해서 회사에서 이제 아이원인 활동 완전 여름곡으로 나올 때 앞머리 열자 해서 열어봤습니다.
1: 어머, 진짜 놀릴 게 없어서 이만 올렸나 보다. 그러니까 그런가 보다. 정 씨는 있으세요? 리지영 씨는?
2: 아, 저는
1: 마치 없다라는 그런 리액션인데요?
2: 전혀 안 돼요.
1: 아니에요?
2: 또 이렇게
1: 있어요? 네.
2: 아, 저는 제가 너무 동그란 걸 별로 안 좋아해요.
1: 아 진짜? 네. 그것도 의외인데?
2: 그래서 이제 얼굴이 근데 이거는 핑계가 아니라 네. 진짜 살을 빼도 빼도 계속 동그란 얼굴인 거예요.

0: 아 왜요? 귀여운데.
1: 아 너무 근데 그렇게 봐주셔서 정말 감사할 뿐이고 저는 개인적으로 이제 항상 이제 거울 보면서 아 너무 동그래라기보다 너무 둥그러. 아,
0: 조금 약간 이게 얄쌍하고 약간 이렇게 뾰족하고 그런 쭈금인데.
1: 그렇죠. 너무 둥그러. 이런
0: 너무 느낌. 귀엽잖아요. 근데.
2: 근데 거기에서 오는 반전 매력. 왜냐? 그렇지. 춤출 때 너무 카리스마 엄청나.
0: 어, 그렇죠.
1: 어머,
0: 그렇죠.
2: 거기서 오는 반전 매력.
0: 그러니까.
3: 감사합니다.
0: 아니 여기 8227님이요. 와씨 리정이다. 리정이 전 세계에서 제일 이뻐요.
1: 인정!
0: 전 세계.

0: 웹툰 여주 같다.
1: 완전 동의.
2: 감사합니다.
0: 진짜 웹툰 여주 같다 지금.
2: 불러주세요. 네. 실사 웹툰 실사 불러주세요.
0: 김은경님이요. 윤님 지난주에 저 때문에 승리하셨어요. 마지막에 벌레 대답한 사람이에요. 오늘도 윤님 이기세요.

0: 기분이 들어서.
1: 아, 그럴 수 있죠.
0: 그거를 싫어해요. 근데 가끔씩 좀 비싸다 싶은 거는 할부하거든요.
2: 네네.
0: 많이 비싸다 싶은 거는 할부를 하는데 웬만하면 그렇죠. 웬만하면 지불 하는 게 낫죠.
2: 그렇죠.
0: 근데 100만 원 이상 긁었을 때면은 이거 많은 돈이거든요.
2: 그렇죠.
0: 요때 어떻게 하는지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뭐가 낫다라고 생각하시는 게 궁금한데요. 네. 이번은 저번에 윤 씨가 네. 리더를 하셨으니까 아마 윤 씨가 먼저 고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1: 네네. 제가 먼저 골라야 되겠네요.
2: 그러면 네. 저 같은 경우에는 네. 무이자 할부가 좋다로 가겠습니다.
0: 오케이.
1: 와우.
0: 오케이. 리정 씨는요?
1: 아 그럼 저 아무래도 일시불이 좋아하겠죠.
0: 네.
1: 좋아하겠죠.
0: 리정 씨 원래 무이자 할부를 하려고 했어요?
1: 아 저 원래 일시불하려고 그랬습니다.
2: 아 진짜요?
0: 진짜? 네네네. 아, 그럼 잘 됐네요.
1: 딱 잘 됐어요.
0: 좋다. 오케이. 그러면 일시불의 리정 무이자 할부의 윤. 왜 그렇게 생각했는지 한번 이유 들어볼게요. 우리 윤부터 한번 가볼까요?

0: 님께서 무이자 할부요. 100 넘으면 되도록 할부요. 그게 신용카드 이점 아닌가요?
1: 어, 맞습니다.
2: 오, 옥수님도 리정씨가 읽어주세요.
3: 네. 무조건 일시불. 저는 뭐든 일시불입니다. 할부할 거는 사지 말자입니다. 오! 오! 정답이세요.
0: 그것도 맞긴 해요. 근데 또 그런 경우가 있잖아요. 여기 아까 있었는데요. 아, 봐봐요. 5680님께서 네? 먹어서 없어지는 건 일시불. 계속 사용하는 가전제품이나 가방 등 반려제품들은 무이자 할부요. 이건 저 좀 괜찮은 것 같아요. 오,
3: 진짜 현명하시다.
0: 근데 핸드폰도 그 약정기간이라는 게 있잖아요. 맞아요, 약간 그런 맞아요. 느낌이지 않을까.
2: 그것도 괜찮은 방법인 것 같네요.
3: 맞다 맞다.
2: 4858님이요. 윤 무이자 할부. 조금이라도 돈 덜 나가는 기분이잖아요. 마음 같아서는 일시불 지르고 싶은데 아직까지 대담하지 못해요 라고 해주셨어요. 리정 요거 한번 읽어볼까요?
3: 네, 리정. 할부가 하나가 아니잖아요. 여러 개 모이고 쌓여서 산더미가 되더라고요. 일시불로 하면 안 쓰게 됩니다.
2: 네, 8738님이 보내주셨는데요. 내 말이 이 말이야.
3: 내 말도 이 말이야.
2: 우리가 일시불로 하는 데는 다 이 이유밖에 없어요.
3: 그렇지, 맞아, 맞아.
2: 쌓여. 쌓이는 게 싫어서.
0: 이 쌓이면 달마다 100만 원씩 내야 될 수도 있어요, 사실.
3: 맞아, 맞아. 그러니까. 그쵸, 맞아. 여러 개 사면 그렇게 되죠.
2: 분명히 내가 쓴 돈이라 나가는 건데 나 이 돈 안 썼는데 왜 나갔는데? 이런 생각이
0: 자꾸 매달 들어. 어,
3: 이게 뭐지? 이렇게 되는 거죠.
2: 나 이건 안 썼어! 이렇게 되는 그런 상황이 나오죠. 9631님이요. 윤!

0: 운전할 땐 팀앱으로, 음주 후엔 팀앱 대리로.
1: 어제는 비가 오더니 오늘은 찜통이네. 이럴 때일수록 안전수칙이 중요한데.
2: 폭염 때 꼭 지켜야 할 5대 기본수칙은 1. 시원한 물 섭취, 2. 냉방장치 가동,

0: 지금의 100원이랑 몇 달 뒤 100원은 좀 차이가 날 수 있다. 오케이, 알겠습니다. 0980님, 요것도 읽어주세요.
1: 저는 일시불. 물론 금액 큰 건 할부하겠지만 예전에 카메라 할부가 금액 끝나기 전에 카메라를 도둑 맞아서 새 카메라까지 두 개 값이 나갔어요.
0: 그러니까 아이고. 이것 때문에 아이고. 이런 것 때문에 핸드폰 잃어버리면은 할부 다 내야 되고
2: 그쵸.
0: 잃어버리면 이제 그냥 생돈 나가는 것처럼 느껴지잖아요.
2: 맞죠. 맞아요. 나한테 없으니까.
0: 하지만 원래 나갔을 돈이다.
2: 그건 맞긴 해요.
0: 그냥 내가 기분이 좀 나쁠 뿐이다. 네, 소유빈님이요. 리정 일시불이요. 예전에 전 남친이 제 생일 선물 할부로 사줬는데 헤어지고 나니 남은 거 저한테 내라고 해서 황당했어요. 그냥 선물 돌려주고 나니 홀가분하더라고요.

0: 제가 인스타인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유튜브고 별로 그 순서로 한번 가보는 것 같습니다. 만약에 최악의 상황을 드려볼게요. 휴대폰 배터리가 나갔다. 보조 배터리도 없고 충전 케이블도 없다. 그럼 어떻게들 하세요? 오. 굉장히 지금 심심한 상황이라고.
1: 그러니까 빌릴 수도 없는 거죠?
0: 네. 아. 빌릴 수 없는 상황이다 하시면.
2: 그럴 때 라디오 들으면 되죠. 스파 라디오 들으면 되죠.
0: 오케이 오케이. 저는 바로 편의점으로 달려갑니다.
1: 저기요.
2: 저기요.
1: 저는 올리브땡으로 달려갑니다.
0: 올리브땡으로 달려가시는군요.
1: 올리브제로로 네. 달려가서 보조배터리 삽니다.
0: 아니 근데 배터리가 없으면은 라디오도 못 들어. 사실.
2: 아 맞네. 요즘에는 생각해보니까.
0: 어플로 듣고 그쵸, 그쵸. 해가지고 그렇습니다. 지금 굉장히 많은 예시가 있는데요. SNS, 시간 순삭하는 앱, SNS, 네. 그리고 중고거래, OTT, 게임, 웹툰, 커뮤니티, 쇼핑, 배달, 주식, 팟캐스트, 사진 보정, 운세, 포털 사이트.
2: 사진 보정도 공감된다.
0: 사진 보정 공감되죠. 그런데 시간 순삭되니까.
2: 네, 생각보다 진짜 많네요, 종류가. 그러니까요.
0: 인터넷 안 될 때는 사진 보정만 한 게 없거든요.
1: 맞아요.
0: 사진 셀렉하고.
2: 그쵸, 그쵸, 보정하고. 그쵸.
0: 두 분 어떻게 정하셨나요?

0: 근데 특정 그 브랜드를 말하기가 그래서
1: 네.
0: 그 쇼핑 아, 쇼핑하는 쿠땡이요.
2: 쿠땡.
3: 와 그거 생각 못했다 우리.
2: 어 그거 지금 진짜 시간 순삭 맞아요.
3: 네, 진짜 진짜
2: 네.
3: 맞아요. 와 맞네.
2: 맞아요 맞아요. 쿠땡 맞습니다.
3: 너무 네. 좋아해요 우리.
2: 보통 쿠땡을 몇 번이나 들어가세요 하루에?
0: 이제 애 엄마다 보니까.
2: 네.
0: 뭐 여러 가지 뭐

0: 맞습니다. 맞습니다. 감사합니다.
1: 감사합니다.
2: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0: 지금 SNS.
1: 아이고 이런. 아이고 이런. 아이고 이런.
0: 특히나 인별그램이라고 또 얘기해 주셨어요. 어 이거 굉장히 약간 오늘 약간
1: 느낌 좋습니다.
0: 어, 느낌 좋은데요. 오케이. 어, 네. 리정 씨 한번 그럼 전화 걸어볼게요.
1: 네. 여보세요.
3: 네 여보세요.
1: 네 안녕하세요. 여기는 가비의 슈퍼 라디오고요. 저는 리정입니다.
3: 안녕하세요.
1: 네 안녕하세요. 혹시 네. 시간 순삭하는 휴대폰 속 앱 뭐라고 생각하시나요?
3: 저는 유튜브. 오~ 예~
1: 저랑 성하셨습니다.
4: 그러시구나. 좋지 좋지.
0: 어, 유튜브 보통 몇 시간 정도 유튜브에 계세요?
3: 어, 애기 재워놓고 네. 거의 한두 시간을 계속 보고 있는 것 같아요. 오,
0: 너튜브에서 어떤 채널을 좋아하시는지 어떤 콘텐츠 보시는지 조금이라도 소개해 주실 수 있을까요? 아니면 쇼츠를 보실 수도 있고요.
3: 쇼츠 많이 보고 있어요.
0: 쇼츠가 아무래도 그렇죠. 네. 유튜브 쇼츠가요. 그 드라마 그런 요약이 많더라고요.
1: 저한테 최근에 몇 개 보내주셨더라고요. 가비 언니가.
0: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 네. 감사합니다.
4: 네. 감사합니다.
0: 네, 제가 최근에 리정 씨한테 말 안 되는 AI로 만든 것 같은 드라마.
1: 네.
0: 어, 혹시 진짜. 막 과일, 채소 나오는 아니요, 그런 거 아니에요?
1: 아, 그런 것도 있는데 네. 언니가 보낸 것은 무슨 중세시대에 무슨 말도 안 되는.
0: 네, 말도 안 되는. 그게 너무 웃긴 거예요. 어. 이렇게 만들어?
1: 근데 거의 막 5, 6분 되는 분량이었어요. 또.
0: 웃겨가지고.
4: 숏숏이 아니네요. 네.
1: 근데 웃기긴 웃겨가지고. 했어.
0: 아, 지금 저희 리정 1대 윤 1이에요.
1: 와우.
0: 1대 1이거든요.
1: 네, 1대 1이에요.
0: 오케이, 한번. 윤 전화 한번 걸어볼게요.
4: 네 여보세요.
5: 여보세요.
4: 안녕하세요. 여기는 가비의 슈퍼라디오고요. 저는 윤입니다.
5: 안녕하세요.
4: 안녕하세요. 혹시 시간 순삭하는 휴대폰 속 앱 뭐라고 생각하시나요?
5: SNS입니다.
4: 어떤 거 유독 좋아하세요?
5: 아무래도 제일 많이 본 거는 아, 별땡이랑 핀언니 많이 봐요.
4: 어? 아, 그 네. 사진 많이 모아놓는.
5: 아, 맞아요.
1: 아, 네네네네.
0: 어, 난 몰라요. 진짜요?
5: 어, 그거 모르세요?

0: 생각해보니까 그냥 틀어놓고 그냥 두는 거고
1: 그치, 맞아요.
0: 시간을 맞네. 순식간에 삭제시키는 건 SNS가 맞는 것 같아요.
1: 맞아요.
0: 왜냐면은 약간 집중해서 보게 되냐 집중하니까 유튜브는 집중 안 해서 볼 때도 많거든요.
1: 그렇죠.
2: 맞아요.
0: 네, 그렇습니다. 김범수님이요. 왜 다 여자분이에요? 남자 의견도 들어봐요라고 해주셨어요.

12시엔 가비가 내려와 가비의 스프 라디오 마칠 시간입니다. 황주민님이요. 우리 언니 뒤에 현수막 다림질 한번 해주세요. 쫙쫙 펴진 모습 보고 싶습니다. 라고 해주셨는데요. 아, 이렇게 중간에 음악 트는 중간에 와서 걸어주는 것만 해도 저는 감사합니다. 네, 부담스러울 정도로 감사하고요. 피지 않아도 네, 여전히 전 좋습니다. 주민님 감사해요.

0: 모바일 주문 간편한 성원 에드피아. 누구든지 어디서나 쉽고 빠르게 인쇄의 유토피아 성원 에드피아.
1: 디지털 인쇄도 역시 성원 에드피아.
0: 국민 인쇄 성원 에드피아.
2: 하이 올리디아. 자연스러움을 바라는 당신을 위해 코 입술 주름 개선을 위한 PLLA 성분 필러 올리디아. 지극히 나답게, 지극히 자연스럽게, 나답게 자연스럽게 올리디아.
3: 의료기기 광고 심의필.
4: 올라운드 아티스트 에녹의 자작곡 너는 여름이야. 듣기만 해도 시원한 여름 감성과 따뜻한 위로를 담은 괜찮아 괜찮아까지. 올여름 당신의 플레이리스트에 에녹의 신곡들을 담아보세요. 에녹의 새로운 프로젝트 녹음실의 캥거루를 응원해주시는 공식 팬카페 화기애애 사랑합니다.
5: 모아는 도전이다. 100세 출근 도전.

0: 아 그런 것도 있어요?
1: 아니 지금 하는 게. 아. 예. 이게 멀리서 그 숲에서 들리는 소리고.
2: 가까운 될 건.
1: 가까운 건 스핑 스핑 스핑 스핑 스핑.
0: 이렇게 들리죠. 없구나.
1: 예, 가까이 들리면 이렇게 한 마리가 하는 거예요.
2: 가까이 있을수록 티가 나네.
1: 예, 티가 나죠. 예. 스핑 스핑 스핑.
2: 우리 또 남창희 씨가 뭐 엄청난 기지 해악 그런 것도 없어도 이런 것도 잘합니다. 예,
1: 잔 거.
2: 많이 예, 들어오시죠.
1: 예, 잔 거. 그렇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2: 자, 4701님 오늘도 하루 종일 비가 올 것 같아요. 그래도 신나게 미라를 들으며 오후 근무를 시작해봐요. 오미와
1: 오미와 오후 근무를 시작군요. 오근 씨.
2: 슬픈 화요일에 비가 내리면 아직도 박미경 씨죠?
1: 몰라요 저는.
2: 박미경 씨 슬픈 화요일 민들레 호시대요. 어. 슬픈 화요일에 비가 내리면 어. 이 두 곡으로 점점점 알려지다가 아. 2부의 경고에서 팍 떴죠.
1: 아 그랬군요. 네. 예.
2: 우리
1: 또 우리 윤정수 씨의 또 역사
2: 그렇죠.
1: 가요계의 역사를 또 짚어주셨고요.
2: 그 예. KBS 조이 채널인가
1: 조이 예 있어요.
2: 채널에서 예. 그 희철 씨하고
1: 아 예 미주 씨하고
2: 그,
1: 하는 거 예
2: 그거 합니다.
1: 네.
2: 혹은 그 KBS 전주 총국에서 만드는 팩트 뮤직. 사실 그런 거 하, 저거 내가 해야 되는데. 라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예.
1: 아니, 전주 총국에서 그걸 만드는 거 어떻게 알고 계세요?
2: 전주 총국에서 만들어서 KBS가
1: 납품을 해요 거기다
2: 전국에 틀어줍니다. 아. 전주에서 만들어서 전국이 된다면 어. 서울에서 만든 것도 전국으로 갈 수가 있습니다.
1: 그러면 전주에서 만드는 거니까 형 간주
2: 고마해라.
1: 간주를 형이 만들어요.
2: 간주 간주 뭘 만들어?
1: 전주 간주 내가 예. 후주 할게 그러면.
2: 예. 어쨌든 그래서 예. 어, 그런 프로그램들을 보면 예. 왜냐면 그때 그때 역사를 너무 얘기하고 싶거든요. 아, 그럼요. 싶거든요. 지난주 방송 같은 경우가 전원석 씨가 나왔는데 어. 저희가 다 DJ 그 추천곡을 틀었던 어. 겁니다. 뭐라고 말을 하나? 하면 창이가 예. 하나 하나 하나 하나 그렇게 나온단 말이에요.
1: 그러니까 그런 거를 예. 여기서 하세요. 뭐 딴 데 가서 할 생각하지 마시고
2: 여기서 해야 되는데 그것도 예. 그건 106점이라도 줘야 될 것 같아요.
1: 여긴 또 여기서
2: 89점이에요. 그 미키즈와 예. 우리 30, 40대를 다 함께 아우러야 되니까
1: 네. 예, 그걸 그렇습니다. 또 궁금해하지 않는 분들 많기 때문에
2: 맞습니다. 예. 우리 제작진이 모창가요제 한번 더 해야겠다고 그러죠.
1: 모창가요제 뭐, 언제든 할 수 있어요 저희가. 어,
2: 아니면 가수 한 여러 명을 해놓고 우리가 한 명을 딱 뽑아서 무작위로 그 사람을 셋 다 표현하는 걸로.
1: 어, 그것도 좋아요.
2: 좋지 않습니까?
1: 예. 어, 무작위 모창가요제
2: 옛날 그 바비킴 가요제 한번 했었죠. 예. 이번에는 뭐 다른
1: 다 하면 돼요. 저는 할 수 있습니다.
2: 맞습니다.
1: 예, 민윤기님이 정수홍이 말한 거

0: 좀 잘 배워야 돼요. 네. 어쩔 수 없습니다.
1: 자, 이제 우리 내용으로 갑시다.
0: 네.
1: 컵빙수. 제가 화요일 생방송 이거 슬픈 화요일에 비가 내리면 부르다 여기까지 왔는데.
0: 그러니까요.
1: 오늘 컵빙수 받으실 분 콩으로 첫 번째 문자로 남겨주신 분이 되겠습니다. 오늘 첫 번째 문자 남기신 행운의 주인공은
0: 정혜성님. 정혜성아 사랑해 사랑해. 정혜성님 사랑합니다. 컵빙수 보내드립니다.
1: 그래도 우리 미라클에서 이제 문자로 예. 문자 보내면서 이제 이름이 조금씩 보이는 분들이 한 분씩 돌아가면서 예. 다 좀 하나씩 받아가는 거 있는
0: 거 맞아요. 네. 예, 다들 그 열심히 참여하시는 분들 하세요.
1: 정혜요원 그러니까 네. 한 2년 정도 쭉 우리가 하면 예. 다 돌려서 드릴 수 있겠다.
0: 그렇죠.
1: 생각이 됩니다.
0: 그렇습니다.
1: 예. 오늘 저희가 여름 한시적이 아니라 또 가을 같은 때도 예. 한번 다른 제품이 선물 드릴 게 있어서 한번 저희가 계속 해볼게요.
0: 그렇습니다. 그리고 어제부터 시작된 미스터라디오 인별그램 살리기 팔로워 숫자 늘리기 프로젝트 오늘 현재 상황은요 아직도 5000대에 머물러 있습니다. 저희가 약속한 숫자는 7777 7777이었는데 그러니까
1: 여러분이 또 그 SNS로 예. 몰려가기는 조금 부담스럽거나 예. 그러신 모양이에요.
0: 예, 그래서 저희가 조금 더 상황을 지켜봤습니다. 그래서 7777에서 아무래도 6666으로 내리기로
1: 뭘 내려.
0: 내리기로 맞아. 했습니다. 아닙니다. 이 정도 내리고 아 6666까지 가보고 그다음에
1: 이 생각을 하세요.
0: 또 그러니까 7777로 가는 거예요.
1: 우리 제작진은 예. 참 그 마인드가 예. 순수해.
0: 맞아요.
1: 보세요. 7777 찍어놓고 못해야 욕을 안 먹죠. 6666 찍었는데도 못하면 이거는 너무 우리 속내가 드러나 보이는 겁니다.
0: 그래도 뭐 6666도 사실 어려워요.
1: 예.
0: 지금 당장은 어려워요.
1: 그리고 번호도 예. 조금 그 저 기독교인들이 잘 안 들어올 것 같은 번호.
0: 아니
1: 666이 뭐 또 그쪽에선 또 그게 그래. 뭐 그럼 6, 좋지 않은 숫자다
0: 6667로 바꾸죠 그러면 뭐 네. 그렇게 하면 되고 네. 자 아무튼 챌린지 영상 여러분들 저희가 다 이제 다 준비가 되는데
1: 챌린지 영상이 뭐였더라
0: 산 챌린지
1: 그 뭐 산 다 지나가고 나서 뭐 내년에 그거 한번 뭐해 이게 뭐지
0: 강산이 바뀐 다음에 할 것 같아요.

0: 상승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 급상승할 수 있기 때문에
1: 드라이브의 몰라요. 용량 넓히고 싶지도 않습니다.
0: 자, 여러분들 음식물 분쇄 처리기 도전하세요. 여러분들의 모든 응모 사연 보내실 곳은요. 문자번호 #8910 짧은 거 50원, 긴 거 100원, 콩과 KBS 플러스는 무료고요. 이제 미라에 도움 주시는 분들 만나보고 있습니다. 메디힐 토너패드,
1: KB국민은행,
0: 이카운트,
1: 고려기프트,
0: 종근당 건강,
1: 경기주택도시공사,
0: 에어비앤비 제공입니다.
2: 뭐야 뭐야, 요즘 피부 비결 뭐야?
3: 세수하고 한 장 쓱 닦고 착, 간편하게 한 장 쓱 닦고 착, 화장 전에 한 장 쓱 닦고 착, 하루 5분 쉽게
2: 쓱 닦고 착, 붙이는 메디힐 토너.

0: 어, 김연아 씨, 어디로 모실까요?
1: 든든한 네일로요.
0: 네?
1: KB국민은행 IRP로요. 다양한 금융상품으로 수익률부터 안정성까지 더 기대되니까.
0: 제대로 가시네요.
1: 같은 연금, 다른 내일. KB국민은행 퇴직연금 IRP.
2: 원금 손실 유의, 투자 전 상품 설명서 및 약관 필독.
3: 자, 따라해보세요.
4: 이카운트 ERP
5: 4만원
3: 회계관리
4: 이카운트 ERP
1: 4만원
3: 재고관리
4: 이카운트 ERP
3: 4만원 생산관리
4: 사업성공
1: 함께해요.
3: 이카운트 ERP의 모든 기능을 월 4만원에 드립니다.
4: 이카운트
3: 가입비 부가세 별도
6: 쇼리 실라

0: 공공기관 우선구매 대상기업 고려기프트.
1: 당신의 락토피 타임은 언제인가요? 눈 뜨자마자? 아이와 함께? 식사 전에? 장 건강은 24시간 지켜야 하니까 락토핏은 꾸준히 앞서갑니다.

0: 집 얘기하다가 길 얘기 나오고 일자리 얘기 나오고.
1: 그래서 GH는 문제가 어떻게 이어지는지를 봐. 조율은 섬세히, 실행은 신속히.
0: 이게 바로 도시의 내일을 풀어내는 실력. GH 경기주택도시공사.
2: 안녕하세요. 에어비앤비 호스트 표공자입니다. 확실히 여행은 사람하고 만나는 시간이 중요한 것 같아요. 저는 손님들이 그냥 숙소에만 머무는 게 아니라 성북동 가게들을 천천히 여행하고 동네 분들도 만나고 하면서 손님들도 회복되고 우리 이웃들도 같이 회복되면 좋겠습니다.
3: 우리는 함께 삽니다. 여기 성북동에서 여행은 함께 살아가는 거야. 에어비앤비.
4: 문득 요즘 사랑에 대해 생각해 봅니다. 사랑이란 뭘까요?
5: 당신은

0: 민윤기 씨가 혹시 그분 아니겠죠?
1: 누구요? 우리 감독님이요?
0: 아니요. 이정수, 이정수!
1: 아닙니다.
0: 남창희, 남창희!
1: 아닙니다.
0: 그분 아니죠?
1: 예, 아니실 거예요. 예.
0: 왜냐면은 이걸 어떻게 봤지? 그럼 방송국에서 봤나?
1: 아니, 아까 보이는 애들 보였다니까요.
0: 아, 살짝 보였어요?
1: 그래요.
0: 아, 미안합니다.
1: 예. 아, 근데 우리 은정수 씨는 원래부터 런닝을 자주 입고 다니세요? 런닝맨이에요, 거의.
0: 네.
1: 예. 우리 KBS
0: 또 런닝맨 하니까. 예. 또 S본부의 프로그램인데.
1: 예.
0: 아, 진짜 런닝은 내가 입고 다니는데.
1: 그러니까. 런닝맨은 형인데.
0: 네. 런닝 구매를 하나 만들어야 돼. 근데 또 그게 일본 말이잖아요, 또.
1: 예?
0: 난닝구가 런닝의
1: 예.
0: 그
1: 그렇죠. 일본식 발음이에요. 네, 맞아요. 예. 예. 그 런닝 셔츠라고 하죠.
0: 런닝 셔츠.
1: 예.
0: 저는 할머니가 맨날 야, 난닝구라도 하나 입고 다녀.
1: 예. 우린 다 어릴 때
0: 그렇게 다니지 말라고.
1: 어릴 때 그렇게 들었죠.
0: 그렇죠.
1: 예. 예. 그럼요. 예.
0: 맞습니다. 왜 그렇게 그런 식으로 말을 표현했어? 그게 일본식 표현이라 그런가? 컨닝도 컨닝구라 그러고 그죠?
1: 아.
0: 예. 이제는 시대가 바뀌어서 점점 그게 변할 때가 됐어요.
1: 그래요.
0: 말들이. 예.
1: 윤선영님 그냥 찍고 올려줘요. 그거 보고 재밌으면 최사님 팬들이 팔로우 해줄 수도 있는 거잖아요.
0: 여기나
1: 윤선영님 좋은 생각인데요. 그게 맞아요, 사실 이렇게 해가지고.
0: 맞아. 이렇게 이거를 해달라고 그거 대단한.
1: 그러니까 거. 여러분들 뭐 아무튼 뭐 윤정수 씨가 뭐 런닝도 입고 왔으니까 뭐 상황 볼게요. 저희가 면밀히 좀 검토를 해가지고 좀 볼게요, 여러분들. 장은희님께서 7,777 만들어드릴게요. 기다려요. 저희는 기다립니다.
0: 최동진 씨가 마음 아픈 얘기를 했어요. 이 방송을

0: 그래서 미라 검색하고 그랬는데 지금 보니 팔로우가 안 되어 있었네요. 긍디견디 이야기 듣고 방금 팔로우했어요.
1: 감사해요. 그러니까
0: 이런 분들이 많아요. 우리가 그냥 눈팅만 하고.
1: 근데 또 방송 내내 예. 계속 얘기하면 또, 예. 또 듣기 싫으니까.
0: 여기까지만 할게요.
1: 예. 또 이따가 한 번씩 부탁할게요. 예. 네, 부탁을.
0: 황주민님께서 아우 너무 궁금해요. 윤산.
1: 근데 내가 윤산. 또 우리 그 좋아요나 그런 팔로우 예. 계속 부탁을 하면 또 이렇게 해주시더라고.
0: 어 그래요.
1: 예. 그게 뭐 몇백 개까지는 되는데 그렇습니다.
0: 윤산 기다립니다. 윤산. 언저리마다 너를 남기고 남겨주시기 바라겠고요.
1: 나 앞에서 윤전씨 노래 안 하기로 했지?
0: 왜죠?
1: 윤디.
0: 아, 아이 그만 하시잖아요 이제 윤도현 씨가.
1: 아, 맞아요.
0: 예, 이제 그거 다 이제 그거는 다 해제된 거지.
1: 네. 자, 뭐, 내 힘든 걸 네가 네 멋대로 해제하니?
0: 형.
1: 어?
0: 그거 힘들다고 얘기하지도 마세요.
1: 왜?
0: 그렇게라도 그렇게라도.
1: 그렇게
0: 에피소드 하나 만든 거 감상해야지. 그래 끌어야지 우리가.
1: 네.
0: 0802님 오늘 중2의 아이 방학이라서 성적표 및 가정통신문도 받았는데 너무 창피하네요.
1: 왜요?
0: 아이 건데 왜 제가 더 창피할까요? 사춘기를 정통으로 맞은 아이 정말 힘드네요. 방학이 무서워요.

0: 예. 뭐 약간 몽골 쪽 얘기인가 그럼?
1: 얼굴이 희고 뭔가 이렇게 눈이 이렇게 동양적인 뭔가 그런 눈을 가지고 있고 쌍꺼풀이 없는 뭔가 이런 느낌의 눈과
0: 차갑고 강한 분위기의 냉민함. 예. 그걸 가진 인상을 가진 연예인을 북부대공이라고 한다.
1: 네. 근데 우리 윤정수 씨는 복부대공으로 복부대공 윤상형. 근데 진짜로 제가 옆모습 이렇게 보잖아요. 느낌이 있어요. 최산 씨랑 제 느낌이 제가 처음 얘기했던 게 그거잖아요. 느낌이 있어서 하라는 거였죠. 그냥 아무렇게나 해서 그냥 하라는 게 아니에요. 근데 형
0: 저도 사실 말 안 하고 있으면 차갑다 해요.
1: 근데 몸이 좀 차가워요.

0: 즉 119 신고. 호우와 태풍 전에는 배수구, 시설물, 기계 장비 결속 상태 등 안전 점검 실시. 침수 붕괴 위험 시 즉시 작업을 중지하고 대피.
1: 여름철 재해 예방 수칙으로 건강과 안전도 지킬 수 있습니다. 산재 위험 상황은 안전일터 신고센터로 신고해 주세요.
0: 이 캠페인은 고용노동부와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이 함께합니다.
2: 아직 음식물 처리기 없어요?

0: 분노가 콸콸콸.
1: 미라클, 머리가 길어서 슬픈 사람이요, 고개를 들라. 남청희 씨가 설명해 주라.

0: 아니 이렇게 덥고 비도 많이 오고 옷깃만 스쳐도 불쾌지수가 팍팍 오르는 날에는요 아무 일 없어도 그냥 막 짜증이 올라오잖아요. 근데 유독 요즘에 회사 과장님이 자꾸 제 머리카락을 가지고 시비를 걸더라고요. 지금도 부장님 방에서 한 소리 듣고 나오는 과장님을 딱 마주쳤는데요. 하 진짜 아우 정말 열불이 터집니다.
1: 네네 부장님 네네네 아 이 소리는 잘 정리해서 제가 올릴게요. 아 그럴게요. 네네 아우 날도 더우신데 나중에 또 시원한 거 한번 드셔야죠. 알겠어요 부장님 걱정 마세요. 아니 부장이 왜 저렇게 까칠하게 저러지 참 희한하네. 아우 더워. 남순아 남순.
0: 아 네 과장님.
1: 대답 빨리빨리 해라.
0: 네 뭐 시킬 일 있으세요?
1: 아니 덥다고 자기를 안 덥니?
0: 어 저는 괜찮은데요. 혹시 과장님 더우세요? 공조실에 온도 조금 더 내려달라고 연락할까요?
1: 아니 에어컨 말고 나 좀 자기 머리를 보니까 좀 더운 거야. 아니 그렇게 긴 머리 치렁치렁 풀고 다니면 목에 땀때 안 나냐? 아우 보는 내가 깝깝하다. 야 뭐 땀수건이라도 좀 빌려줄까?
0: 아 머리 아 저 집게핀을 가지고 다니거든요. 더우면 그냥 위로 싹 올리면 돼요. 근데 지금은 별로 안 더워가지고.
1: 그러니까 늘 아까도 얘기했지만 자기가 문제가 아니고 남 생각하라는 거야. 내 생각은 안 하니 그 긴 머리가 목이며 등이며 철퍽철퍽 물미역같이 붙어있는 거 보면 야 소름 끼쳐. 야 너 눈 그렇게 뜨지 마. 너 너무 귀신 같아. 무서워라. 저리 가.

0: 저는 뭐 그렇게 속을 썩인 학생은 아니었어요.
1: 저도 속을 썩이진 않았어요. 네,
0: 밉상 학생이었죠.
1: 저는 조용한 학생이었어요.
0: 웃겨야지 조용하면 어떡해.
1: 학생이 뭘 웃겨요.
0: 금방 그러면서 제가 그 회사 그 사람이 된 느낌이었어요. 못 웃기는 개그맨도 있는 거지.
1: 자, 이일아님께서 난 머리카락 신경 쓸 시간 네 일이나 다 끝내라. 어? 유경희님 이 코너는 정말 세상에 빌런들이 다 있는 듯. 손호룡님 경상도 말로 하면 이런 것도 있죠. 뭐라카.
0: 양상국이 와서 한마디 해야겠네.
1: 궁디를 추차삐까. 자, 오늘 사이다는요 1699님 드릴게요. 진짜 작정해봐. 머리 풀고 야밤에 한번 나타나줘. 자, 윤서정님께서 최사님 사진 봤는데 정수영님 느낌이 진짜 있어요.
0: 아하, 또 이렇게 또 최산 팬한테 또 이렇게 해서 엮여갖고 또 욕먹게 하려고.
1: 6492님, 아이고 정수영님 여긴 부산입니다. 네. 많이 덥네. 예, 악수는 한번 합시다.
0: 하고 싶습니다. 어떻게 하면 될까?
1: 오늘 참 좋은 데이지요. 그렇습니다. 차주영님, 저희 중1 아들은 성적표 기대해도 좋다더니 여태 오늘 안 들어오는 준이 어쩌죠? 준이야, 집에는 들어가라. 일찍 들어가라.

0: 님도 중2 때게 비빔면 한 박스씩 놔드려야겠어요. 우리 집에 비빔면 3개가 있거든요.
1: 네네.
0: 6개월째 그냥 그대로 있습니다.
1: 안 먹죠 남창희 씨 진짜.
0: 왜 안 먹을까요?
1: 라면 같은 거. 남창희 씨도 좀 굶어봐야 돼요.
0: 제가 왜요?
1: 아니, 그런 거 안 먹으니까.
0: 저는 요즘에 완전히 또 그 막국수에 빠져가지고 저 혼자 맨날 그 막국수 끓여 먹고 앉아있어요. 네, 점심에 탁 해가지고 그 동치미 국물 착 넣어가지고 거기다가 그 무채 김치를 딱 얹어가지고 들기름을 싹 뿌린 다음에 김가루랑 깨가루 착 뿌려가지고 촥 먹으면 얼마나 맛있게요 진짜. 혼자 먹어도 맛있다.
1: 2894님이 더 걱정이네. 한 달 동안 형들 싸우는 꼴 저 어떻게 봅니까? 아이고
0: 어디 보내세요.
1: 아이고.
0: 옛날에 저를 저희 엄마가
1: 어디로 보냈어요?
0: 외삼촌 집에 보냈어요. 아. 근데 그거는 제가 보내 가고 싶어서 한번 갔던 적이 있었어요. 너무 그 왜냐면 외삼촌 집에 게임기가 있었거든. 사촌 형이 게임기가 있었어. 그 집이 좀 잘 살았어. 예, 네, 그래가지고 한 달 동안 가서 있었는데 저는 오기 싫었습니다. 그 정도로 재밌었죠. 그 당시 게임기랑 막 또 애숙모가 또 막 반찬 얼마 잘해줬겠어.

0: 그렇지. 딱 성적 따지면
1: 성적표는
0: 등수 빡빡 박혀 있고
1: 660명 중에 몇 등, 아. 340명 중에 몇 등, 아. 반 57명 중에 몇 등, 이게 나와야 성적표지. 저건 그냥 뭐 토크쇼. 토크쇼. 네,

0: 운전할 땐 팀앱으로, 음주 후엔 팀앱 대리로.
1: 1단계, 2단계. KBS가 업그레이드합니다. KBS 플러스. KBS만이 제공 가능한 무료 서비스. 스마트폰에서 즐겨보세요. 40개 실시간 채널, 5만 개 다시 보기. KBS의 과거, 현재 프로그램을 손안에서 볼 수 있습니다. 지금 당장 구글 플레이, 애플 스토어에서 KBS 플러스를 다운받으세요.

0: 우와, 이분 신영균 씨, 문희 씨, 정기현 씨, 김정훈 씨. 김정훈 어린이가 출연했던 예. 1968년 7월 16일 국도극장에서 개봉을 했던 영화.
1: 37만 명이나 봤네요.
0: 그렇습니다.
1: 와, 대단합니다.
0: 국도극장은 국도에 있지 않습니다.
1: 그럼 고속도로 있어요?
0: 서울 시내에 있습니다.
1: 예. 아, 서울 시내에 있어요? 네, 알겠습니다. 자, 아무튼 우리는요, 여러분들 정답을 듣고요. 아, 정답이래요. 광고를 듣고요.
0: 네.
1: 쇼리 씨와 함께 쇼미더뮤직으로 돌아올 거예요. 미스라 도움 주시는 분들은 스피드랙,
0: 더 건강한 주식회사,
1: DS 대성하우징,
0: 양주 소품 가구단지,
1: 메디힐 토너패드,
0: 신차 구입은 하모니 렌트카,
1: 키움 증권,
0: 메디카 코리아,
1: 고려 기프트 제공입니다.
2: 우리 집에는 렉렉 스피드렉, 사무실에도 렉렉 스피드렉, 창고에도 렉렉 스피드렉, 철제 선반은

0: 한 잔으로 아침을 깨우세요. 타이거 모닝.
1: 여보, 화장실 타일 좀 바꿔야겠어.
2: 세면대도 바꿀 때 됐지.
1: 주방 싱크대도.
2: 우리 한 번에 다 보러 갈까?
1: 어디로?
2: 건축자재 백화점. 인테리어

0: 보내주시면 햄버거 세트 보내드립니다.
1: 윤정수 남창희의 미스터 라디오에서 드리는 선물입니다.
0: 베이비 파스텔 스튜디오에서 가족사진 촬영권,
1: 에브리바디 엑센 코리아에서 휴대용 블루투스 스피커,
0: 청소기사 전문 영국 크린에서 필터 샤워기,
1: 한국 기타의 자존심 덱스터 기타에서 통기타,
0: 아름다운 비주얼 아비주 뷰티에서 뷰티 상품권,
1: 연예인 안경 전문 브랜드 버킷리스트에서 세련된 안경,
0: 성공을 도와주는 구두 바이네르에서 구두 교환권,
1: 급발진 잡는 지넷에서 한문철 블랙박스,
0: 갈갈이 박준영의 싱크표에서 음식물 분쇄 처리기,
1: 극단 무아에서 로맨틱 타임슬립 뮤지컬 썸데이 공연 관람권,
0: 엑소좀 전문 휴 에버 그린팜에서 엑소 진생 플러스 샴푸바를 드립니다. 선물이 콸콸콸.

0: 이 코너의 주인은 쇼리 쇼리.
1: 내 거야 쇼리야 쇼리다 면제.
2: 개별 거야.
1: 단신의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단신은 나의 동반자 마이트바스 막내 쇼리입니다. 쇼리 젤로.
3: 2주 만에 본인의 코너로 돌아왔습니다. 맞습니다. 마음 편하죠?
1: 아 너무 좋습니다. 이 BGM이 좋아요. 샤 이 송이 좋습니다.
3: 손원웅님께서 네. 쇼리 지난주 지조가 하는 거 보셨나요?
1: 아유,
3: 망했지만 재미는 있었어요. 도발되나요?
1: 네 망했어요?
3: 예.

0: 좋습니다.
1: 아, 진짜 근데 요즘에 예. 요즘에 지금 현재 활동하고 있는 아이돌 친구들도 예. 챌린지가요. 예. 예전 저희 때 활동했던 그 춤으로 챌린지를 하더라고요. 네, 리메이크도 많이 하고.
2: 맞아, 리메이크 많이 해요.
1: 맞습니다. 요즘에는 뭐 그게 없어요. 예.
2: 맞아요.
1: 새 차이가 없습니다.
2: 요즘 톡톡 뭐 챌린지가 유행이라면서요?
1: 아, 그거는 예. 뭐 저희끼리 유행하고
2: 윤정수 남창이 됐다면서요?
1: 맞습니다. 예, 조회수가 많이 올랐어요.
0: My baby boo.
1: 네, 별거 예,
2: 아닙니다, 여러분들. 예. 과연 윤산
1: 참 이렇게 와전이 됩니다. 예. 예.
2: 복부대공 윤산 챌린지 네. 과연 우리가 볼 수 있을지 기대해 보면서요.
1: 기대가 됩니다.
2: 여러분들 마이티 마우스의 톡톡을 또 들어보겠습니다.
1: 어, 그래요?
2: 챌린지 원조죠 이것은. 톡톡 함께 들어봅니다.
1: Let's go.

0: 네, 이번 노래는 아, 최상구님께서 아, 이 노래가 뭐 챌린지의 시작 아닐까요?
1: 네. 네.
0: 지코 아무 노래 댄스 챌린지의 원조입니다.
1: 그렇죠. 네.
0: 이때부터 시작이 됐어요.
1: 사실은 네, 챌린지 네, 시작은 이때죠. 네.
0: 맞습니다. 예전에는 네. 뭐 챌린지라기는 단어를 잘 안 썼죠.
1: 그렇죠. 네.
0: 좀 뭐 텔미 이런 거는 좀 따라하고 뭐 네, 네. 했는데 이때부터 시작이 아니었나.
1: 그렇습니다. 네.
0: 아. 진짜로 근데 음악 방송을 가면은 이제 드라이 리허설을 하잖아요. 네. 예전 같았으면 이제 쉽니다.
1: 그렇지.
0: 네. 근데 아 그때부터 챌린지 시작이에요.
1: 네. 네. 음악 계속 다 챌린지만 하고 있죠.
0: 챌린지만 그냥.
1: 근데 아. 저는 그거 대단한 것 같아.
0: 아, 진짜로.
1: 그렇게 춤을 그렇게 금세 외워가지고
0: 네.
1: 따라가고 똑같이 따는 확실히
0: 맞아요, 맞아요.
1: 전문가들이라서 그런지 그러니까. 아이돌 분들은 하는 거 보면 참 잘해.
0: 그러니까요. 저희가 네. 민폐가 안 되기 위해서 저희는 미리 봤습니다. 며칠 전에 받아가지고
1: 아, 받아서
0: 미리 수업을 네. 하고 또 이제.
1: 저도 예전에 하죠. 그 예전도 아니죠. 몇 달 한두 달 전에 강동원 씨 나온 영화 때문에 그거 이제. 거기 댄스 그룹 있잖아요.
0: 네. 어, 그렇죠.
1: 춤을 좀 연습해가지고 저도 일부러 배워서 갔던 그 기억이 나네요.
0: 어, 그렇죠. 예. 저희는 좀 미리 배워야 돼요.
1: 아, 그러니까 배워야죠.
0: 며칠 걸립니다.
1: 거기 바로 앞에서 그 해서 1분 만에 아유. 그 다른 거는 저희는 아유. 안 되죠.
0: 그러니까.
2: 강동원 씨는 누가 더 형입니까?
1: 강동원 씨가요.
2: 예. 강동원 씨가요?
1: 예.
2: 그럼 잘하세요.
1: 뭘요?
3: 강동원 씨한테 잘하시라고.
0: 아니, 잘하고 알아야 싶어요.
1: 잘하죠.
0: 나 잘하고 싶어요.
1: 잘해주고 싶어요. 네, 저도.
0: 저 진짜 좋은 동생 되고 싶어요.
1: 예. 네, 아니 왕처럼 모실게요. 좀 그러니까. 친해져요 그러면.
2: 정말 부담스럽겠네.
0: 맨날 전화하고 뭐.
2: 왕처럼
1: 모실게 진짜 내가 뭐 발이라도 닦아드릴게요.
0: 그러니까 맨날 전화해서.
2: 정말 더
1: 친해집시다.
2: 더 싫겠네.

0: 말을 드렸는데 아, 이 노래가 빠지면 안 됩니다. 2545님께서 원더걸스의 태미 태미 이 노래 유행할 때 회사 워크숍 가서 이 곡으로 장기 자랑했네요.
1: 너도 날 좋아할 줄은 몰랐어. 어쩌면 좋아 너무나 좋아
0: 태미
1: 봤었네 다시는 듣고 싶어 왜 이렇게 좋아.
0: 뭐 잘못됐어요
1: 얼마나
0: 아 여러분들 보이는 라디오로 꼭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지금 남창희 씨와 윤정수 형님께서 열심히 텔미 춤을 어머나 한번 말해봐 저 텔미 텔미 텔미 아 진짜 미리 연습해야 되겠다. 예. 3일 시간이 좀 예, 필요할 것 같습니다.
1: 대충 예. 기억이 나서 그냥 따라해봤어요.
0: 장이가 항상
1: 아, 힘들어. 네.
0: 근처는 가니까
1: 네, 힘들어 힘들어
0: 아, 맞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1: 자, Tell Me.
0: 아, 이 노래도 정말 예. 아 어떻게 보면 떼창의 시작이 아니었나요?
1: 그렇죠. 예, 예. 그 떼창이라기보단 떼춤.
0: 아, 떼춤 떼창.
1: 예,

0: 보여주세요.
1: 맞습니다.
0: 반발하세요.
2: 한번 보여주세요.
3: 뭔지 알아요.
0: 아, 하면 돼요 그냥. 자, 앙, 자, 두 분이 나가, 두 분이 나가세요.
3: 먼저 해봐요, 먼저 해봐요.
4: 자, 형 씨도 오세요.
0: 자, 제가 말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4: 아니, 괜찮아요. 라디오인데. 얘기하면 됩니다.
3: 내가 말할게요, 라디오. 싶죠, 뭐, 난 진행자 아니에요?
5: 근데 음악이 잘.
3: 네, 해봐요.
5: 일단 보세요. 자, 가시죠.
6: 자. 앞에 보고!
5: 앞으로 가세요. 앞으로 가세요.
0: 오케이.

0: 요즘에 네. 또 르세라핌 이 노래를 살짝 그 샘플링 해가지고 맞아요, 만들었잖아요.
1: 맞아요.
0: 붐팔라.
2: 아 그거 맞아요? 지금 예? 그렇게 했나요?
0: 붐팔라 하잖아요. 네, 처음에 도입부를 켠다고
2: 목을 이렇게 하면서. 네. 아유.
0: 근데 사실 우리 있는 이때는 진짜 많이 했었어요. 우리는 뭐 개그에도 많이 나왔고.
2: 이건 초등학교 때죠. 저희 초등학교 때.
0: 아들 낳고 딸 낳고 잘 살아보세요. 와 막달레나 막 이런 거.
2: 아 나는 이게 너무 좋아요. 어. 아 이게 뮤직비디오도 아, 진짜로 그냥 흰 백에서 화려하게 옷 입고 되게 단순하거든요.
0: 맞아요. 맞죠? 예.
2: 그러니까요.
0: 에이, 마카레나.
2: 마카레나가 무슨 뜻이에요? 뜻을 아시나요?
1: 뭐 음식이 이제 오래됐을 때. 아니 이거 어떡하지? 이 정도면 아 음식이 마카레나.
0: 그러실 줄 알았어요.
2: 아, 맞습니다.
1: 뭐 그러실 줄 알았어요.
2: 아니 진짜 궁금해요. 이게 마카레나가 무슨 뜻인가? 그냥 만든 말인가?
0: 아, 예, 그것도
1: 음식을 뭐라... 만들었네. 일주일이 지나버렸네. 어, 마카레나.
2: 아, 감사합니다. 아,
0: 노래 나온 사람 이름이라고 하네요.
2: 아, 그냥 사람 이름이구나.
0: 에, 에. 아, 윤정수네. 뭐 이런 느낌으로 하는 거죠. 예. 아,
2: 알았네요. 예. 아~
1: 마카레나라는 여성분이 있답니다.
0: 그렇구나.
2: 아, 근데 뭔가 이게 사랑하는 사람한테 표현을 하는 건가 보네. 예.
0: 그렇네요.
1: 근데 서영 씨가 정확히 워딩을 보냈습니다. 막 갈려나. 위험하죠.
0: 막 갈려나. 예.
1: 알겠습니다. 노래 좀 듣죠, 그래도.
0: 네. 그래요. 네. 다 같이 춤춰 봅시다. 네.

0: 자, 그러면은
1: 아산 백호요?
2: 죄송한데 너무 힘이 들어서
1: 예, 형 조심하세요. 이거는 뭐 북부 대공이 아니라면 거의 뭐 대공 미사일 맞겠어요. 네. 예. 자, 우리 노래 듣겠습니다.
0: 네, 널 그리며.
1: 널 그리며. 가고 싶

0: 그러면 도달하면 올리지 말고요. 도달하기 위해서 지금 미리 올리시는 게 맞습니다.
1: 맞습니다.
0: 그래서 6667을 만들어 봅시다. 우리가 복부대공으로 한번 조회수 폭발시킵시다.
2: 힘을 합쳐 주십시오.
0: 자,
3: 아까 누가 조혜영 씨 팔딱 금디라 그랬는데.
0: 예.
3: 감사합니다.
0: 자, 시간 없어요. 자, 네. 지금 쇼리 씨 이제 라떼 퀴즈 가야 됩니다.
2: 맞습니다. 라떼 퀴즈. 네.
0: 오늘은요, 1997년 7월 넷째 주 KBS 가요수단 차트에서 7위를 차지한 노래를 맞춰주시면 됩니다. 네. 조리 씨가 한 소절 불러드릴 거예요.
2: 맞습니다.
0: 노래를 잘 듣고 숑숑에 들어갈 가사를 맞춰주세요.
2: 네, 가겠습니다. 지나간 여름 하 바닷가에서 만났던 그녀 허리까지 내려오는 까만 숑숑숑.
0: 여기서 숑숑숑에 들어갈 가사를 맞춰주세요. 문자번호 #8910 짧은 거 50원, 긴 거 100원. 공과 KBS 플러스는 무료고요. 정답 맞춰주신 분들 중에 10분 뽑아서 카페라테 드립니다.
3: 남창희 씨, 이거 예. 잠깐 보시죠.
0: 왜죠?
3: 6522님께서 네. 저 채연님 닮았다는 소리 많이 들었어요. 20대 때 사진을 보냈는데. 뭐,
1: 네. 직접 보내세요?
3: 이거 AI 아닙니까?
0: 근데 진짜 닮으셨다.
1: 우와, 저는 네. 형. 진짜
3: 20대 때 사진이니까.
0: 채연 씨 닮았고 네. 약간 BB의 그분도 닮았고.
3: 소연 씨. 맞아요. 좀 닮았는데. 네.
2: 코에 점은 찍으신 건가?
0: 자, 시간이 없어서 노래를 일단 들을게요.
3: 듣죠.
0: 예. 그건 나중에 얘기하세요. 예. 예.

0: 셀레늄 의약품 셀레나제를 아시나요?
1: 세계 26개국에서 사용되는 셀레나제 말이죠.
0: 네, 셀레나제는 독일 비오신의 특허받은 제조기술로 개발된 셀레늄 의약품입니다.
1: 셀레나제는 셀레늄 결핍 질환을 위한 효과 빠른 셀레늄 의약품입니다.
0: 독일 수입 의약품 셀레나제 티파오라레.
1: 수입원 비오신 코리아, 판매원 휴원스.
2: 안녕하세요, 손현재입니다. 매트리스 한번 사려면 사실 좀 부담되잖아요. 그래서 저는 베스트슬립에서 숙면을 구독 중이에요.
3: 월 3만원대에 누리는 5성급 호텔 침대의 편안함, 베스트슬립 렌탈케어.
2: 여러분도 이제 최고의 수면을 구독하세요. 베스트슬립.
4: 아니, 다른 돈은 다 키우면서 퇴직연금은 왜 안 키워? 퇴직연금도 키움할 때가 왔다. 키움이 알아서 모아주고 굴려주니까 퇴직연금 IRP도 크게 키움! 키움증권!
5: 원금 손실 유의, 투자 전 상품 설명서 및 약관 필독.
6: 윤정수 남창의 미스터라디오 도와주시는 분들 이젠어드,
7: 서진올카,
6: 셀레나제,
7: 베스슬립,
6: 키움증권이 도와주고 있습니다.
7: 네, 마치기 전에 또 라떼퀴즈 정답 알려드려야죠. 솔리씨 정답은요?
8: 생머리!
6: 허리까지 내려오는 까만 생머리! 그렇습니다.
7: 자, DJ DOC의 여름 이야기였고요. 네. 카페라떼 받으실 분 명단은요 미스터라디오 홈페이지 선곡표 게시판에 올려두겠습니다. 쇼리씨 안녕히 가시고요.
6: 쇼리는 잘 가시고! 자, 계속해서 함께하는 미라클들 백은진, 이윤진, 김선영, 안지연, 문지은, 그리고 미라클 여러분 대단히 감사합니다.
7: 그렇습니다. 우리 여러분들 미스터 라디오

0: 여름이야. 듣기만 해도 시원한 여름 감성과 따뜻한 위로를 담은 괜찮아 괜찮아까지. 올여름 당신의 플레이리스트에 애녹의 신곡들을 담아보세요.
1: 애녹의 새로운 프로젝트 녹음실의 캥거루를 응원해주시는 공식 팬카페 화기애애 사랑합니다.
2: 모아는 도전이다. 100세 출근 도전이다.

0: 100세 출근은 자격증, 자격증은 모아 교육그룹.
1: 1단계, 2단계. KBS가 업그레이드합니다. KBS 플러스. KBS만이 제공 가능한 무료 서비스. 스마트폰에서 즐겨보세요. 40개 실시간 채널, 5만 개 다시 보기. KBS의 과거, 현재 프로그램을 소환해서 볼 수 있습니다. 지금 당장 구글 플레이, 애플 스토어에서 KBS 플러스를 다운받으세요.

학창시절 선생님이 이런 말씀 하셨지요. 이거 간단한 거야. 원리를 이해하면 다 풀려. 어때? 쉽지? 그런데요, 선생님이 쉽다고 하신 그 문제 우리에겐 너무 어려운 경우가 많았습니다. 수학이나 과학 문제만 그러려고요. 세상 일도 다르지 않을 거예요. 미루지 않고 시작하는 거, 지난 일은 금방 털어내는 거, 누군가에겐 식은 죽 먹기여도 다른 누군가에겐 최대 난제일 수 있습니다. 여러분은 오늘 어떤 문제와 씨름하셨나요? 답답한 마음을 풀 곳 필요하셨다면 잘 오셨습니다. 오늘도 애 많이 쓰셨습니다. 사랑하기 좋은 날 이금입니다.

인생은 아름다워 토이 7월 21일 화요일 사랑하기 좋은 날 이금입니다. 1부 시작했습니다. 저는 선생님입니다. 9909 아 오프닝에서 선생님 말씀드렸는데 직접 교사로 일하고 계시는 분이군요. 시험지의 문제는 노력하면 해결이 되는데

단문 50원, 장문 100원, 인터넷 콩, 스마트폰 어플 콩, KBS 플러스는 무료입니다. 사랑하기 좋은 날 1부 코끼리 베이글 제공입니다.

0: 7월 한 달 여러분과 함께하는 이벤트입니다. 특명 금일을 찾아라. 서울 지하철 2호선을 타시면 어떤 열차 어떤 칸에 사랑하기 좋은 날 이금입니다 액자 광고가 걸려 있을 겁니다. 놓치지 마시고 찰칵 사진을 찍어주세요. 저녁 6시부터 8시 사이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추가로 드는 샵 8910으로 문자메시지 보내주시면 이벤트 참여 완료가 됩니다. 인증샷 보내주신 분들에겐 무조건 배달음식 교환권 선물로 보내드립니다.
1: 매일 저녁 6시부터 8시까지 사랑하기 좋은 날 이금희입니다.
0: 사랑하기 좋은 날 이금희입니다. 화요일 생방송 1부 진선아 딱 3주만 잘 참아다오. 너를 기다리는 여름 휴가가 있잖니? 너무너무 힘든 요즘이지만 언제나 그랬던 것처럼 씩씩하게 잘 이겨내보자. 너를 위한 보상이 기다리고 있잖아. 이렇게 좀 얘기해 주세요. 진선이가 누구냐고요? 저예요. 아, 나 그럴 것 같았어요. 181. 진선 씨, 제가 막 청취자한테 이렇게 반말하고 이런 캐릭터는 아니지만 원하셔서 제가 한번 해드렸습니다. 3주만 잘... 부럽습니다. 여름 휴가 없는 사람도 많단 말이에요. 진선 씨, 3주만 기다리면 되잖아요. 파이팅! 영양제 보내드리겠습니다. 진선 씨에게 어쩌란 말인지 자화상

매일 퇴근길 운전하면서 사랑하기 좋은 날 이금입니다. 듣고 있어요. 4919. 오늘 사무실 직원 한 분이 아프셔서 결근을 하셨는데 빈자리가 너무 컸어요. 언니 목소리 들으며 힘낼게요. 아, 4919. 그래서 오늘은 퇴근도 못하고 지금 아직 사무실에서 이렇게 사연 보내시는 거예요? 와, 그분이 빨리 쾌차하셔서 내일은 출근하셔야 할 텐데. 그나저나 오늘 두 사람 목 하느라고 진짜 애쓰셨어요.

저 좀 도와주세요. 제가요? 어떻게요? 남의 집 외식을 제가 어떻게 도와드려요? 아, 그나저나 등짝은 주로 엄마가 애들 아니 아내가 남편 아 어떻게 등짝 맞고 그냥 버티실래요? 아니면 그냥 어떻게 해야 되지? 비가 좀 그치면 좋을 텐데 그쵸? 사연 소개해드린 세 분에게 편의점에서 쓰실 수 있는 모바일 쿠폰 보내드리겠습니다.

Feel It B였습니다. 아, 17살이 사연을 보내셨는데 BTS V 말고요. B 아저씨죠 이제? 17살 눈에는 아저씨라고요. 예전에는 진짜 V님만큼 멋있었던 B님의 노래였습니다. 17살이라고 본인 소개를 하신 2162. 안녕하세요. 부모님 차를 타고 다니면서 라디오 잘 듣고 있는 17살입니다.

보내드릴게요. 잘 써주시고 사랑하기 좋은 날 재밌게 들어주셔서 고맙습니다. 종종 만나요. 정숙현 씨, 태어나 처음으로 라디오에 글을 보내보아요. 저녁 6시는 저의 최애 시간이에요. 딸아이 학원도 6시에 보낸 다음 차에서 기다리면서 시간을 보내고 주말 부부인데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도 6시에 딱 맞춰서 출발해요. 영광입니다. 태어나 처음은 의외로 라디오에 사연 보내는 것도 여러분 평생 기억합니다. 제가 그렇거든요. 제가 중학교 2학년 때 처음 라디오에 사연을 보냈는데 그 소개가 됐어요. 평생 기억하거든요. 진짜 영광이에요. 편의점 상품권 정숙현 씨에게도 보내드리고요. 샵8910으로 보내시면요. 정숙현 씨 사진 같은 것도 보내실 수 있습니다. 유료 문자 메시지라 100원의 추가 정보 이용료가 들어간다는 점도 말씀드립니다.

0: 산소 부족이나 유해가스로 사망할 수 있습니다. 밀폐공간 질식사고 예방을 위해서는 3대 안전수칙을 준수해주세요. 첫째, 작업 시 산소 및 유해가스 농도 측정하기. 둘째, 30분 이상 충분히 환기하기. 셋째, 손기 마스크 등 보호구 착용하기. 만약 쓰러진 동료를 발견했다면 즉시 119에 신고한 뒤 구조대의 지시를 따라주세요. 밀폐공간은 질식사망 위험공간입니다. 당신의 안전한 퇴근을 위해 고용노동부와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이 함께합니다.
1: 사업장이 여러 갠데 매출, 매입, 지출, 계좌 현황을 한눈에 쉽게 볼 수 없을까?

0: 운전할 땐 팀앱으로, 음주 후엔 팀앱 대리로. 팀앱 대리.
1: 어제는 비가 오더니 오늘은 찜통이네. 이럴 때일수록 안전수칙이 중요한데.
2: 폭염 때 꼭 지켜야 할 5대 기본 수칙은 1. 시원한 물 섭취. 2. 냉방장치 가동. 3. 2시간마다 20분 이상 휴식. 4. 보냉장구 착용. 5. 온열 질환자 발생 시 119 신고. 호우와 태풍 전에는 배수구, 시설물, 기계장비 결속 상태 등 안전점검 실시. 침수 붕괴 위험 시 즉시 작업을 중지하고 대피.
1: 여름철 재해 예방 수칙으로 건강과 안전도 지킬 수 있습니다. 산재 위험 상황은 안전일터 신고센터로 신고해 주세요.
2: 이 캠페인은 고용노동부와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이 함께합니다.
3: 아직 음식물 처리기 없어요? 휴레

앞서 조국혁신당은 검찰 보안 수사권 폐지에 대한 민주당의 확답을 요구했습니다. 여야가 국민 추천위 방식의 선관위 특검에 합의했습니다. 국민의힘은 보이콧을 끝내고 국회에 복귀하기로 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부동산 조세 제도의 합리적 정비를 약속하면서 영업이익 배분은 노동쟁이 대상이 아니라고 밝혔습니다. 어제 민주당 정청래 당대표 예비후보가 탑승한 차량이 피습돼 파손된 사건에 대해 경찰이 피혐의자를 추적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라디오정보센터 뉴스 편유희였습니다.

0: 막 제대한 그는 짧은 머리에 덩치도 컸고 왠지 모를 거리감이 느껴졌다. 눈을 마주치는 것조차 어색했다. 그런데 일하는 모습을 가만 지켜보니 남들과는 좀 달랐다. 누군가 무거운 걸 들 때면 얼른 달려가 도왔고 식당 마감할 때도 화장실 청소와 뒷정리를 도맡아 했다. 말수는 적어도 힘든 일은 나서서 하는 사람이었다. 우리가 친해진 건 쉬는 시간에 밥을 같이 먹으면서부터였다. 용기를 내서 먼저 말을 걸었다. 오늘 손님 많았죠? 그 테이블 진짜 힘들었겠어요.
1: 그랬어요? 너무 힘들면 도와줄 테니까 말해요.
0: 별것 아니었지만 몇 마디 나누는 순간이 좋았다. 점점 그와 마주 앉는 시간이 기다려졌다. 식당 여사님들도 나만 보면
2: 남자친구 어디 갔어?
0: 장난처럼 물어보시곤 했다. 어, 남자친구라니요? 아니 손사래를 쳤지만 싫지 않았다. 하지만 방학이 끝나면서 그는 떠났다. 복학하자마자 학교 친구랑 캠퍼스 커플이 됐다고 했다. 배신감이 들었다. 아니야, 사귄 것도 아닌데 여자친구가 생긴 게 무슨 상관이야. 애써 괜찮은 척했다. 거리는 멀어졌어도 우리는 연락을 이어가며 친구가 됐다. 그는 무심하게 자기 연애 얘기를 꺼낼 때도 있었는데 마음이 아팠지만 그렇게라도 연락할 수 있어서 다행이다 싶었다. 졸업 후 취업을 하려고 그가 있는 서울에 왔다. 평생 갈 것 같던 그 여자친구랑은 헤어졌다고 했다. 그는 서울에 아는 사람이 별로 없던 나를 잘 챙겨줬다. 그와 즐겁게 만나고 온 날이면 이런 게 데이트 아닐까 싶었다가도 고개를 흔들었다. 나는 그저 그의 여자, 사람, 친구다 되뇌었다. 마음을 숨기는 것도 어느새 익숙해졌다. 그러던 어느 날 아무렇지도 않게 그가 말했다.
1: 나 소개팅 잡혔다.

덕분에 볼륨 업 했습니다. 자신을 믿으세요. 할 수 있어요. 두려움 떨쳐버리고 마음을 열어주세요. 용기를 북돋아 주셨고요. 김용하 씨, 속마음을 이제야 말하다니. 진작에 말했으면 상처를 안 받았을 텐데. 돌아서 오느라 힘드셨겠네요, 두 분. 6932, 친구하다가 자기하다가 마지막에 여보, 그 잘 됐겠죠? 결혼하셨죠? 궁금합니다. 그런지 아닌지는 정말 잠시 후에 알려드리겠습니다. 6932 이어서 4567. 용기 내세요. 자, 커플이요. 직진합시다. 행복이 기다리고 있다고요. 자, 갑시다. 그에게로. 이게 무슨 선동이죠? 이게 사랑이 이렇게 선동으로 될 일인가 싶기도 하지만 용기를 못 내고 계실 때 이렇게 누군가 등 떠밀어주면 그게 또 약간 도움이 되기도 하니까 그런 친구 역할을 하고 싶으셨던 것 같죠? 4567. 연애일기 만약에 우리 서윤경 씨가 보내주신 사연 후기입니다. 우리 사이가 아예 가능성이 없는 건 아니라고, 그가 저를 밀어내지만 않아도 다행이라고 생각하던 시절이라서 천천히 친구에서 남녀 사이로 나아가면 된다고 생각했어요. 제가 이 남자를 너무 좋아했나 봐요. 속도는 달랐지만 결국 우린 같은 마음이 되었습니다. 세상에는 첫눈에 반하거나 불타오르는 사랑도 있겠지만 느리게 잔잔하게 이어지는 관계도 있어요. 우리처럼 은은하게 따뜻한 우리 사랑을 오래오래 잘 지켜나가 볼게요. 아, ING 현재 진행형인 커플이군요. 연애일기 만약에 우리 홈페이지에 사연 남겨주세요. 사랑하기 좋은 날 이금입니다. 선정된 분에겐 세 가지 선물을 챙겨드리고요. 한 달에 한 번 베스트 사연으로 뽑힌 한 분에게는 호텔 숙박권과 그 밖에 푸짐한 선물을 챙겨드립니다. 이수영 두근두근.

0: 10년을 넘어 앞으로도 오래오래 락토핏 종근당 건강
1: 건강기능식품.
2: 어? 김연아씨 어디로 모실까요?
3: 든든한 내일로요.
2: 네?
3: KB국민은행 IRP로요. 다양한 금융상품으로 수익률부터 안정성까지 더 기대되니까.
2: 제대로 가시네요.
3: 같은 연금 다른 내일 KB국민은행 퇴직연금 IRP.

KBS 쿨FM 57분 교통정보입니다. 지금 도로 곳곳으로 이동량이 많습니다. 우선 서울 시내 주요 간선도로는 동부간선도로 을성부 쪽으로 성수 분기점부터 상계교까지 가다서다를 반복하고 있고요. 강변북로 일산 쪽은 동작대교부터 가양대교까지 더디게 지나고 있습니다. 또 구리 쪽은 마포대교에서 구리시계까지도 제속도 내지 못하고 있고요. 강건너 올림픽대로 공항 쪽은 한남대교부터 가양대교 사이로 이 차간격 좁혀서 지나고 있습니다. 반대 하남 쪽은 반포대교에서 영동대교까지도 정체입니다. 고속도로는 영동고속도로 인천 쪽으로 서용인 분기점 부근 5차로에서 고장난 차를 처리하고 있고요. 이 동수원에서 북수원까지는 6km 어렵습니다. KBS 쿨FM 57분 교통정보 김민혜였습니다.

0: 어쩜 그렇게 변하질 않니?
1: 이번엔 또 뭐가 마리오?
2: 마리오가 21년간 변함없이 대상받았단 마리오.
3: 유명 브랜드 모두 모여있는 그곳, 합리적 가격에 마리오란 마리오.
4: 한국소비자포럼 2025 올해의 브랜드 대상
2: 21년 연속 수상이니.

0: 네네네. 저도 막 그거 흉내 내보고 싶고 했는데 네. 잘 안 맞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하던 대로 계속 한 게 네. 네. 괜찮은 것 같아서.
1: 그 나만의 보컬 스타일이 네네네. 된 거죠. 네. 가수 정재욱 씨와 함께하는 월간 웃다방 이번 달에도 방금 전에 문을 열었습니다. 아주 사소한 고민부터 진지한 문제까지 저와 정재욱 씨가 최선을 다해서 그리고 저희 제작진도 그렇고요. 아마 다른 청취자들도 들으면서 최선을 다해서 도와드릴 겁니다. 익명 요청하실 분들은 익명이라고 표시해 주시면 됩니다. 사연이 방송에 소개된 분에겐 페이스 클렌저 보내드립니다. 사연 보내실 곳 안내해 주시죠.
0: 네, 문자번호 샵 8910, 단문 50원, 장문 100원, 인터넷 콩, 스마트폰 어플 콩, KBS 플러스는 무료입니다.
1: 첫 번째 사연부터 읽어볼까요?
0: 네, 송연주님 사연입니다. 친구가 휴가 간다고 자기 카페를 좀 봐달라고 하더라고요. 하루에 4시간 열흘이나 봐줬는데 알바비를 안 줍니다.
1: 네?
0: 친구는 내가 그냥 도와준 줄 알았다고 하는데 어떻게 해야 할까요? 저는 열흘 동안 차비에 밥값에 제 돈만 썼네요.
1: 아니, 이런 경우가 어디 있습니까? 하루 이틀도 아니고 하루 이틀이라도 그렇죠.
0: 이거는 경우가 좀 아닌 것 같은데요.
1: 그죠?
0: 예, 이거는 뭐 사실 많이 달라고 그러긴 좀 그러니까 최저시급으로 계산해가지고 그리고 교통비랑 이런 거 다 일단 청구서는 보내는 게 맞는 것 같아요.
1: 그죠?
0: 사이가 뭐 제가 봤을 때는 받든 안 받든 일 멀어지긴 멀어진 거라서
1: 그죠?
0: 예, 이거는 무조건 그렇게 해야 될 것 같습니다.
1: 그래야 내가 좀 속상한 게 좀 덜하기라도 할 것 같습니다.
0: 그렇죠. 이거 얘기 안 하면은 당연한 줄 알아요.
1: 그죠?
0: 예.
1: 아니, 열흘간 휴가를 다녀올 정도면 좀 여유도 있을 것 같고.
0: 그러니까요.
1: 그죠? 더군다나 카페 사장님 아닙니까, 친구가?
0: 저는 절대 가만 안 있을 것 같은데.
1: 자, 그러면 정지혁 씨 버전으로 한번 친구에게 얘기해 봅시다.
0: 저 같으면 예. 장난 아니야?
1: 대놓고.
0: 내가 지금 시간 남아 돌아가고 너 너네 가게 봐준 것 같아?
1: 대놓고.
0: 네, 저 같으면.
1: 네. 네. 저는 이제 대놓고는 못하니까 여기서 이제 성격 차이가 나오는 건데, 나는 그냥 도와준 건 아니었어. 당연히 알바비라도 챙겨줄 거라고 생각했지. 내

0: 다른 데 가느니 뭐 어차피 거의 비슷비슷하니까.
1: 왜냐하면 네. 이제 꽃이라는 게 내가 포장한 경우도 있지만 우리는 왜 경조사에 꽃을 보내잖아요. 맞아요. 그리고 네. 경조사에 보내는 꽃은 사실 크게 다르지 않으니까. 맞아요. 하지만 헤어스타일은 완전 다릅니다.
0: 아, 그러니까 이거 조심해야 되는 건데. 네.
1: 그냥 둘러대시는 아까 이제 정재욱 씨가 얘기하신 맞아요. 것처럼 네. 친구가 미용실 냈어요. 이것도 좋지만 저는 그냥 웃으면서 그 두 번째 하신 얘기 있잖아요. 아니, 지난번에 한번 간봤는데요. 사모님이 진짜 잘하시는데 저랑은 스타일이 안 맞더라고요. 예, 제 머리 스타일을 오랫동안 10년 이상 하신 분이 계셔서요. 저는 거기 다닐게요. 제가 주변에 좋은 분 있으면 소개해드릴게요. 이 정도 그냥.
0: 아, 좋네요.
1: 예,
0: 네.
1: 마무리해보겠습니다. 자, 다음 분입니다.
0: 네, 6890님. 우리 남편은 가족들한테는 돈을 안 쓰는데 밖에만 나가면은 돈을 씁니다. 그러고는 이 다음에 나한테 다 돌아오는 거야 라고 하는데요. 이 말을 믿어도 될까요?
1: 요거는 정재욱 씨가 해주실 말씀이 많습니다. 주변에 이런 형님들 많이 보셨죠?
0: 아, 저

0: 남친이 야근을 많이 해서 집 청소를 좀 해주려고 갔었거든요. 네, 구석구석 열심히 청소를 하던 중에 추억이라고 적혀진 상자를 발견을 했어요. 열어보니 5년 사귄 전 여친 사진이네요. 그리고 같이 갔던 여행지 티켓, 편지 등등 작은 쪽지까지 보관을 하고 있었습니다.
1: 추억이다, 추억이야.
0: 저 생각할수록 열받는데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몰랐다는 변명은 궁색한 변명일 것 같아요.
1: 어떻게 하면 남친이 제일 무서워해요? 여친이 어떻게 나와야?
0: 이거는 뭐라 그래도 이거 걸린 것만 해도 네. 예, 뭐 속이 새까맣죠.

0: 사귀는 사람 입장에서 엄청 배신감 들 것 같은데.
1: 이게 큰 거보다 이런 자잘한 거 갖고 있는 게 진짜 열받아요. 티켓을 갖고 있잖아. 진짜. 어 열받아. 쪽지를 왜 갖고 있어. 그거 버려야죠. 아, 아, 정말.
0: 이성우 님이 네네. 누님의 답변 하나하나가 너무 무섭다고.
1: 예. 아, 내내 써먹읍시다. 이거 네. 추억이고 하나로. 자 다음 사연 보겠습니다.
0: 네. 2841님 보내셨습니다. 고등학교 친구들 저 포함 4명인데요. 친구 중에 한 명이 제일 먼저 할머니가 되었어요. 근데 손녀가 태어났다고 하고 선물 바라고 100일이랑 둘 다 챙기려 하고 얼마 전에는 둘째 손녀가 100일이라면서 연락이 또 왔는데요. 문제는 얘가 다른 친구 시아버님이 돌아가셨다고 하니까 일 있다고 와보지도 않았는데요.

0: 많고
1: 있죠 이런 사람이.
0: 네, 이런 얘기를 제가 들은 것도 너무 많고.
1: 네네. 네.
0: 그런데 그러면... 본인이 이런 사람이 되고 싶습니까?
1: 아니요.
0: 그러니까요. 네. 이런 얘기를 해줘야 돼요. 옆에서.
1: 네.
0: 근데 이런 사람도 있고 빗대서 얘기를 하는 거죠. 지금 이렇게 하는 사람이 있는데 그런 사람이 되고 싶냐? 사람들이 그렇게 느꼈으면 좋겠냐.
1: 다음번 간식을 아무도 안 해온다에 한 표. 아무도 간식이나 음료 사지 않기로 그 사람이 살 때까지. 본인이 느낄 때까지.

0: 열심히 하려고 노력하는 모습이 참 대견합니다. 하나라도 더 배우려는 의지가 강해서 칭찬하고는 싶은데 저한테 너무 자주 물어보고 연락이 와서 좀 귀찮아요. 그렇다고 짜증을 낼 수도 없고요. 이런 열정 넘치는 후배를 어떻게 해야 할까요? 전부 받아주기엔 저도 지칩니다.
1: 보통 이런 반대되는 사연이 요즘 많이 오거든요. 아무리 알려줘도 다음에 또 물어보고 또 물어보고, 그러니까 일을 안 배우려고 하는 게 아닌가 하는 후배들 때문에 고민하는 분들 많은데 참 이쁘긴 이쁘네요, 후배가. 네,
0: 저는 정확하게 이런 적이 있었어가지고.

0: 이거 좀 봐. 사진 좀 찍자 뭐 이런 거.
1: 네. 네. 남자들은 사실 별로 안 좋아해요.
0: 안 좋아할 것까지야. 아니 이거 그러니까, 좋잖아요.
1: 뭐 이게 뭐 재수로 네. 어디 좀 헐빈할 때 가가지고 업그레이드를 해줬어. 그럼 네. 땡큐죠. 네. 우와 이렇게 좋네.
0: 근데 그걸 돈을 들여서 하고 네, 싶진
1: 그렇죠.
0: 않은 거군요.
1: 뭐 이제 만실인데 뭐 여기서 뭐 돈을 엄청 많이 내고 이걸 해야 된다. 안 하죠 남자들은.
0: 하지만 아내를 따라 주셔라.
1: 근데 와이프가 이렇게 나온다. 네. 해야죠.
0: 네. 가정의 평화를 위해서. 네,
1: 저도 절대 안 하던 사람이라는 걸 좀 알아주시고요.
0: 결혼하고 나니
1: 장가 가니까 이렇게 되더라 이 얘기입니다. 네. 네.
0: 이건 뭐 같은 유부남끼리.

0: 그러면 또 안 찾아요.
1: 아유 참. 예. 자, 노래 듣고 계속해서 여러분의 고민 사연 살펴보겠습니다. 유성호 씨가 신청하셨어요. 21 I don't care. Hey playboy.

0: I don't care 21 이었습니다. 아 이렇게 나 신경 안 써 이러면 좋은데 또 신경 안 쓸 수 없는 게 또 세상살이죠. 익명 요청하신 분 사연입니다.
1: 네, 저더러 먹성이 좋다 잘 먹는다 칭찬해 주시더니 언제부턴가 유통기한이 하루 이틀 남거나 유통기한이 막 지나거나 하는 간식을 챙겨주는 어느 분이 계시는데요. 잔반 처리를 생각하나 싶기도 한데요. 적당히 주세요라고 말을 할까요 말까요 하셨습니다.
0: 왜 내가 아니 가족 중에도 이러면 좀 서운하잖아요. 내가 잘 먹는다고 내가 좀 위장이 튼튼하다고 유통기한 지나고 내가 다 먹게 되면 서운하시죠. 근데 이거 가족 사이도 아닌 것 같은데 같이 일하거나 뭐 이런 사이 같거든요.
1: 그렇죠. 이건 뭐 어떻게 판단을 해야 될지 잘 모르겠네요.
0: 네.
1: 이게 그 이때까지 먹는 게 좋으셨으면.
0: 네네.
1: 네.
0: 아니요. 유통기한 만약에 지났다 그러면 그냥 보는 앞에서 버리시죠. 왜 그걸 유통기한 지나서요?

0: 사실 부탁은 늘 하던 사람이 합니다. 안 하는 사람은 잘 안 해요. 그러면 그 문자나 뭐 톡이 오잖아요. 그러면 그냥 읽고 마는 거죠. 답을 안 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쪽에서 알게끔.
1: 맞아요. 어차피 계속 봐야 될 사이면은 이런 식으로 어필하시는 게 제일 좋아요.
0: 내 의사를 그렇게 알려드리는 거죠.
1: 아유, 이거는 뭐 안 되더라고. 뭐
0: 아니면 아예 그냥 답도 안 드리는 거고.
1: 아, 사실 이 그 남한테 이렇게 남일 도와주는 거는 하고 싶은 거 해주면 돼요.

0: 쉬운 소식을 전해드려야겠습니다. 정말 오랜 세월 함께해왔던 월간 옥다방 오늘을 끝으로 영업을 종료하는데요. 그동안 감사했습니다.
1: 아이고, 예, 너무 즐거웠습니다.
0: 한 달에 한 번씩이지만 그래도 많은 분들의 고민 사연 해결해 주셨어요. 노력하셨어요.
1: 아이고, 뭐 도움이 되셨다면 다행이고요. 네. 예, 저도 뭐 이렇게 여러 가지 사연들 접하면서 공부도 많이 됐고 인생에 즐거운 경험이었습니다.
0: 코너는 문을 닫지만 우리는 또 영원한 패밀리니까 뭐 새 앨범이 나온다 혹은 뮤지컬 작품 새로 들어간다 이렇게 새로운 소식이 있을 때 가수 정재욱, 배우 정재욱으로 나와주십시오.
1: 네네.
0: 네, 본캐로 돌아오실 거죠?
1: 네, 열심히 찾아뵙겠습니다.
0: 네, 정재욱 씨였습니다. 고맙습니다.
1: 감사합니다.
0: 사랑하기 좋은 날 4부 서울우유 현대자동차 제공입니다.
2: 밥맛 나는 세상 황정자, 이렇게 간편한 걸 왜 거르시나, 이렇게 든든한 걸 왜 놓치시나. 고칼슘 고단백 저당까지 완전 균형 영양식 서울우유 한 끼 식사 데일리 케어.
3: 본 제품은 특수 의료용도 식품으로 의사 임상 명령사등 전문가와 상담 후 섭취하여야 합니다.
4: 저 23년생 아이언익인데요, 신차도 아닌데 왜 이렇게 꼼꼼하게 봐주세요?
5: 현대자동차 눈에는 신차도 중고차도 똑같은 자식이란다.
6: 272개 항목 점검과 신차와 동일한 보증까지. 차를 만드는 제조사니까 중고차도 신차처럼. 현대인증 중고차 지금 바로 검색해보세요.
0: 사랑하기 좋은 날 7월 선물입니다.

0: 온라인 인쇄 가능한 성원에드피아. 온라인 주문 간편한 성원에드피아. 누구든지 어디서나 쉽고 빠르게 인쇄의 유토피아 성원에드피아.
1: 디지털 인쇄도 역시 성원에드피아.
0: 국민 인쇄 성원에드피아.
2: 하이 올리디아. 자연스러움을 바라는 당신을 위해 코 입술 주름 개선을 위한 PLLA 성분 필러 올리디아. 지극히 나답게, 지극히 자연스럽게, 나답게 자연스럽게 올리디아.
3: 의료기기 광고 심의필.
4: 올라운드 아티스트 에녹의 자작곡 너는 여름이야. 듣기만 해도 시원한 여름 감성과 따뜻한 위로를 담은 괜찮아 괜찮아

우리 참 지금 잘 열심히 힘내서 살고 있잖아요. 아마 엄청 웃고 와 이런 날이 오다니 이런 순간이 또 곧 올 겁니다. 1865님은 저도 조금 일이 안 풀리는데 나중에 웃으면서 기억하겠죠? 라고 보내주셨네요. 웃거나 아니면 진짜 경멸하거나 둘 중 하나. 어머 내가 진짜 그냥 생각만 해도 막 몸이 막 흔들릴 정도로 이거 내가 이랬다니 막 이런 경우가 있고 아니면은 웃으면서 그 시기가 있었기 때문에 지금의 내가 있는 거지 라고 생각하는 경우도 있죠. 현수미님은

0: 아이를 위한 엄마의 선택 셀로맥스 사이언스 일반 식품 광고.
1: 당신의 락토피 타임은 언제인가요? 눈 뜨자마자 아이와 함께 식사 전에 장 건강은

근데 하루에 진짜 이렇게 막 박장대소를 할 일이 없기는 해요. 그냥 푹 뭐 요 정도나 아니면 약간 이런 웃음은 많지만 맞아 이렇게 웃을 일은 없단 말이에요. 근데 이렇게 라디오를 듣다 보면 전혀 이제 뭔가 예상하지 못했던 웃음이 빵 터질 때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동현님 오늘도 10시까지 잘 들어주시고요. 고생 많으셨습니다. 지동민님은 문자 보내려면 몇 번으로 보내야 하나요? 해주셨는데요. 잘 들어주세요. 문자 번호 샵8910입니다. 단문 50원, 장문과 사진은 100원이 들어요. 제가 이제 초반에 저도 라디오를 들었을 때는 계속 어디로 보내야 될지를 기다리고 있었어요. 이거를 근데 DJ분들이 계속 이제 주기적으로 얘기를 하는 타이밍이 있기 때문에 한 10분에 한 번씩 얘기하지 않나요? 그쵸? 10분이라도 좀 들어주시면 이렇게 문자 번호를 알 수가 있습니다. 4688님은요. 저도 요새 집 구하느라 너무 힘들거든요. 언니 말 듣고 힘내봅니다. 다들 화이팅이에요. 응원해주세요. 라고 보내주셨는데 이게 집 구하는 게 제일 힘들어요. 진짜 저는 작업실을 구할 때가 너무 어렵더라고요. 그러니까 음악 작업을 해야 되면 방음도 잘 돼야 되고 그리고 옆에 이제 계신 분들한테 피해를 주면 안 되다 보니까 근데 이게 방음실이 잘 돼 있는 상가들이 많이 없어요. 사무실이나. 그래서 그거 고를 때 저도 좀 한참 고생을 했었는데 우리 4688님께서 열심히 구하는 만큼 좋은 집이 또 따라오셨으면 좋겠습니다. 저희가 커피 쿠폰 보내드려요. 잠시 후엔 빵나왔쩡 시작해볼게요. 오늘은 하루 종일 웃는 날 화요일. 더운 날씨에 피로까지 저절로 인상이 찌푸려지신다고요? 한 입만 먹어도 웃음이 나는 달콤한 빵 준비했습니다. 초코바게트. 빵야! 퇴근하고 클라이밍을 다녀왔어요. 아, 재밌긴 한데 다음날 몸살 예약입니다. 야근하는 동안 몰래 볼륨 듣고 있어요. 학창시절 야자하면서 라디오 듣는 기분이네요. 등등등. 여러분의 오늘 하루 중 달콤함이 필요했던 순간은 언제였나요? 문자번호 샵8910, 단문 50원, 장문 100원. 어플콘과 KBS 플러스는 무료입니다. 사연 보내주시는 동안 노래 드릴게요.

빵 쿠폰을 보내드립니다. 오늘의 빵은 초코바게트입니다. 사연 만나볼게요. 9680님, 요즘 마음 한켠이 꽉 막힌 듯 갑갑했는데 라디오 이야기 듣다

마음을 이제 표현을 해야 돼요. 아, 나 이거 싫어, 나 이거 좋아. 그렇게 해주면 오히려 마음이 좀 편해지니까 혼자서 이렇게 힘쓰지 말고 가족들이나 친구들 도움을 좀 받아봐요. 1875님, 과천에서 아동 미술학원을 운영하고 있어요. 아이들과 함께하는 시간 너무 좋지만 가끔은 너무 힘들어서 달달한 음식이 먹고 싶어요. 오늘도 퇴근길에 라디오 들으면서 힐링하고 있어요. 달달한 쩡디 라디오 너무 좋아요 해주셨는데요. 이게 아이들을 집중시킨다는 게 어려운 일이죠. 1875님 오늘도 너무 고생 많으셨고 초코바게트 보내드립니다. 2268님 계단 운동하며 듣고 있어요. 운동 너무 하기 싫은데 라디오가 큰 힘이 되네요. 효정님의 통통 튀는 목소리에 힘이 납니다 해주셨는데, 사실 계단 운동은 엘리베이터를 보는 순간 그만두고 싶은데 어떻게 그걸 해내세요? 저도 계단 운동은 진짜 안 하게 되더라고요. 2268님 올라가다 보면 집에 도착할 겁니다. 힘내세요

키스 오브 라이프의 마이다스 터치 듣고 왔고요. 보내주신 사연 계속해서 만나볼게요. 9680님, 아까 그 사춘기라는 학생인데요. 중학생인데 버스도 타고 한참 걷기도 해야 하는 학교에 다니거든요. 학교 끝났는데 날씨는 꾸리꾸리하고 가방은 오늘따라 더 무겁고 또 방학인데 특강 때문에 바빠서 학교길이 너무 힘들었어요. 라고 보내주셨네요. 이렇게 언니한테 보내요. 힘들 때. 이럴 때 왜 또 가방이 무거운 거야? 그런 날 있잖아요. 진짜 힘든데 너무 힘들어.

있으면 좋으니까 이렇게 자주 들어주시고요. 커피 쿠폰 보내드립니다. 1307님은 퇴근하면서 창밖을 보는데 구름 사이로 해가 지는 게 너무 예뻐서 사진을 찍어봤어요. 울산은 비도 안 오고 너무 덥고 습해서 출퇴근이 너무 힘드네요 라고 보내주셨는데 요즘 또 하늘이 약간 이제 어둡기는 한데 예쁠 때도 되게 예쁘더라고요. 저희가 아이스크림 쿠폰 보내드릴 테니까 내일 출근도 힘내셨으면 좋겠습니다. 저희는 선미의 풋사랑 듣고요. 2부 오늘의 일기예보로 돌아올게요.

어쩌다 보니 백수 3개월 차가 되어버렸다. 종일 취업 사이트를 들여다봐도 경기가 좋지 않아서인지 사람 구하는 곳이 많지 않다. 이러다간 마음이 너무 지쳐버릴 것 같아서 그냥 이번 여름엔 취업 생각을 잠시 내려놓기로 했다. 그리고 매일 출근하는 곳은 동네 도서관. 문 여는 시간에 맞춰 찾아가면 이제는 얼굴이 익숙해진 사람들이 보인다. 말없이 각자 자기가 좋아하는 자리를 찾아앉고 나도 나름의 명당, 통창 앞에 앉아서 하루를 보낸다. 책만 읽는 건 아니다. 가끔 멍하니 창밖도 보고 휴대폰도 보고 낙서도 끄적끄적 거린다. 이렇게 시간을 보내도 될까? 불현듯 불안한 마음이 찾아오지만 오래된 책들이 왠지 나를 위로해주는 것 같다. 조금 쉬어도 괜찮다고 곧 좋은 방법을 찾아낼 거라고.

오늘의 일기예보에 이어서 잔나비의 나는 볼 수 없던 이야기 듣고 왔습니다. 오늘은 익명님의 사연이었어요. 선물 보내드릴게요. 근데 진짜 멋지시다. 그냥 그 시간을 허투루 쓰지 않고 어디에 출근을 한다는 게, 그 도서관에 매일 같은 시간에 간다는 게 저는 진짜 리스펙합니다. 저는 일이 뭔가 이렇게 없을 때 그냥 진짜 집에서 있거나 뭔가를 배우는 것조차도 사실 마음을 진짜 잘 먹고 시작해야 되기 때문에 그게 이제 어려울 때가 많은데, 우리 익명님께서는 지금 한 스텝은 앞으로 나아가고 있다라는 생각이 또 드네요. 너무 스트레스 받지 마시고 또 좋은 소식 있을 겁니다. 퐁댕이님은 취업 스트레스 잠시 내려놓고 재충전의 시간을 갖는 것도 좋아요 해주셨어요. 제가 막 연습생으로 어딘가에 회사에 못 들어갔을 때도 저에게 약간 취준 느낌이었을 거예요. 근데 그때 저도 계속해서 이제 연습을 하고 뭔가 하기는 했지만 딱 짧은 시간으로 할 때도 있었어요. 왜냐면 너무 길게 하니까 너무 지치는 거예요. 그래서 차라리 한두 시간 그냥 확 해버리고 그 남은 시간은 좀 다른 걸로 해보자. 그래서 막 그때 운동도 막 해보고 뭐도 해보고 막 했었던 것 같아요. 8725님은 저도 나이 많은 취준생이에요. 자존감, 자신감 많이 떨어졌지만 언젠가는 제가 빛날 거라는 걸 믿어요. 잠시 쉬어가도 괜찮아요 라고 보내주셨어요. 근데 쉬는 것도 잘하는 분들이

7177님, 이효리의 7177뱅뱅이요. 쩡디 저랑 통했죠? 해주셨는데 너무 신나네요 이 노래. 제가 아무래도 댄스곡을 좋아하는 것 같아요. 그쵸? 뭔가 이거 흥을 이렇게 주치를 못하겠고 이효리 선배님의 춤이 생각이 거의 안 났지만 골반 흔드는 그 장면 너무 이제

6시에 기다릴게요. 오마이걸 효정의 볼륨을 높여요. KBS 쿨 FM 오마이걸 효정의 볼륨을 높여요. 함께하고 계십니다. 6498님. 오늘은 하루 종일 운전만 했어요. 왕복 8시간 동안 동료와 돌아가면서 운전했거든요. 이제 즐겁게 퇴근하는데 주수석에 앉아있는데도 지치네요. 밝은 기운을 나눠주세요 해주셨네요. 이게 차에만 오래 있으면 진짜 기운 빠지고 엉덩이도 아프고 언제 도착하나 싶고 막 그렇잖아요. 오늘 너무 고생 많으셨고요. 달달한 아이스크림 드시면서 오늘 밤 달달하게 마무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진짜 이런 거 하나로 기억이 약간 이렇게 조작되는 게 있어요. 오늘 엄청 힘들다가 갑자기 밤에 족발 하나 먹으면 막 그렇게 기분 좋은 것처럼. 그래서 오늘 집에 가서는 꼭 좋은 거 드시고 좋은 시간 보내셨으면 좋겠어요. 잠시 후 3, 4분은요. 떠든 사람이 아니라 안 떠든 사람. 최효정, 이광엽 아나운서와 함께합니다. 노래 듣고 3부로 돌아올게요. 태연의 Rain.

0: GH 경기주택도시공사.
1: 뭐야 뭐야, 요즘 피부 비결 뭐야?
2: 세수하고 한 장 쓱 닦고 착, 간편하게 한 장 쓱 닦고 착, 화장 전에 한 장 쓱 닦고 착, 하루 5분 쉽게
3: 쓱 닦고 착.
4: 붙이는 메디힐 토너 패드 200ml 대용량으로 피부 고민 해결, 쓱 닦고 착.
2: 메디힐 토너 패드.
5: 안녕하세요, 손현재입니다. 매트리스 한번 사려면 사실 좀 부담되잖아요. 그래서 저는 베스트슬립에서 숙면을 구독 중이에요.
6: 월 3만원대에 누리는 5성급 호텔 침대의 편안함, 베스트슬립 렌탈케어.
5: 여러분도 이제 최고의 수면을 구독하세요. 베스트슬립.
7: 쇼리실라!

0: 김부장아님 지금 보라 보는데 소지섭님이 계시는데요. 김부장.
1: 아유, 감사합니다.
0: 김부장.
1: 아유, 감사합니다.
0: 네?
1: 아유, 감사합니다. 제가 S사로 가야 되나 봐요.
0: 어, 지금 이제 S사에서 핫한 이제 네. 드라마죠. 네. 퐁당 초콜라님 읽어주세요.
1: 네. 처음 뵙는데 제가 읽어야 되나요? 배우 같으세요라고 해주셨는데.
0: 근데 진짜 약간 연기하셔도 네. 잘하실 것 같은데. 아유.
1: 그런 생각은 해본 적은 없는데
0: 없어요? 예.
1: 해볼 걸 그랬나?
0: 네. 예.
1: 아 강성기 아나운서 좀 같이
0: 아 그쪽은 안 돼요.
1: 아, 안 돼요, 안 돼요.
0: 네, 그쪽은 연기 못 해요. 그 우리 성 교수는 네. 열심히 이제 그 아나운서 직업을 잘 하는 게 최고의 방법이지 않나 싶어요. 네,
1: 살아남을
0: 네,
1: 수 있는.
0: 그렇죠. 네. 조동현님.
1: 네, 오늘 뉴페이스가 오시는군요. 이광엽 아나운서님. 근데 안 떠든 사람이라니 학창시절에 모범생이셨나요? 어떤 분인지 궁금하네요 라고 보내주셨는데
0: 어, 진짜요? 학창시절에 좀 어떠셨어요?
1: 근데 정말 좀 모범생이었던 것 같아요. 일탈을 한 번도 안 해봐서
0: 어머.
1: 그걸 이제 20대 중후반에 너무 많이 했어.
0: 아, 그렇죠.
1: 너무 아쉬워서
0: 그때 해야죠.
1: 네, 네. 그래서 학창시절 땐 정말 모범생이었고 또 우리 PD님이 너무 배려심이 있는 게 부담 갖지 말라고 네. 떠든 사람 말고 네. 안 떠든 사람으로
0: 아, 편하게, 네,
1: 편하게 하고 가라고. 네.
0: 근데 이제 아나운서 분들이 되게 다들 모범생이시고 공부도 잘하셨고 네. 하다 보니까 되게 이렇게 차분한 느낌이 있는데 어쩜 성 교수는 그런 느낌이 없는지

0: 테니스는 잘 칠 수 있습니다.
1: 아, 이것도 좀 찍고 갑시다. 성 교수의 테니스 실력에 대해서 아. 지금 어떻게 보시는지 좀 궁금했어요.
0: 되게 구박을 많이 한다고 들었거든요. 그러니까
1: 저보다 한 지 얼마 안 된 분이 네. 자꾸 저한테

0: 아가 아버님이시니까 아, 또 잘 아시네요. 내가 아는 정보나 생활 꿀팁, 여러분의 지식 저희에게도 좀 알려주세요. 육아 선배님들의 육아 꿀팁도 환영합니다.
1: 샵8910 단문 50원, 장문 100원, 어플 콩과 KBS 플러스는 무료입니다. 소개해드리고 추첨을 통해서 선물도 보내드릴게요.
0: 네, 그럼 광엽님께서 약간 육아 꿀팁 있을까요? 지금 이제 아, 네. 며칠 됐다고 했었죠?
1: 제가 아이가 태어난 지 60일 간 넘었거든요.
0: 이제 네. 조금 꿀팁이 생길 때가 되지 않으셨습니까?
1: 이제 핏덩이를 좀 벗어나서 아빠를 살짝 알아보는 것 같아요. 네, 눈을 맞추고 이제 엄마 엄마까지 합니다.
0: 엄마 엄마.
1: 네, 아빠 아빠는 아직 못하고.
0: 이제 엄마, 아빠 엄마. 가겠네요.
1: 한참 남은 것 같긴 한데.
0: 근데 원래 엄마가 더 어려운데?
1: 그런가요?
0: 아빠가 더 쉬운데 엄마를 먼저.

0: 그렇게 했어야 되는데.
1: 근데 이제 고실 겁니다.
0: 네, 좀 기다리면 네. 할 것 같아가지고 매일매일 네. 지켜보고 있거든요.
1: 아 근데 생활 꿀팁이라는 게 생각하면 또 생각이 안 나네. 뭐가 있을까요?
0: 저도 막 생활 꿀팁 하면 생각이 잘 안 돼. 저는 자취를 좀 오래 했었거든요. 네. 근데 좀 너무 어지럽히고 살았어. 정리를 잘 안 했어. 네. 근데 아내는 정리를 정말 좋아하는 사람이거든요.
1: 제가 깨끗하시구나.
0: 그래서, 네. 네. 그래서 정리 꿀팁을 좀 많이 배웠어요.
1: 약간 그 양말 개는 법 뭐 이런
0: 양말
1: 거.
0: 개는 법이라든지 정리하는 법.
1: 정리는 네. 어떻게 잘 하시나요?
0: 옷장 정리 같은 경우에 옷장이 크잖아요 보통. 네. 근데 위에 옷을 걸면 아래 공간이 많이 남는 경우들이 있어요. 네. 그 공간을 보통 활용을 잘 안 하세요.
1: 그렇죠.
0: 근데 거기에 이제 닷땡소라든지 네. 그런 곳에 가서 정리 용품들을 사서 거기에다가 이제 선반 같은 거를 올려놓는 거죠.
1: 아, 그럼 거기 안에 이제 가방도 넣을 수 있고.
0: 그쵸, 넣을 수 있고 이것저것 수납해서 넣을 수 있는 그런 게 있고 또 아내가 너무 아내 얘기를 하는 것 같아요.
1: 아니, 아니요. 좋아요, 같은데. 좋아요.
0: 요리사거든요.
1: 요리사세요?
0: 네, 그래서 이제
1: 진짜 좋으시겠다.
0: 그런 요리 관련된 걸 저한테 또 많이 알려줘요.
1: 요리 꿀팁.
0: 네, 요리 꿀팁 네. 같은 거.
1: 저도 있어요, 요리 꿀팁.
0: 좀 알려주세요.
1: 제가 최근에 엄마한테 그 감자를 받아서 강판에 갈았단 말이에요. 네네. 엄마가 감자전을 하겠다고. 근데 엄마가 이제 조금 남은 거는 그냥 냅두래요. 근데 저는 그걸 못 참죠. 엄마,

0: 몰라요? 이랬더니 엄마가 이게 엄마를 또 가리키려 드네.
1: 아 이게 손으로 하면은 이게 베일 수 있으니까.
0: 그러니까. 아, 그래서 마지막 조금 맞네요. 남은 그 꼬투리는 이제 이렇게 하는 거예요.
1: 아 맞네요.
0: 포크로.
1: 네.
0: 뭐 저의 생활 꿀팁이었고요. 네. 노래를 들으려고 하는데 우리 광엽 아나운서님이 신청곡을 해주셨다고요? 이 노래를 네. 어떻게 추천을 해주신 건가요?
1: 아, 이 노래를 듣고 제가 혹시 이야기를 조금 해도 괜찮을까요?
0: 아, 그러면 네. 노래를 먼저 들어보겠습니다. 오마이걸의 다섯 번째 계절.

0: 오마이걸의 다섯 번째 계절 듣고 왔습니다. 저희 노래를 선택해 주신 이유를 말씀하시죠.
1: 아, 네. 네. 제가 정디랑 구면이에요. 구면이에요. 근데 이게 사실 저희 일방적인 구면 인사인데
0: 아니에요.
1: 7년 전에
0: 네.
1: 7년 전에 지자체 행사를 제가 사회를 봤는데 그때 오마이걸이 이 노래로 활동하고 있을 때 그 행사에 오셔서 무대를 꾸며주셨거든요.
0: 그 지금 방금 핸드폰으로 네. 그날 이제 직캠을 네. 찾아봤는데 그날 어떠한 무대의 공기였는지 기억이 나요.

0: 기름을 이제 하수구에 버리면 이제 일이 커지니까.
1: 맞아요.
0: 그렇죠.
1: 네.
0: 내가 아는 정보나 생활 꿀팁, 팩트 체크 안 돼도 괜찮으니까요. 계속해서 보내주세요. 샵 8910 단문 50원, 장문 100원. 저희는 4부로 돌아오겠습니다.

0: 사업장이 여러 갠데 매출, 매입, 지출, 계좌 현황을 한눈에 쉽게 볼 수 없을까?
1: 경리 위한 프로그램 경리나라 쉽고 편한 경리 업무 경리나라
0: 여러 사업자의 경리 업무도 이제 한 번에 쉽고 편하게 경리회계 프로그램
1: 경리나라
2: 술 마셨는데 대리 어디

0: 운전할 땐 팀앱으로, 음주 후엔 팀앱 대리로.
1: 어제는 비가 오더니 오늘은 찜통이네. 이럴 때일수록 안전수칙이 중요한데.
2: 폭염 때 꼭 지켜야 할 5대 기본 수칙은 1. 시원한 물 섭취. 2. 냉방장치 가동. 3. 2시간마다 20분 이상 휴식. 4. 보냉장구 착용. 5. 온열질환자 발생 시 119 신고. 호우와 태풍 전에는 배수구, 시설물, 기계장비 결숙 상태 등 안전점검 실시. 침수 붕괴 위험 시 즉시 작업을 중지하고 대피.
1: 여름철 재해 예방 수칙으로 건강과 안전도 지킬 수 있습니다. 산재위

0: 저 네. 아이가 귀 교정을 해야 된다 그래가지고 네. 스티커를 이렇게 붙였는데 네. 자국이 너무 남은 거예요. 오. 그래서 막 그 애가 우는데 베이비 오일로 이거를 지우겠다고 막 했는데 네. 그거를 미리 알았으면
1: 이거 하면은 진짜 꿀팁.
0: 아, 그러니까요.
1: 0.5초 안에 사라집니다.
0: 제가 네. 잘 모르거든요. 육아 꿀팁 잘 모르는데 혹시 아시는 분들 좀 도와주세요.
1: 네, 저한테. 저희 좀 배우겠습니다. 1388님은 구멍난 고무장갑이요. 버리지 않고 잘라서 병이나 통에 끼워놓으면 좋아요. 미끄러지지도 않고요. 잡기도 편하답니다. 네? 그 고무장갑을 그 밑에다가 이렇게 감싸는 거죠?

0: 물 건조시킬 수 있다고.
1: 그럼요.
0: 이거 보통 잘 안 하시거든요.
1: 안 하죠.
0: 그러면 다음에 차를 탔을 때 에어컨 틀면 그 꿉꿉한 냄새.
1: 냄새나요.
0: 네.
1: 이건 집에서도 근데 마지막에 이렇게 해야 돼요. 송풍으로
0: 맞아.
1: 5분은 냅둬야 되는데.
0: 맞아요. 맞아요.
1: 근데 급하게 나갈 때는 저는 한 1분만이라도 무조건 송풍을 하고.
0: 오, 그걸 하고 나가세요?
1: 네, 하고 나가기는 해요. 이 곰팡이가 안에 이제 쓰이니까.
0: 네.
1: 정진아님, 피곤할 때 일찍 자면 다음날 상쾌하니 좋아요. 네? 이건 다들 알면서도 잘 안 지켜지잖아요.
0: 아, 저도 이거 아는데 네. 너무 하고 싶어요.
1: 근데 일찍이 잠이 안 와요. 피곤한 날. 진짜 너무 귀여우시다.
0: 아유.
1: 네?
0: 자, 김수영님께서요. 저도 생활 꿀팁 알아요. 지치고 힘들 때 쩡디 라디오를 들으면 기분이가 좋아진다.
1: 아유, 감사합니다. 소영님 이렇게 좋은 말씀 해주시고. 아유. 이런 그게 사실 되게 재밌는 말이지만 이런 게 되게 힘이 되긴 하거든요. 4566님의 신발에 껌이 붙었을 때 가장 좋은 방법이 뭔지 아시나요?
0: 어떻게 해야 되나요?
1: 그건 바로 얼음을 쓰는 것입니다.
0: 얼음이요?
1: 비닐에 얼음을 넣고 껌 위에 5분에서 10분 정도 두세요. 그럼 껌이 딱딱하게 굳거든요. 그때 카드 같은 걸도 긁으면 쉽게 떨어집니다. 장난 아니다.
0: 떼기 진짜 힘들거든요.
1: 그럼요. 네.
0: 아, 저 이거 보니까 꿀팁 하나 생각이 났습니다.
1: 알려주세요.
0: 보통 이제 여행용 캐리어 같은 데다가 네. 어렸을 때 스티커 이런 거 붙여보신 분, 스티커를 붙여놓으신 분들 많거든요. 이거 뗀다고 뭐 스티커 제거제 뿌리고 막 열심히 떼도 잘 안 돼요.
1: 네.
0: 제가 해보니까 헤어드라이어로 한 번 그 위를 뜨겁게 달구는 거예요. 그러면 잘 뜯어집니다.
1: 스티커가 그러면 약간 녹으면서.
0: 맞아요.
1: 네. 이거 진짜 꿀팁이네요.
0: 왜냐면 제가 이걸 한 달 전에 했거든요.
1: 아, 그러시고 다 정리를 하셨군요.
0: 네, 했거든요. 네.
1: 김윤설님께서 옷에 볼펜이나 사인펜이 묻었을 때 물파스로 지우면 깨끗해져요. 이걸 근데 진짜로 해본 적은 없는데 들은 적은 많죠. 약간 진짜 생각하는 게 너무 많다. 이거 하나에 열리니까 꽝꽝 다 열린다. 그쵸?
0: 오늘 적어가려고 해서.
1: 적어가야 되겠어요.
0: 네.
1: 저희는 노래 듣고 이교시로 이어갈 건데요. 유라 피처링 조지의 로미오 앤 줄리엣 듣겠습니다. 이교시는 여기서
0: 끝.
1: 줄리엣 아시래. 죄송해요.

0: 아, 너무 웃으면 안 되는데.
1: 이번 휴가에서도 구조와 질감을 기대하도록 하겠습니다.
0: 아마 곧 기다리시면은 그 인별그램에 그 스토리가 올라올 겁니다.
1: 오 마이 갓. 오 마이 갓.
0: 여러분 기다리세요. 좋아요 눌러 주셔야 돼요.
1: 등짝 사진 분명 올라올 거예요. 정혜민 님, 광현 님, 이제 그 시간이 돌아왔어요. 피할 수 없으면 즐겨하셔야 돼요. 라고 보내셨어요.
0: 1008 님께서는 노래 잘 부르시나요라고 하셨는데 어떡해. 제가 사실 이 코너를 기대를 하고 있었고 들었는데 이게 노래를 잘해야 되는 코너인지.
1: 아니요, 노래를 못해도 네. 됩니다. 네. 그 음과 그 노래 스타일만 잘 구현을 해주시면 돼요.
0: 성규스는 큐큐큐큐 하시더라고요. 큐큐큐큐.
1: 큐큐큐큐로 오늘도 하시죠.
0: 아, 저도 큐큐큐로 갈까요?
1: 어떡하세요?
0: 아, PD님은 원하지 않으시는 것 같습니다.
1: 아, 허밍으로만 하면 허밍으로, 된다고 합니다.
0: 네, 허밍으로 하겠습니다.
1: 그럼 오늘의 네. 음악 퀴즈 난이도와 퀴즈 형식 부탁드려요.
0: 네, 자 난이도는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난이도 하하 정답률 90% 예상 전학생 맞춤 난이도라고 오. 해주셨는데 지난주에 보니까 하라고 했는데
1: 좀 어렵긴
0: 어려웠어.
1: 했어요.
0: 네. 어려웠어요. 자, 제가 제작진이 준비한 노래 멜로디를 흥얼거릴 텐데요. 여러분은 그걸 듣고 어떤 노래인지 맞춰주시면 되겠습니다. 주관식이고요. 정답 또는 오답 보내주신 분들 중에서 10분 추첨해서 초코라테 쿠폰 보내드리겠습니다. 정디도 네. 같이 맞춰주시죠.
1: 아, 저도 오늘 열심히 맞춰보겠습니다. 네. 준비되셨을까요?
0: 해보겠습니다. 왜 뭐라고 긴장되지?
1: 아 진짜 이거 성규수가 이제 1년 내내 긴장을 네. 해가지고 뭐 이해는 합니다. 시작할 건데요. 먼저 네. 정답곡의 도입부입니다. 3, 2, 1

0: 나연의 팝 듣고 왔습니다. 지금 굉장히 힘들어하고 계세요. 노래 듣기 전에 내드렸던 오늘의 음악 퀴즈. 광엽 아나운서님이 흥얼거렸던 노래는 과연 어떤 노래였을까 였는데요. 네. 저도 어제 뭔가 들어본 듯한 느낌이었는데.
1: 익숙하죠?

0: 아니에요.
1: 네, 소원 성취하고 재밌게 놀고 가는 것 같습니다.
0: 감사합니다. 네,
1: 집에 가서 또 예봐야 돼요. 지금.
0: 그러니까요. 또 새벽 3시까지 맡은 시간이시라고.
1: 네, 맞아요.
0: 아이의 성장을 응원하고
1: 네, 아, 감사합니다.
0: 다음에 또 우리 광영 아나운서님 뵙고 같이 네. 테니스 한번 칠까봐요.
1: 아, 맞아요. 맞아요.
0: 우리 성규수의 그 힘든 모습을 봐야 되겠어요.
1: 저는 일단 성규수랑 네. 같은 팀은 안 할 겁니다.
0: 저도 안 하고 싶은데. 우리 피디님이 해야 되나? 피디님이 성규수랑 팀하고 우리 이렇게 해가지고 우리 이렇게 딱 하는 거지. 그러면 우리 다음에 또 뵙는 걸로 네. 하고요. 조심히 들어가세요.
1: 네, 감사합니다.
0: 저희는 광야 아나운서님 보내드리면서 광고 듣겠습니다.

0: 안녕하세요. 아이들 미연입니다. 오늘은 진우님의 여행 이야기를 만나볼게요. 뇌병변 장애로 휠체어를 사용하는 아들 진우와 고향인 경주에 다녀왔습니다. 동궁과 월지는 턱이 없고 평탄해서 휠체어로 산책도 하기 편했고 초록여행 장애인 편의 차량을 이용해 여행의 피로를 덜 수 있었어요. 가족 행사를 마치고 경주의 야경을 즐겼던 그 순간, 더운 여름에도 제선을 꼭 잡는 진우의 용기가 오래 기억에 남을 것 같습니다. 우리 함께 떠나봐요. 어디라도 좋아 좋아 잘 출발해요. KBS 연중 캠페인 초록여행 떠나요는 장애인의 자유로운 여행을 응원하는 기아와 그린라이트가 함께합니다.
1: 인터넷 라디오 모든 인쇄 가능한

그 설정에서 따온 날이라고 합니다. 아무래도 우리 청취자분들을 좀 예상하시려나 제가 뭐 F지만 좀 T적인 감성도 있어서 외계인 뭐 그림 있지 않는데 최근에 그 프로젝트 헤일메리로 제가 외계인 감수성을 좀 배웠습니다. 외계인 있다고 믿고 있고 저 프로젝트 헤일메리 굉장히 감동 깊게 봤거든요. 아, 근데 저는 제가 외계인과의 이런 소통 이런들 같은 것들을 보면서 약간 눈시울이 붉어질지 몰랐어요. 그러면서 지금 외계인 감수성 상당히 올라와 있는 상태로 이 또 오프닝을 맞이했기 때문에 뭔가 좀 공감도 되고 우리 손재민님께서 샴디 무슨 날이라고요? 라고 했는데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외계인을 집에 초대하는 날. 그러니까 우리 로키를

0: 그쵸. 이 뭔가 좀 능력이 우리 인간에게 뭔가 좀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흘러갔으면 좋겠다라는 인간의 좀 나름의 이기심이 조금 있죠. 저도 로키처럼 귀여운 외계인이라면은 언제든지 만나고 싶다라는 생각이 조금 드네요. 화요일 한해 키스터 라디오 청취자 여러분의 사연 기다립니다. 문자번호 샵 8910, 장문 100원, 단문 50원, 어플 콩과 KBS 플러스 무료고요. 어플 콩에서 보이는 라디오로 제 모습 보실 수 있고요. 우리 롤롤님이 갑자기 외계인 오면 너튜브 찍을 거예요라고. 아, 너무 좋겠다. 너튜브 찍으면 무조건 이 조회수는 보장되는 거 아니야. 아이, 그러네. 그 생각을 못했네. 바로 그냥 카메라 킴, 저도 너튜버로서 바로 그냥 카메라 켜버립니다. 외계인이랑 뭐, 와인 좀 하는 컨텐츠 좀 가야죠. 뭐, 어떻게 좀 뭐, 와인 좀 먹여보고. 페어링 해보고, 그럼 바로 갑니다. 오늘은 매일 코너 한 해만 해와 내일의 맛, 그리고 인디 서머 나잇. 외계인도 감동하게 만드는 음색과 실력의 소유자죠. 싱어송라이터 권진아 씨, 최유리 씨와 함께합니다. 신곡 라이브도 들려주신다고 하니까 기대 많이 해주시고 질문 미션 제보 미리미리 보내주시고요. 저는 광고 듣고 잠시 후에 돌아올게요.
1: 위제로
2: 위제로
3: 했을 때도 제로
2: 위제로
3: 불편하거나 제로
2: 위제로
4: 소화불량 체험 과식의 위제로
5: 이영약품
6: 소리질러

또 바꿔 오셨네요. 정성이 갸륵합니다. 웰컴 드링크 세미 샴페인. 포도 탄산 음료 드리겠습니다. 웰컴 드링크는 아니고 정성 드링크. 정성 드링크로 제겨드리도록 할 테고 노래 듣고 올 텐데 제 동생 솔로 콘서트를 전회차 전석 매진시킨 제 동생 영케이 내추럴에 이어서 몬스타엑스의 기현 So Good까지 듣고 한 해 만에 외계인의 고민도 환영하는 정한의 이사로 돌아올게요.

할까 말까, 갈까 말까, 살까 말까 고민하지 마세요. 주 7일 풀근무하는 정한의사가 결제 도장 찍어드립니다. 한해 만에.

예슬이님, 저는 거제도에 살고 있는데요. 휴가철을 맞아 거제도로 놀러오는 지인 커플이 며칠간 집을 빌려달라고 합니다. 숙박비 명목으로 100만 원을 준다는데 집을 빌려줄까요? 거절할까요? 아, 이거 사실 100만 원, 100만 원이라는 돈을 본 순간 고민할 것도 없이 거제 야호, 숙박비 야호 하세요! 결제할 뻔했는데 아이 마음에 걸리는 요소가 좀 두 개 있거든요. 일단 하나, 정확하게 몇 방 며칠인지, 그리고 두 번째는 그냥 빈집을 빌려달라는 건지, 이런 거부터 좀 디테일하게 확실하게 정해야 되지 않을까 싶고요. 일단 부디 꼼꼼하게 체크하시길 바라면서 오늘은 조건부 결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만에 너무 오래 빈집을 요구한다면 빌려주지 마세요.

숙박비 100만 원 줄 테니까 며칠간 집을 빌려달라는 지인 커플의 부탁 들어줄지 말지 결제드렸는데 아 이게 저는 못할 것 같아요. 왜냐면 100만 원이 뭐 이게 무려 큰 돈이긴 하지만 이 뭔가 아니 거쳐도 사실 좋은 숙박

세상이 온통 여름비로 젖어든 밤, 우리의 감성을 물들일 뮤지션들과 함께합니다. 인디 썸머나잇. 이 시간 함께해 주실 분 소개합니다. 언제나 새로운 도전으로 눈앞에 장막을 걷어내며 리스너를 짜릿하게 만드는 아기락스타 권진아 씨. 그리고 고맙고

0: 빨리 빠르게 넘어가겠습니다.
1: 네네.
0: 우리 진아 씨, 유리 씨가 또 뭐 이런 공연이나 페스티벌 현장 같은 데서는 뭔가 좀 자주 스쳤을 것 같은데 그런 적은 없나요?
2: 진짜 소름 돋게 안 스치는
0: 거예요. 아, 그래요?
3: 진짜 생각보다
2: 진짜
3: 저희도 마주칠 법한데. 네네네. 저희는 처음으로 뵌 게 네. 제가 콘서트를 보러 갔었어요.
2: 제가 아, 초대를 드려가지고 이제 오셨는데 거기서 처음 인사하고 아. 오늘 두 번째.
0: 아, 오늘 두 번째 뵙는구나.
3: 맞아요.
0: 아, 왠지 왜 두 분 친하실 것 같다라는 느낌이 좀 들고.
2: 근데 저도 네. 뭔가 이렇게 많이 보니까 저기 뭐야 뭐 SNS에서 많이 보니까 그냥 되게 이 친숙하다.
0: 아, 내적 친밀감은 있으나 네. 두 분이 오늘 실제로 본 거는 두 번째.
3: 맞아요.
0: 라고 하셨고 안 그래도 지금 생방하기 전에 두 분이 얘기를 나누시는데 존대를 하시더라고요. 서로.
3: 맞아요, 맞아요.
0: 그래가지고 아, 그런 느낌이 들긴 했습니다. 아, 근데 닉네임 까만 이무지희님께서 두 분 인별그램을 마팔하셨는데 비하인드가 궁금하다라는 질문을 해주셨어요. 어떻게 그러면은 마팔은 어떻게 하시게 된 거예요?
2: 어떻게 했지?
3: 근데 아마 그 콘서트 보러 가기 전에
2: 맞아요 맞아요
3: 돼 있었는데.

0: 다정하지
1: 근데
0: 않나요?
1: 근데 기쁘지 않아요? 저는 친한 친구가 들어가 있었어요.
2: 아.
1: 이 초록색 뜨는 게
2: 아, 이게 그럼요, 그럼요. 열어줘야 되는 거니까 그럼요, 볼 수 있는 그쵸, 것들을.
1: 전 저한테 친한 초록색 뜨는 네네. 사람들은 저는 친해져요.
2: 네. 그러니까 그만큼 나를 생각하고 있다라는 거니까.
0: 그럼요, 그럼요. 맞아요. 일일이 가서 놀러야 되거든요, 친한 친구.
1: 그러니까요. 아, 진짜. 네. 감동 받아가지고 아, 안 놓치고 갑자기 용기 내서 저요 이러고.
2: 아, 저 너무 좋습니다. 계속해서 또 두 분에게 하고 싶은 말 질문 미션

0: 생일만큼이나 축하할 일이 있는데요. 바로 권진아 씨와 채유리 씨의 새로운 앨범이 세상에 나왔습니다. 아, 너무 축하드리고 먼저 일단 진아 씨 앨범 얘기부터 해볼 텐데 총 5곡이 수록되어 있고요. 앨범명이 Save Me입니다.
1: 네.
0: 자기 혐오 그리고 구원이 키워드라고 들었는데 어떤 이야기가 담겼는지 직접 한번 소개 부탁드릴게요.
1: 네, 일단 타이틀곡 몬스터를 중심으로 조금 어떤 이 앨범의 메시지를 좀 만들어 봤고
0: 네.
1: 조금 이 세상이 뭔가 이렇게 개성이 이렇게 중시되는 사회는 좀 아닌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조금 획일화돼 있고
0: 네.
1: 어떤 그래서 그 과정에서 저 또한 무사하지 못했다. 이 연예계 생활을 하고 이제,
0: 네.
1: 이제 이 대한민국 청년으로 살면서
0: 네.
1: 이제 깎이고 이제 다치고 이런 것들을 이제 경험하면서 네. 이제 자기 자신을 구원해 나가는 어떤 스토리를 담은 앨범 락 앨범입니다.
0: 아, 락 앨범이고
1: 락이라고 조금 락 귀여운데 앨범. 밴드 네. 사운드의 앨범입니다.
0: 밴드 사운드의 네. 앨범.

0: 있다.
1: 뭐가 있죠?
0: 자기의 자아가 어. 굉장히
1: 무너지지 않죠.
0: 무너지지 않아.
1: 어, 무너지지 않고.
0: 저는 항상 느꼈거든요.
1: 어, 유리님만을 탁 지키면서
0: 단단함을
1: 어, 단단함을 어. 지키면서 어, 굉장히 노력해 주신 것도 티가 났습니다.
2: 네, 몸이 떨려요 지금.

0: 그러니까.
1: 아, 진짜 너무 웃겨요.
2: 다행이에요.
1: 진짜 우수저인 것 같아요.
2: 저요?
1: 네.
2: 다행이다.
1: 진짜 웃긴 것 같아요.
2: 진짜요?
1: 네.
2: 저는 잘 웃겨해주면 되게 좋아요.
0: 아니, 묘한 웃긴 매력이 있습니다. 네. 아, 사실 이렇게 우리 유리 씨가 웃기려고 해서 그런 게 아니고 저희만의 그런 시선이 있었던 것 같고 네. 유리 씨 새 앨범 이야기
2: 맞습니다.
0: 나눠봐야 될 텐데
2: 네.
0: 앨범명이 머무름 둘.
2: 맞아요.
0: 이게 또 작년 10월에 발표한 머무름 하나와 이어지는 시리즈고요.
2: 네.
0: 이번 앨범으로 완결을 지었다고 들었는데 좀 어떤 서사와 곡들이 담겨 있는지 소개 부탁드리겠습니다.
2: 이제 머무름 하나에서는 시점 자체가 이렇게 땅에서 하늘로 올라가서 태양 여행이라는 곡으로 이렇게 마무리가 되는데
0: 네.
2: 머무름 둘에서는 이제 감정의 하강이 있어요.
0: 네.
2: 그래서 뭔가 되게 힘차게 도약으로 시작해서 이렇게 걸어가면서 마주치는 수많은 감정들을 이렇게 수록곡으로 하다가
0: 네.
2: 결국에는 다 이렇게 엄청 우울하게 끝나요. 독백이라는 혼잣말로 끝이 나거든요.
0: 네네.
2: 근데 그래서 나는 혼자일 때 가장 나약해지지만 모순적이게도 가장 솔직한 순간이다. 라면서 이 머무름 앨범들은 어떠한 뭐 부정적이든 긍정적이든 어떠한 상태에 내가 머물러도 다 괜찮다라고 말해주는 시리즈입니다.

0: 그래서 뭔가 이 노래는 끝까지 사랑이 뭔지 모르는 상태로 머무르면서 끝이 나요. 그래서 이 앨범에서 머무름 앨범에서는 가장 타이틀로 적절하겠다 싶어서 또 타이틀이 된 곡입니다.
1: 그러네요. 다음 질문까지 대답을 해주셨는데 머무름이라는 주제와 또 가장 맞닿은
0: 맞아요.
1: 곡이라는 생각이 조금 들고, 유리 씨가 쓴 막사랑, 막사랑에 좀 어떤 의미가 또 담겨 있는지도 궁금합니다. 지금 설명하신 게
0: 정확하게 그 말이에요.
1: 정확하게 그냥
0: 네.
1: 그냥 내가 그 앨범 그 곡 속에 다 들어가 있는 거군요.
0: 정확합니다. 앨범 속에 딱
1: 앨범 속에
0: 적어놨어요.
1: 너무 이게 딱 말씀을 잘 해주셔가지고. 이 막사랑 뮤직비디오 주인공이 화제의 또 역주행곡인데 유리 씨의 생각을 멈추다 보면은 같이 불렀던 또 진영 씨.
0: 맞아요.
1: 유리 씨가 진영 씨 노래 왜 사랑 작사 작곡도 하시고 또 피처링도 하셨잖아요.
0: 맞아요.
1: 네.
0: 네, 맞습니다. 감사합니다, 선배님.
1: 네.

여러분 유리 씨 위해 소리 한번 질러주세요. 소리 질러. 탑백기 박명수 씨가 탐내는 싱어송라이터 셰유리 씨의 막사랑 라이브로 듣고 왔고요. 아니 저는 그 노래 들으면서 갑자기 좀 딴 생각에 빠졌는데 예전에 네. 정승환 씨가 오셔가지고 네. 그 가사 쓸 때 자기

0: AIBK 좋은데? 세상을 키우는 AI 뱅크 IBK 기업은행.
1: 당신의 락토피 타임은 언제인가요? 눈 뜨자마자 아이와 함께 식사 전에. 장 건강은 24시간 지켜야 하니까 락토핏은 꾸준히 앞서갑니다. 10년을 넘어 앞으로도
2: 오래오래 락토핏
1: 좋은 근당 건강
3: 건강기능식품.
4: 자, 따라해보세요.
5: 이카운트 ERP
6: 4만원
4: 회계관리
5: 이카운트 ERP
7: 4만원
4: 재고관리
5: 이카운트 ERP
4: 4만원 생산관리
5: 사업성공
7: 함께해요.
5: 이카운트
4: ERP의 모든 기능을 월 4만원에 드립니다.

0: 네.
1: 어, 원하시면
2: 원하시면
1: 잘 보겠습니다.
0: 어, 저희가 이러면 허투루 안 들어가지고 어,
1: 네네. 어. 하나님이랑 같이 하겠습니다.
0: 네? 어, 근데 소름 돋는 거 하나 알려드릴까요? 전 이미 했어요.
1: 아 진짜요? 네. 그럼 알려주세요.
0: 제가 알려드릴 수 있는 영역인지 모르겠는데 한번 알려드릴 테고 어, 일단 지금 대본에 유리 씨는 혹시 춤에 도전해볼 마음 전혀 없을까요? 라고 되어 있는데
1: 네,
0: 전혀 없으시죠?
1: 없습니다.

또 세 명의 이 세 분의 케미가 정말 너무 재밌고 끈끈하잖아요. 끝으로 혼성 3인조 그룹을 대표하는 쿨의 이 여름 썸머까지 세 곡 전해드리면서 오늘 플레이리스트 제로는 마무리하겠습니다. SES의 Just a Feeling, 어반자카파의 그날의 우리, 쿨의 이 여름 썸머.

0: 좋다.
1: 여보, 화장실 타일 좀 바꿔야겠어.
2: 세면대도 바꿀 때 됐지.
1: 주방 싱크대도.
2: 우리 한 번에 다 보러 갈까?
1: 어디로?
2: 건축자

0: 오빠, 주말에 아울렛 갈까?
1: 주말엔 차 막힌단 말이오.
0: 지하철 타고 가면 되는데?
1: 그렇게 가까운 데가 있단 말이오.
2: 유명 브랜드 모두 모여있는 그곳, 합리적 가격에 마리오란 마리오.
3: 가산 디지털 단지
4: 마리오 아울렛역에서 만나는
2: 마리오 아울렛.
5: 나란 말싸움이 판촉에다 세종
6: 기프트.
5: 판촉물 최저가 보장
6: 세종.
5: 공공기관 우선 구매 대상 기업
6: 세종.
5: 판촉물 굳히는 세종 세종 세종, 세종. 세종.

0: 네, 다시는 가요광장에 문자 못 보내도록, 콩도 못하고, 보이는 라디오도 못 보게, 네, 칼차단, 네, 아웃, 제명입니다. 8845님께서, 킴 중에 킴, 민석킴, 노래 진짜 잘한다. 반박할 수가 없잖아. 네, 민석이 노래 잘하니까. 네.
1: 커피 한잔 할래요?
0: 네, 우리 민석이었어요. 키쿠님께서, 우리 민석님, 고막 소년단 너무 보고 싶어요. 여보세요. 여보세요. 아니 근데 안 그래도 고막소년단 얘기를 제가 우리 애들한테 계속 하고 있어요. 우리 한번 해야 되지 않느냐, 한번 어떻게 내가 한번 만들어 볼까, 뭐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데 애들이 답이 없어요. 답이 없고, 아 멤버가 만약에 모자르면 나중에 제가 우리 0K 데이식스 0K 한번 제가 영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얼마 전에 제가 잠깐 만났는데 자네 혹시 고막 소년단 들어올 생각 없는가 했더니 있다고 합니다. 네, 그래서 너는 본 팀 있는데 왜 굳이 다른 팀을 또 들어오려고 하느냐. 네, 착한 우리 0K. 쿠키 쿠키키 님께서 폴디 놀리는 거 너무 재밌어요. 그니까요 여러분, 너무 즐거워 보여요. 아니 폴킴 놀리는데 문자가 지금 벌써 백몇 개가 왔어요. 박드그님께서 글킴디 너무 연기가 리얼해요. 그니까요. 뭐 드라마 캐스팅 같은 거 주변에 뭐 캐스팅 디렉터 없으세요? 네, 글키는 캐릭터로 저 좀 넣어달라고 좀 해주세요. 3088번님은요 연기 맞아요? 긁혀서 피 흘리고 있는 것 같은데. 아 보이는 라디오에 보여요? 저 지금 팔 아래로 지금 여기 상처가 지금 마음의 상처가 네 마음에서 피가 나고 있어요. 촤촤촤님께서 명품 배우 폴디 벌써 긁힘. 아 저는 사실 안 긁혔었거든요. 자꾸 긁힌다고 하니까 약간 긁히는 것 같기도 하고. 0038번님께서 폴킴 화이팅. 이게 더 긁혀. 폴킴 화이팅. 이거 약간 좋은 의미로 보내셨을 수도 있는데, 아 나 이게 더 긁혀. 이게 제일 긁히네 오늘. 7868번님 아직 차단 안 하셨어요? 7868번님 저도 7868인데 차단하지 말아주세요. 근데 7868 이거 어떤 가수분 생년월일인데. 어떤 가수분이요? 생년

이미지 변화도 생기고 또 저는 다운펌을 좀 주기적으로 해야 하는 머리예요. 안 하면 머리가 까치집인 정도가 아니라 그 예전에 그 라이즈의 그 친구 있죠. 소희님. 그분도 머리가 이 숱이 많고 머리가 이렇게 쭉쭉 뻗는 스타일이시잖아요. 저 역시 그렇거든요. 그래서 다운펌을 이렇게 주기적으로 하는 편인데 이 탈색을 하면은 다운펌을 못 한대요. 그래서 지난번에는 다운펌을 그 위쪽을 안 했다가 그래 탈색을 하지 말자. 탈색을 하지 말아라 라는 주변에 강력한 권고사항들이 계속 들어와가지고 머리를 좀 자르고 누르고 왔습니다. 어때요? 이렇게 머리 좀 자르고 누르니까 좀 단정해 보이죠? 네. 역시 머리를 잘라야 되는 것 같아요. 단정하게. 김병수님께서 폴디 이발하니까 형아 같아요. 저 형아 맞아요. 병수씨가 나의 동생인가? 송희정님께서 야, 마이데이 설레요 벌써. 아 데이식스 좋아하시는구나. 아 진짜. 아 저도 데이식스 너무 좋아합니다. 영케이라는 친구랑 인연이 좀 오래 전부터 계속돼서 이렇게 주기적으로 연락하면서 보고 있어요. 0326번님이 아니군요. 1774번님께서 잠깐만. 1774번님께서 루이킴 스마일보이 좋아하긴 해요. 여러분 제가 뭐라 그랬죠? 다른 가수 노래 그만 신청하라 그랬죠. 근데 저도 이 노래 진짜 좋아합니다. 이 원래 노래 원곡도 좋지만 이 로이킴 버전 저 진짜 좋더라고요. 그래서 이

오늘은 할 말은 하는 저 폴킴이 여러분이 하고 싶은 그 말 대신 하겠습니다. 스피치 특강. 용기가 부족해서, 눈치가 보여서, 주목받는 게 싫어서 꾹 참았던 그 말 가광문화센터로 보내주세요. 선물 받으실 분들 한번 소개해 볼게요. 김진영님께서, 방학인 중딩 아들아, 제발 그렇게 가만히 있지 말고 움직여라 좀. 엄마가 청소하면 움직여서 같이 하고, 엄마가 밥 차리면 같이 차리자. 아, 이거 조금 더 강력하게 얘기했어야 되나요? 원래 아들은 이렇게 얘기하면 못 듣습니다. 다시 한번 할게요. 아들아, 제발 좀 움직여라! 이렇게 큰 소리로 한번 외쳐줘야지 그제서야 움직이죠. 아, 우리 어머니 힘드시겠다. 네, 선물 보내드릴게요. 5347번님께서, 여행 같이 갈 때마다 자기 건 안 가져오고 제 스킨 로션 쓰는 친구, 네 것 좀 챙겨와 하면 저보고, 아이, 너 보부상이잖아, 네 것 쓰면 되는데 왜 하는데 정말 킹받습니다.

저 지금 치과인데 화장실 너무 가고 싶어요. 앞에 있는 환자분 제발 원장님께 질문을 멈춰달라고 해주세요. 질문 그만 후회. 앞에 있는 환자분, 지금 뒤에 있는 환자분이 의자에서 큰 실수를 할 수도 있어요. 질문 스탑. No more question. 하지마. 거기까지. 아 진짜. 선물은 화장실 다녀오시면 그때 보내드릴게요. 네. 노래 들을게요. 더 클래식의 여우야.

가광문화센터 코너 이어서 더 클래식의 여우야 듣고 왔습니다. 너무 좋다. 진짜 오늘 밖에는 여러분들 계신 곳은 지금 어떨지 모르겠지만 비가 계속 내리고 있거든요. 비가 많이 밖에 계신 특파원 비 많이 내리나요? 얼마나 내리나요? 추적추적 내리나요? 많이요. 네. 네, 우리 밖에 계신 기상캐스터가 많이요 말고는 단어를 모르는 것 같아요. 아, 비가 많이 오는데 아, 이 여우야 노래 너무 좋은데요. 약간 여우비 생각도 나고 아, 아주 연주도 좋고 너무 선배님 목소리도 좋고 잘 어울리는 그런 곡이었어요. 김병수님께서 이 말 좀 전해주세요. 여보, 아 이거 좀 부드럽게 말해야겠다. 여보, 나 에어컨 안 끄고 왔어. 혼내지 말아줘. 돈 많이 벌어다 줄게. 돈 많이 벌어오면 인정. 뭐 많이 벌어오면 인정. 네. 에어컨 안 끄고 오면 하루 종일 그 죄책감 같은 거 있잖아요. 약간 내가 돈을 바닥에 버린 것 같은 그런 느낌. 근데 또 막 그 죄책감 들지만 집에 딱 들어갔는데 그 실수로 켜놓은 에어컨 때문에 너무 시원하다. 그럼 그때 오는 그 상쾌함. 아, 역시 인간은

뭐야. 나 요즘 연애 프로그램 진짜 저 완전 지금 회전문 돌고 있거든요. 모든 연애 프로그램을 지금 제가 정말 다 보고 있는데 어떻게 다 설레잖아. 잠깐만, 이런 거 우리 주말 사연으로 보내달라고요. 이런 거 사연으로 보내면 얼마나 좋아요. 아, 진짜 꼭 연락됐으면 좋겠다. 후기 알려줘요. 광고 듣고 저희는 2부로 돌아올게요.

0: 밥 먹고 커피 한잔 했는데 아직도 식곤증이. 혹시 잠이 싹 달아나는 퀴즈 같은 거 없나요?
1: 있습니다. 정답 보낼 준비하시고 모르면 찍으세요. 찍을게요. 하나, 둘, 셋.

매일 이 시간 퀴즈 정답 찍고 선물 받아가세요. 오늘은 가수 폴킴이 활약하는 퀴즈로 준비해봤습니다. 폴킴의 믹스트롯 음악 퀴즈. 나를 어디까지 망가뜨리는 거야 도대체. 오랜만에 인사드립니다. 저는 오늘의 퀴즈를 출제할

남겨줘요. 소문내지 말아줘요, 어디 가서. 네. 정답자 다섯 분 추첨했어요. 고산님, 원더걸스 소핫 캐스팅하겠습니다. 아, 박가람님께서 원더걸스 소핫 진짜 폴디 이 시대의 팔방미인 아닌가요? 다 잘해 다 잘해 이럴 때 칭찬해 주시고, 채하나님께서 원더걸스 소핫 아니 폴디는 못하는 게 뭔가요? 대박스 노셨군요. 아 진짜 아 내가 딱 지금 이 텐션과 이 정도의 재능으로 제가 아, 막 소개팅을 많이 나갔어야 되는데 나 옛날에 너무 수줍음이 많았어. 3964번님께서 원더걸스 소핫 장르 넓히셔도 될 것 같아요. 그니까요. 다음 앨범은 다양한 장르를 제가

KBS EFM은 방송 송신 장비를 정기적으로 점검하는 계획 정파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잠시 후 2시부터 서울과 경기도를 포함한 수도권 일부 지역에선 정파로 인해 KBS EFM 방송이 중단됩니다. 청취자 여러분의 양해 바랍니다.

아니잖아요. 정말 귀신이 나오는 공포물과 사람이 나오는 공포물, 그러니까 뭐 스릴러라고 불리는 뭔가 살인자가 나오거나 두 개 중에 골라야 한다면 여러분들은 뭐가 더 싫으세요? 저는 사람이 나오는 스릴러가 더 싫어요. 전 솔직히 귀신에 대해서 그렇게 막 맹신하진 않기 때문에 뭐볼 수는 있거든요. 귀신 나오는 영화나 드라마. 근데 막 사람이 나오거나 막 스토커,

저녁 생각 잊을 수 있게 치킨 쿠폰 하나 쏴주세요. 알겠어요. 쏴드릴게요. 5129님 치킨 치즈볼 세트 쿠폰 보내드리겠습니다. 아니 이게 진짜 돌밥 돌밥이라고 하잖아요. 돌아서면 밥 돌아서면 밥. 이제 뭘 메뉴로 해야 될지가 우리 어머님들 포함해서 우리 5129님처럼 아버님들도 이제 요리하시는 분들 그런 분들께서 고민이 될 것 같아요. 아 저는 이제 혼자 살 때도 이게 고민이 될 때가 많았는데 아이들까지 있으면 얼마나 또 고민이 될까 싶더라고요. 오늘만큼은 저녁 생각하지 않고 즐겁게 즐길 수 있게 치킨 치즈볼 세트 쿠폰 보내드립니다. 맛있게 드세요. 노래 띄워드릴게요. 이현 내 거 중에 최고 김태우 하고 싶은 말.

이현 내 거 중에 최고, 김태우 하고 싶은 말 듣고 오셨습니다. 5284님께서요. 도대체 누가 모과랑 호박꽃을 못생겼다고 한 걸까요? 향도 좋고 몸에도 좋고 예쁘기만 한데 말이죠. 과일 망신은 모과가 시킨다 라는 말은 거짓말입니다. 모과. 모과 진짜 오랜만에. 모과 그 저 초등학생 때는 차에다가 두고 방향제처럼 써가지고 되게 쉽게 접할 수 있는 그런 과일이었는데 어느 순간부터 자취를 감췄어요. 그쵸? 모과차도 저 되게 좋아하거든요. 모과향이 이게 정말 좋아요. 그리고 그 잡내 같은 걸 좀 잡아주기 때문에 예전에는 뭐 차 안에서도 있었고요. 저희는 집에다가도 막 놓고 냉장고에다가도 놓고 막 그랬었는데 왜 요즘에는 사라졌지? 모과들이? 이 과일 망신은 모과가 시킨다 이 소문 때문에 도망갔나? 근데 사진 보내주셨는데 모과가 참 탐스럽게 열렸네요. 나무에서 열리는구나. 신기하다. 호박꽃도 아유 예쁘네요. 진짜 뭐 다 예쁘죠. 뭐 이게 못생긴 과일 못생긴 꽃이 어디 있겠습니까. 꽃인데 그래도. 그래도 꽃인데. 그쵸. 1209님 그 혹시 운동을 안 하면 문자 안

바꿔주시는지요? 누가 들으면 저희 운동 전문 프로그램인지 알겠어요. 아니에요, 1209님. 미라클 모닝 할 때 들으신 거 아니에요? 아유, 저희 운동 안 하셔도 문자 열심히 읽어드리고요. DJ가 일단 운동을 그렇게까지 성실하게 안 하는데 제가 뭐라고 안 읽어드리겠습니까? 다양한 주제로 많이 많이 보내주세요. 이렇게 뭐가 이야기도 좋고요. 그냥 아무 얘기나 아무 말 대잔치. 데스티니스 차일드의 서바이벌.

허유원의 상쾌한 아침. 세상의 모든 플레이리스트를 만나보는 시간, 유원이의 플리마켓.

세상의 모든 플레이리스트를 만나봅니다. 유언이의 플리마켓. 이번 주 저희가 2013년 7월 3주차 뮤직뱅크 K차트 소개해드리고 있는데요. 오늘은 11위 그리고 9위 노래 소개해드릴게요. 먼저 11위는 긱스의 Fly입니다. 드라이브하면서 이 노래 들어보셨나요? 저 햄디가 강력 추천합니다. 한번 들어보시고요. 이어서 9위는 존박의 베이비가 차지했네요. 1집 타이틀곡으로 존박의 달달하고 부드러운 음색이 두드러진 노래죠. 그럼 두 곡 듣고 올게요. 긱스의 Fly, 존박 베이비.

나 와이프와 인천에 이사 와서 이 일 저 일 다 하면서 열심히 살고 있습니다. 지금은 군부대로 음식을 납품하는 일을 하고 있어요. 새벽 2시에 일어나서 자고 있는 와이프를 두고 나올 때마다 내가 더 열심히 하면 미래가 꽃길이 될 거야 생각하며 다짐합니다. 햄딩님의 방송을 항상 듣고 힘 얻고 있습니다. 라디오 문자가 처음이라 이렇게 보내는 게 맞는지도 모르겠어요. 맞아요. 0537님 잘 보내셨고요. 아, 참 정말 이게 새벽 2시 기상이 정말 이게 말이 새벽 2시지 이거 정말 힘든 거거든요. 아무리 뭐 낮 시간대 잠을 보충한다고 해도 밤낮이 바뀌는 게 우리 몸에 얼마나 피로가 많이 쌓이는 일인데 아내분을 바라보시면서 내가 더 열심히 하면 미래가 꽃길이 될 거야 생각하신다고 하니까 진짜 너무나도 멋있으세요. 근데 저는 이런 마음가짐도 너무 바람직하고 좋긴 하지만 그래도 건강이 최고예요. 아시죠?

0: 안녕하세요, 손현재입니다. 매트리스 한번 사려면 사실 좀 부담되잖아요. 그래서 저는 베스트슬립에서 숙면을 구독 중이에요.
1: 월 3만원대에 누리는 5성급 호텔 침대의 편안함, 베스트슬립 렌탈케어.
0: 여러분도 이제 최고의 수면을 구독하세요. 베스트슬립.
2: 대체할 땐 어디로? 사진으로

0: 아니, 다른 돈은 다 키우면서 퇴직연금은 왜 안 키워? 퇴직연금도 키움할 때가 왔다. 키움이 알아서 모아주고 굴려주니까 퇴직연금 IRP도 크게 키움. 키움증권.
1: 원금 손실 유의, 투자 전 상품 설명서 및 약관 필독.
2: 서울사이버 대학을 다니고 나의 성공 시대 시작됐다. 서울사이버 대학을 다니고 나를 찾아.
3: 반려동물 산업학과, 스포츠 지도학과, 응용수학 통계학과 등 사이버대 최대 49개 학과 전공에서 지금 신입생 편입생을 모집 중입니다. 서울사이버대학교.
4: 도시일이라는 게 하나만 푼다고 해결될 리 없지. 집 얘기하다가 길 얘기 나오고 일자리 얘기 나오고.
5: 그래서 GH는 문제가 어떻게 이어지는지를 봐. 조율은 섬세히, 실행은 신속히.
4: 이게 바로 도시의 내일을 풀어내는 실력. GH 경기주택도시공사.

허유원의 상쾌한 아침. 허유원의 상쾌한 아침, 저는 햄디 아나운서 허유원입니다. 이제 1부 마무리할 시간이 벌써 다가왔어요, 여러분. 저희는 레니 크래비츠의 Super Love 들으면서 1부 마무리하고요. 2부에서 다시 만날게요.

0: 어때?
1: 허유원의 상쾌한 아침.
2: 상쾌한 아침 2부 시작합니다. 조정연의 굿모닝 팝스 함께 들어볼게요.

and disappear without a trace. 자, 이 부분은 당연히 이 앞부분에 I don't wanna 정도가 생략이 되어 있는 거예요. I don't wanna dive and disappear without a trace. 그러면 해석되시죠? 흔적 없이, without a trace, 흔적 없이 dive and disappear, 사라지고 싶지 않다. 이렇게 해석이 가능할 겁니다. 그러면서 I just wanna be someone. 나는 그저 누군가가 되고 싶어요. Well, doesn't everyone? 이 부분까지 들어보셨죠? Well, doesn't everyone? 뭐 누구나 그렇지 않아요? 라는 정도 되겠습니다. 이어서 두 번째 미션 문장. 내 사람이라고 부를 누군가가 정말로 필요해요 라는 가사 찾아보세요.

네, 마치 응원하는 것처럼 아주 강하게 어필하고 있습니다. And if the sun starts setting, 무슨 상황인가요? 해가 지고, the sky goes cold. 이번에 어떤 상황이죠? 하늘이 차가워지는 거예요. 근데 이 앞에다가 if라는 걸로 시작이 됐단 말이죠. If the sun starts setting, the sky goes cold. 그러면 만약에 뭐뭐라면이라고 가정적으로 해석을 한다면 해가 지고 하늘이 차가워진다면 정도가 될 텐데 지금 상황에서는 그렇게 해석하는 것보다는 혹시 이 정도로 해석하는 게 좋을 법합니다. 그래서 혹시 뭐뭐 하게 되더라도 라는 의미로 혹시 해가 지고 하늘이 차가워진다 해도 훨씬 자연스럽죠. Then if the clouds get heavy and start to fall, 그 후에 먹구름이 끼고 and start to fall, 비가 내린다 해도 I really need somebody to call my own. 이 문장이죠, 미션 문장. 나는 내 사람이라고 부를 누군가가 정말로 필요하다라고 해석이 됩니다. I really need somebody to call my own. 그러니까 call my own 이 부분이 내 사람이라고 부르다 정도로 해석이 되는 거고 I really need somebody to call my own 내 사람이라고 부를 누군가가 I really need 정말로 필요하다 완벽하게 해석이 됩니다. I wanna be somebody to someone 나는 누군가에게 특별한 사람이 되고 싶어요 라고 했고 someone to you 특히 someone to you 라고 했어요. 당신에게 특별한 사람이요. Someone to you. 여러 번 반복적으로 들렸습니다. 이제 세 번째

번째, 난 그저 의미 있는 사람이 되고 싶어요. I just wanna be someone. I just wanna be someone. I just wanna be someone. 아주 독특한 리듬을 한번 타봤습니다. 두 번째, 내 사람이라고 부를 누군가가 정말로 필요해요. I really need somebody to call my own. I really need somebody to call my own. I really need somebody to call my own. 세 번째, 나는 당신이 찾는 사람이 되고 싶어요.

0: 걸 왜 걸으시나? 이렇게 든든한 걸 왜 놓치시나? 고칼슘, 고단백, 초당까지 완전 균형 영양식 서류유 한 끼 식사 데일리케어.
1: 본 제품은 특수 의료용도 식품으로 의사, 임상 영양사 등 전문가와 상담 후 섭취하여야 합니다.

대학교 동창이라 그런지 새록새록 다 그때 일도 생각나고 막 얼굴도 다 똑같고 그러더라고요. 아마도 우리 도우님께서도 오랜만에 만나도 딱 얼굴 보면은 예전 기억이 새록새록 떠오르지 않을까 싶습니다. 조피디 친구요 들려드릴게요.

가능한가요? 동영상은 안 된다고 하네요. 9745님 저 보고 싶은데 SNS에 올리셔가지고 저 태그 해주시면 안 돼요? 제가 응원 가도록 하겠습니다. 카라의 When I Move 함께 듣고 올게요.

아침을 깨우는 힘! 미라클 모닝러들 모여라! 지금 이 시각 운동하고 계신 분들 인증사연 보내주세요. 번호 샵 8910,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사진 문자 100원, 어플 콩 KBS 플러스는 무료고요. 소개된 분들께는 닭가슴살 샌드위치 쿠폰 선물로 드립니다. 자, 그럼 미라클 운동러들 오늘의 부지런 상하 가족분들 소개해드릴게요. 김수영님, 아침부터 방 인테리어 바꾼다고 침대랑 책상이랑 옷장 옮겼더니 땀이 우수수 떨어집니다. 이것도 운동이죠? 아, 저 지난번에 스토크부터 조금 요령을 피우시는 우리 상하 가족분들이 지금 늘어나고 있는데요. 그래도 땀을 흘렸다면 운동이긴 하죠. 더워서 흘리신 거 아니죠? 아, 좀 애매하긴 한데 아, 수영님 알겠어요. 운동으로 쳐드립니다. 아, 이제 점점 운동 문자 말고 다른 문자가 많이 오는 것 같은데

0: 평안한 하루를 위한 21세기 생활 백서. 오늘의 찌찜. 부모님과 여행할 땐 다툼 주의. 엄마, 여행 오니까 어때?
1: 좋다. 아유, 동남아 뭐 볼 거 있나 했는데 그래도 오니까 좋네.
0: 그래? 난 엄마가 하도 비행기 타는 거 싫다 그래가지고 엄청 걱정했는데 다행이네.
1: 아유, 그거야 뭐 비행기 값이 워낙 비싸니까 그렇지.
0: 에이, 1년에 딱 한 번 휴가로 오는 건데 뭐. 아, 일단은 밥부터 시키자. 아, 나 너무 배고파.

0: 싹쓸이 다시 여기 바닷가 듣고 오셨습니다. 오늘도 박철규 아나운서와 21세기 생활 백서 함께 했고요. 오늘의 하루 지침은 부모님과 여행할 땐 다툼 주의! 였습니다. 아, 진짜 부모님과 함께 여행 가는 게 쉽지만은 않죠. 물론 뭐 좋기도 하고 뿌듯하기도 하지만서도 아무래도 또 외국이다 보니까 이런저런 일로 싸울 수 있는데 철규 씨는 부모님이랑 좀 여행 자주 다니는 편이에요?
1: 결혼하고 나서는 한 번도 못 갔죠. 근데 입사하기 전에 합격할 줄 모르고 네.

0: 만드는 스타일이거든요. 거기에 제일 윗칸에 네. 투덜대기 금지.
1: 아니 그 여행 10계명이 있대요. 부모님과 함께 하는 여행 10계명처럼
0: 뭐 짜다고 금지. 네. 이거 얼마냐 금지 뭐 이런 거 있잖아요.
1: 이런 걸 왜 이 돈 주고 먹냐 금지.
0: 그래서 그런 거를 다 적어놨더라고. 그 아. 파일에다가. 하여튼
1: 그런 조율이 필요하긴 해요.
0: 그래도 네. 그렇게 다녀온 게 처음이었으니까 네. 어머니는 그 모든 순간이 다 너무 기쁘셨나 봐요. 아. 지금도 그 얘기를 많이 하세요.
1: 그쵸. 아무래도 어머니 입장에서는 아들과 단둘이 하는 해외여행이 참 너무 좋은 추억으로 남을 것 같아요. 네.
0: 그래서 네. 이런 그 부딪히는 상황, 이 화가 끓어오르는 상황이 있더라도 혹시 가실 분은 최대한 누그러뜨리는 걸로.
1: 아 맞아요. 네. 또 여행지에서 싸워봤자 뭐가 좋습니까?
0: 맞아요. 그 싸운 기억밖에 남지 않기 때문에 맞아요. 아, 좀 잘 참아보세요.
1: 저도 최근에 엄마랑 단둘이 해외여행을 다녀왔는데 근데 정말 가기 전에 많이 싸웠거든요. 왜냐면 저는 호텔 파여가지고 호텔에만 있고 싶다. 엄마는 관광지 파여가지고 관광을 하고 되구나. 싶다. 이렇게 해서 저는 안 된다. 기간도 짧은데 그리고 비싼데 했는데 호텔에만 있자라고 했는데 막상 가니까 좋은 걸 누리니까 야 돈이 좋다 하면서 야 여기만 있자. 둘의 의견이 일치가 됐어요.
0: 아 다행이네요. 네,
1: 그리고 비싼 걸 해도 우리 딸 덕분에 맛있는 거 먹네 하면서 이렇게 띄워주니까 저도 기분 좋게 돈 쓰게 되고 이게 약간 여행 스타일과 그런 거의 차이에서 나오는 싸움도 있는 것 같긴 해요.
0: 네. 잘하셨네요. 네,
1: 그냥 금융치료를 해드렸더니 저의 주머니는 가벼워졌지만 좋은 추억을 남기고 왔다는 네. 여러분들도 여행 가실 때 아까 박철기 아나운서의 말처럼 너무 또 이렇게 각 세우고 날 세우고 싸우지 마시고 적당히 조율하시면서 우리 부모님들도 조금 투덜대기 금지하시고 우리 아들 딸들도 조금 넓은 마음으로 이렇게 품어줄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0: 부모님 입장에서는 그 자식들이 하는 거 좀 잘 따라가 주시고 어쨌든 좋게 지내려고 좋은 추억 남기려고 다 계획을 세운 거니까 잘 따라가 주시고 네. 자식들 입장에서는 뭐 부모님이랑 살면서 여행을 또 몇 번씩 더 가겠습니까?
1: 몇 번 더 가겠어. 네,
0: 그러니까 맞아. 좋은 마음으로 그런 좌충우돌도 다 추억이라고 생각하시고
1: 네, 막상 가면 또 싸운다. 한 번은 싸운다.
0: 오시면 좋겠습니다. 저는 뭐 당분간 기약이 없어요.
1: 아, 왜 아름다운 마무리하다가 자 여기서 오해 생기기 좋게 우리 박철기 아나운서 보내드리자고요. 우리 비주의 누구보다 널 사랑해 들려드릴게요. 안녕히 가세요.
0: 안녕히 계세요.

0: 저 23년생 아이언익인데요. 신차도 아닌데 왜 이렇게 꼼꼼하게 봐주세요?
1: 현대자동차 눈에는 신차도 중고차도 똑같은 자식이란다.
2: 272개 항목 점검과 신차 동일한 보증까지. 차를 만드는 제조사니까 중고차도 신차처럼. 현대인증 중고차 지금 바로 검색해보세요.
3: 안녕하세요. 베스트 슬립 대표 서준원입니다.

허유원의 상쾌한 아침. 허유원의 상쾌한 아침 이제 마칠 시간입니다. 오늘 끝곡은 자넬 모네의 Make Me Feel 들려드릴게요. 오늘도 결국 행복할 거예요.

1단계, 2단계. KBS가 업그레이드합니다. KBS 플러스. KBS만이 제공 가능한 무료 서비스. 스마트폰에서 즐겨보세요. 40개의 실시간 채널. 5만 개의 다시 보기. KBS의 과거, 현재 프로그램을 손안에서 볼 수 있습니다. 지금 당장 구글 플레이, 애플 스토어에서 KBS 플러스를 다운받으세요.

네, 7월 22일 수요일 KBS 조정식의 FM대행진 0021님의 주제곡이었습니다. 소녀시대 비타민으로 시작을 했고요. 네. 아, 뭐 이런 저기 사회생활을 처음 시작할 때는 누구에게나 있잖아요. 뭐 우는 것까지 정도는 아니어도 지금 생각해보면 참 별거 아닌 것 같은데 막 되게 마음 다치고 막 지나치게 걱정하고 막 아 모든 사람과 막 잘 지내야 되는데 아, 이 사람과 지금 관계가 내가 막 난 회사 생활을 정말 완벽하게 하고 싶었었는데 흠집 하나 없이 뭐 이런 예, 속상한 상황들이 누구에게나 있는데 뭐 이 어정인 씨도 그렇게 말씀하시지만 사회 초년생 때는 울 수 있을 때 우세요. 연차 차면 귀 닫고 살게 돼요. 날 위해서 내 감정 내 기분 내가 지켜 하셨는데 그쵸 오히려 이제 어떤 이때 순수함이 나중에는 또 그리워지기도 하고 예. 자, 아, 무엇보다도 이제 탁 또 속상해할 때 이렇게 참 어른이죠 이렇게 비타민 음료를 탁 예. 오수진 씨가 삭막하다고 해도 아직은 따뜻한 세상이네요 하셨고 주영 씨도

조정식 FM 대행진 함께하고 있습니다. 현재 시각 7시 8분 지나고 있고요. 여러분의 사연이 FM 대행진을 여는 오프닝으로 쓰여집니다. 단문 50원, 장문 100원이 드는 문자 샵 8910. 콩과 KBS 플러스는 무료입니다. 자, 첫 코너 힌트를 먼저 드리면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원곡은 일기예보, 그리고 드라마 슬기로운 의사생활에서 조정석 씨가 불렀던 버전도 많은 사랑을 받고 있는 바로 그 곡. 네. 자, 이 곡 아시는 분들 단문 50원, 장문 100원이 드는 문자 샵 8910으로 지금 바로

0: 네, 그거잖아요. 좋아, 좋아, 좋아, 좋아, 좋아, 좋아.
1: 어, 맞아요, 맞아요, 맞아요. 바로 그 곡입니다. 정 씨가 식으로 노래를 부르면 가사를 붙여서 불러주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행복한 하루 보내시고요.
0: 네.
1: 네, 좋습니다. 가보겠습니다. 원, 투, 쓰리, 포. 식식식식 식.

0: One, two.
1: 너의 모든 게 좋아. 네가 나 좋아. 나도 좋아. 내가 너무 예뻐서 좋아. 좋아.
2: 네가 좋아.
0: 아닌데? 그죠? 나는 노래 이걸로 불렀는데, 그죠? 아, 이게 네가 좋아가 최근에 너무 히트를 하니까 저도 헷갈리네요. 지금 박지범의 좋아에서 최성곤의 좋아 갔다가 지금 가사가 틀렸어요. 아, 너무 열심히 하시긴 했는데, 아, 이 노래가 아니었는데. 조정석의 좋아 좋아였거든요. 아, 자, 가장 먼저 가사를 붙여주신 식식이님께 건강기능식품을 드립니다.

어서오세요. 식식플레이스입니다. 주문하신 오늘의 소식 나왔습니다. 퀴즈도 준비되어 있어요. 고객님, 요즘 인간관계 안녕하십니까? 고물가와 취업난이 길어지며 인간관계를 유지하는 비용도

박지렌 기한진한 바디로션. 좋습니다. 뭐 정답 아니에요? 요즘에 그걸 하고 있거든요. 저도 집에 이렇게 뭐 선물 받거나 한 뭐 핸드크림, 바디로션 이런 것들 참 그 숙제처럼 이렇게 잘 쓰고 있거든요. 하나씩 하나씩 다 써가지고 이렇게 탁 버릴 때마다 얼마나 기분이 좋은지 몰라요. 뒤꿈치 각질에는 기한 지난 걸로, 그리고 좀 상대적으로 싼 걸로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로록님도 하늘은 우릴 향해 열려있어. 좋습니다. 선물 드립니다. 이 문자 보고 아까 전에 노래 듣다가 빵 터졌어요. 용기 씨가 기럭지 모델 박둘션. 아 정말 그 박둘선 씨 정말 그 대단하시잖아요. 예, 저희 정말 유명하셨었고 오랜만에 또 성함을 들으니까 너무 반가워가지고 기럭지 모델 박둘션 선물 드립니다. 세윤 씨가 조선 그전에는 고조션 보내셨는데 역시 선물 드립니다. 이수 씨가 어제 못 본 교수님 보고 싶어요 2호션까지 선물 챙겨 드리면서 김진희 씨가 자두 먹는 우리에게 아빠가 하는 말 션? 좀 귀여운 편이네요 진희 씨.

그라데이션까지 선물 드리면서 자 광고 듣고 와서 앵콜로 오답 더 보겠습니다. 조정식 FM 대행진 1부는 시니어 브랜드 금비, 메디카 코리아, 키움증권, 스피드랙, 경기주택도시공사 제공입니다.

0: 이니까
1: 인간 존중을 실천하는 메디카 코리아가 대한민국의 행복을 응원합니다. 메디카 코리아.
2: 아니, 다른 돈은 다 키우면서 퇴직연금은 왜 안 키워? 퇴직연금도 키움할 때가 왔다. 키움이 알아서 모아주고 굴려주니까 퇴직연금 IRP도 크게 키움. 키움증권.
3: 원금 손실 유의, 투자 전 상품 설명서 및 약관 필독.
4: 우리 집에는 렉렉스비드렉. 사무실에도 렉렉스비드렉. 창고에도 렉렉스비드렉. 철제 선반은 렉렉.

0: 얘기하다가 길 얘기 나오고 일자리 얘기 나오고.
1: 그래서 GH는 문제가 어떻게 이어지는지를 봐. 조율은 섬세히, 실행은 신속히.
0: 이게 바로 도시 NA를 풀어내는 실력. GH 경기주택도시공사.
2: 네, 오늘의 미션 나의 일을 있어 보이게 말하기가 주제고요. 김고명님, 비프 디자이너예요. 소 키우신다고? 착한 생각님, 저는 패밀리 키즈 케어 전문가입니다. 아, 그냥 조카 보고 있어요. 9239님, 저는 국제적으로 공정한 식량 배분에 힘쓰고 있습니다. 승무원이에요. 이 나라 사람이라고 더 많이 주고, 저 나라 사람이라고 비포와 치킨 뭐 우선권을 먼저 주고 하지 않습니다.
3: 아침부터 웃는 자가 인류. 조정식의 FM 대행진.
2: 네, 조정식의 FM 대행진 함께하고 있습니다. 정식이랑 옴뇸뇸 주제를 먼저 알려드리겠습니다. 이번 미션은 아니 이게 혼날 일이야? 입니다. 왜인지 느낌적인 느낌으로 회사 신입들과 남편들의 성토대회가 되지 않을까 싶은데, 뭐 예를 들면 이런 거 보내주시면 되는 거예요. 문 밖에 택배 상자가 쌓여 있길래 가지고 들어왔더니, 아, 반품할 건데 왜 갖고 들어와? 시키는 것만 해! 하고 혼났어요. 아니, 전에는 시키지 않아도 좀 하라고 했으면서, 아니, 다시 밖에 내놓으면 되는 거 아니에요? 이게 혼나야 될 일이에요? 라든지. 전에 비슷한 거 있었잖아요. 저도 집 밖에 택배가 와 있길래 탁 뜯어가지고 박스는 펴가지고 이렇게 딱 분리수거 할 수 있게끔 딱 해놓고 그 내용물만 가지고 딱 갖다 놨더니 왜 남의 택배를 여냐고. 그래갖고 제가 억울해가지고 FM대행진에 와가지고 그 얘기를 했더니 게시판에서 왜 아내 거를 여냐고, 내 편을 안 들어주고 내가 잘못했다는 거예요. 제가 그 다음부터는 절대 택배를 가지고 들어오지 않아요. 제 것만 밖에서 탁 뜯어요. 라든지 아니면 우리 거래처 직원이 와서 회사 냉장고에 있는 결명자 차를 드렸거든요. 근데 대표님이 왜 이런 걸 가지고 나오냐고 뭐라고 하셨어요. 그 결명자 차 사모님이 가져다 두신 거잖아요. 억울한 일들. 아니 이게 혼날 일이야? 로 잠시 후에 가도록 하겠습니다. 2부로 오겠습니다. 사연 많이 보내주십시오. 2부까지 잠깐 빠바이.
4: 사업장이 여러 갠데 매출, 매입, 지출.

0: 운전할 땐 팀앱으로, 음주 후엔 팀앱 대리로.
1: 어제는 비가 오더니 오늘은 찜통이네. 이럴 때일수록 안전수칙이 중요한데.
2: 폭염 때 꼭 지켜야 할 5대 기본수칙은 1. 시원한 물 섭취. 2. 냉방장치 가동. 3. 2시간마다 20분 이상 휴식. 4. 보냉장구 착용. 5. 온열 질환자 발생 시

0: 거 이런 거
1: 보죠. 온라인에서도 야. 이런 거 다 써요.
0: 그렇지, 그렇지, 그렇지. 이게 4월부터 시작된 단위 가격 표시제 때문인데, 근데 난 그런 거 잘 안 본다. 과자도 5개 묶음, 소세지 3팩짜리 묶음, 묶음으로 사는 게 좋아 난.
1: 어, 그렇군. 어, 요즘은 장 볼 때 그 가격표 아래에 단가 확인하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0: 아, 이거 많이 있습니다.
1: 근데 말씀하신 것처럼 묶음으로 사는 게 확실히 싸긴 하잖아요.
0: 그치, 나도 그렇게 알고 있었다니까. 그래서 일단 테이프로 꽁꽁 묶어둔 것부터 카트에 담았거든. 근데 저 글쎄 단위 가격을 꼼꼼하게 따져봐도 과자가 단품은 10g당 220원인데 묶음은 10g당 270원이고 내가 저 얼마나 묶음 과자를 많이 샀는데 이러면 안 되겠다, 이거 사람 불러야겠다 싶어가지고 내가 좀 소문질이 나가지고
1: 콧소리 좀 너무 많이 나긴 하네요.
0: 아, 좀 그렇습니다.
1: 예, 좀 약간 예. 좀 여기 좀 막히나 봐요. 괜찮으세요?
0: 아, 원래 좀 넣어줘야지 비슷해.
1: 아. 참. 아, 그렇구나. 아니 근데 사람 뭐 지금 부를 필요는 없고요. 그러니까 이제 물건 고를 때 단위 가격을 잘 따져보고 사야겠어요. 그죠?
0: 그렇지, 그렇지, 그래. 야, 정식 시간 잘 통해 나랑 역시. 그래서 요즘에는 저 어디야 마트랑 편의점들이 단위랑 단가를 낮춘 자체 브랜드죠. PB 상품을 전면에 내세우고 있습니다. 마트에 많이 가보셨을 건데 성분은 똑같은데 그 단가는 낮추고 양은 많은데 가격이 더 싸고. 야, 이거 사람 불러다가 싹 다 긁어 모아서 내가 살까? 아, 저 사재긴도 안 되고 아무튼.
1: 김진현 씨가 아 맞는 또 이야기를 네. 딱 해주셨는데.
0: 아, 그렇죠.
1: 온 오프라인 어디에서든 단가가 뭐 미리당으로 뭐 이렇게 탁 보기 좋게 보이는 세상이니까 묶음이라고 무작정 사지 마시고.
0: 아, 그러면 안 됩니다.
1: 가성비를 따지면.
0: 가성비지, 그치?
1: 합리적인 소비를 하셨으면 좋겠고.
0: 아, 그렇지.
1: 마트를 되게 옛날부터 다니신 분이 오히려 묶음을 더 좋아하는 지금 그런 상황일 수 있어요.
0: 그러니까 그게 싼 줄 알았더니 그것도 아니라고 그러니까.
1: 체크를 해야 돼요.
0: 아, 네. 감사합니다.
1: 아, 김준현 씨 오전부터 고맙습니다. 자주 봬요.
2: 저도 반갑습니다.

0: 네네.
1: 그 아무리 좋은 뜻으로 하는 그런 분맛이라고 해도 만약에 사고가 나거나 그 분쟁이 생길 수도 있는 그런 문제 아니겠습니까? 이런 경우에는 그 서로 양해를 구해서 그 백캠으로 실시간 확인을 한다든지 예비 연락처를 미리 받아둔다든지 법적 제도적 안전장치를 아주 철저하게 해야 될 것입니다.
0: 그렇죠. 네, 이 반려동물 그 서로의 가족을 챙기고 돌보는 돌봄 품앗이를 지금 소개를 쭉 해주셨는데,
1: 네 그렇습니다.
0: 이게 잘 정착이 되면은 좋은 휴가철 문화가 될 수 있겠다.
1: 그렇습니다.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지금 제 안윤상 보고 버그 닮았다고 하는 자 누굽니까? 버그는 좀 아니고 시추. 귀엽네요. 시추는 좋다.
0: 시추 좀 약간 시추 쪽이 아니신가 하는 생각이 좀 들긴 하는데 아무튼 오늘 나와주신
1: 수염 때문에 네. 좀 약간 좀 불독과 같기도 하고요. 살찌면 좀 그럴 것 같아요.
0: 허요원은 약간 이제 그레이 하운드
1: 누구요? 아 그 예예예 예.
0: 그레이 하운드 닮았고
1: 아 그레이 하운드
0: 그 MB 형님도 그 바우아우라는 만화 아세요?
1: 바우아우?
0: 예, 옛날에 이제 강아지가 그 주인공이 만화가 있었는데

이거를 그래도 아, 잘했는데 이거 버리려고 했는데 한 번 혹시 더 갖다 와줄 수 있겠어? 이렇게 더 좋게 얘기하면 더 좋기는 한데 여러모로 양쪽 다 아쉽네요. 문자가 정호영씨 회사가 회식이 잦습니다. 2차는 기본이고요. 3차까지 가는 날도 있는데 하루는 1차만 하고 집에 갔더니 와이프가 버럭하면서 왜 빨리 왔어? 이게 혼날 일인가요? 아 이거는 아니에요. 이건 저 오영 씨가 뭐 잘못한 거 없어요. 뭐 왜 빨리 왔냐고 하는 건 사실 일하고 또 들어왔는데 좀 서운해. 이거는 좀 그래요. 근데 또 아내분 입장에서 좀 생각을 해보자면 이 그런 거죠. 또 뭐 아기가 있거나 뭐 이렇게 했을 때 또 계획이 있어가지고 하는데 이럴 때도 오늘은 조금 그 회식이 일찍 끝나서 빨리 들어갈 것 같아요. 뭐 이렇게 또 문자를 좀 평소에 서로 문자나 연락이 너무 적다는 뜻이에요. 이거는 이 지금 상황 자체가 아 그래 밥은 먹었고 그래 아기 자니까 조용히 들어와 뭐 이런 소통이 돼야 되는데 그냥 갑자기 띠띠띠 도르륵 탁 하고 들어오면은 왜 빨리 들어 이게 나올 수 있죠. 그럴 수 있어요. 3461님 제가 간호사라 어제 환자 한 분께 주사를 놓으면서 따끔합니다 했는데 그분이 따끔이 아니라 아프잖아요. 앞으로 아프다고 하세요. 예, 앞으로는 아프다고 하세요. 왜냐면 아프지 않고 따끔하잖아요 하고 화내진 않으니까 앞으로는 아프다고 하세요. 일터 에피소드는 조금 지금 전체적으로 보니까 좀

그래, 사무실에서 칫솔에 치약 짰다고 혼났어요. 화장실 가서 자라고. 김우태 부장님 잘 지내시죠? 하셨어요. 예. 김우태 부장님 뭐 그랬어요. 전에 제 생각에는 전에 그런 일이 있었을 거예요. 일단은 우리 좀 기본적으로 오늘 부정적인 문자들을 많이 소개를 하다 보니까 선곡을 샵의 스위티로 했습니다. 기분 좋게 상큼한 멜로디를 들으면서 한번 가볼게요. 이게 김우태 부장님 같은 경우에는 전에 안에서 양치질을 하는 직원이 있었을 거예요.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 내가 한마디를 좀 해야겠다라고 아마 마음을 먹고 있었을 거예요. 네. 자, 김우태 부장님 잘 지내시죠? 네, 샵의 스위티 흐르고 있습니다. 계속 또 소개를 해드릴게요. 퐁당퐁당. 역시 비 오는 날에는 스위티를 불러야 돼요. 익명으로 왔습니다. 왜 익명으로 왔어요? 아내랑 외출하려고 지하주차장에 갔다가 아내가 두고 온 물건이 있어서 제가 다시 집에 갔다가 화장실을 다녀왔어요. 아내가 물건만 갖고 오지 왜 화장실을 갔다 오냐고 10분 동안 혼났습니다. 예, 저 온전히 위로만 해드리고 싶네요. 이게 지금 문자가 익명으로 왔다는 건 이거 보내서 또 혼날까봐 지금 익명으로 보내신 것 같은데 힘내십시오. 이게 지금 왜 그러냐면 반대의 경우에 아내가 지금 차에 왔다가 집에 갔다가 15분 있다 오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아닙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자, 하나 더 보겠습니다. 3417님, 자다가 일어나서 여친과 눈 마주쳤는데 맞았어요. 자기 꿈에서 제가 친구와 바람 났다고. 이거 지금 얘 지금 행복한 어디 지금 얘 지금 얘 유부남 유부녀 유부남들 지금 혼난 얘기하는데 여자친구한테 꿈에서 바람 폈다 가지고 이게

0: 어, 김연아 씨, 어디로 모실까요?
1: 든든한 내일로요.
0: 네?
1: KB국민은행 IRP로요. 다양한 금융상품으로 수익률부터 안정성까지 더 기대되니까.
0: 제대로 가시네요.
1: 같은 연금, 다른 내일. KB국민은행 퇴직연금 IRP.
2: 원금 손실 유의, 투자 전 상품 설명서 및 약관 필독.
3: 셀레늄 의약품 셀레나제를 아시나요?
4: 세계 26개국에서 사용되는 셀레나제 말이죠.
3: 네, 셀레나제는 독일 비오신의 특허받은 제조기술로 개발된 셀레늄 의약품입니다.
4: 셀레나제는 셀레늄 결핍 질환을 위한 효과 빠른 셀레늄 의약품입니다.
3: 독일 수입 의약품 셀레나제 티퍼오라레.
4: 수입원 비오신 코리아. 판매원 휴원스.

0: 축하의 축복이 끝이 없으시다. 지금부터 여러분의 기쁜 일에 같이 박수치고 환호하겠습니다. 자, 주목하십시오. FM대행진에서 전교회장이 나왔습니다. 용인수지 풍덕초등학교 전교회장님 시온이 공약 발표한다고 애 많이 썼다고 합니다. 학교와 친구들을 위해서 솔선수범하길 바랍니다. 축하 축하 어제 음악 퀴즈에서 상큼하게 노래를 불렀던 도연이, 도연이 오늘 생일 맞았습니다. 도연이 축하 축하 줘! 프렌드플레이션 이슈로 SNS 생일 알람 꺼두신 진솔씨, 정식이 축하는 괜찮죠? 생일 축하 축하 줘! 올해 45번째 생일을 맞았습니다. 4490 누님도 오늘 생일이에요. 축하 축하 줘! 파리 개띠 누나 같아요, 그죠? 네, 생일 축하 축하 축하. 음력 생일 챙기시는 문병현씨, 아내 유진씨가 달력을 열심히 보고 올해 생일도 놓치지 않고 챙겼습니다. 유진씨랑 하유리, 다유리, 주유리, 어머나 애기가 3명이에요. 곁에서 행복이 되어드리겠대요. 생일 축하 축하 축하. 계산해드리겠습니다. 계란말이가 10개면은 이 집은 2개씩밖에 못 먹어요. 2개 이상 드시면 안됩니다. 53번째 생일을 맞으신 우리 최종성님, 네, 아내분께서 최애 목소리로 축하받으라고 메시지를 남겨주셨습니다. 종석이 생일, 아, 종석이 형님, 종석이 형님 생일 축하합니다. 자, 이렇게 2부 마무리하고요, 3부 퀴즈 고스트 보러 오겠습니다. 3부까지 잠깐 빠빠이.
1: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가 도와드리겠습니다. 자동차 세우듯 시간을 멈춰 세우고 싶습니다. 피해자는 모르는 사이에 인터넷을 타고 급속하게 퍼지는 디지털 성범죄 불법 촬영물. 망설이지 말고 지금 바로 전화하세요. 1377

0: 사랑하는 당신을 위해 코 입술 주름 개선을 위한 PLLA 성분 필러 올리디아. 나답게 자연스럽게 올리디아.
1: 의료기기 광고 심의필.
2: 올라운드 아티스트 에녹의 자작곡 너는 여름이야. 듣기만 해도 시원한 여름 감성과 따뜻한 위로를 담은 괜찮아 괜찮아까지. 올여름 당신의 플레이리스트에 에녹의 신곡들을 담아보세요. 에녹의 새로운 프로젝트 녹음실의 캥거루를 응원해주시는 공식 팬카페 화기애에 사랑합니다.
3: 모아는 도전이다. 100세 출근 도전이다.

0: 100세 출근은 자격증, 자격증은 모아 교육그룹.
1: 1단계, 2단계. KBS가 업그레이드합니다. KBS 플러스. KBS만이 제공 가능한 무료 서비스. 스마트폰에서 즐겨보세요. 40개의 실시간 채널, 5만 개의 다시 보기. KBS의 과거, 현재 프로그램을 손안에서 볼 수 있습니다. 지금 당장 구글 플레이, 애플 스토어에서 KBS 플러스를 다운받으세요.

0: 거기 짚라인도 있고 해가지고.
1: 어, 재밌게 놀았구나 친구랑. 다인이는 네. 어때? 요즘 오랜만에 또 친구 보고 하니까 좋아요?
0: 네.
1: 어, 그렇구나. 친구들 오늘은 뭐 할 거예요?
0: 오늘은 국립 뭐라고? 항공박물관.
1: 아, 국립 국립중앙박물관 가세요?
0: 항공박물관.
1: 아, 죄송합니다. 삼촌이 너무 좀 설쳤네요. 국립 항공박물관을 가는구나.
0: 네.
1: 어, 그렇군. 어, 하루하루 엄마랑 너무 재밌겠는. 예, 엄마가 또 다인이 사랑해가지고 이렇게 또 같이 열심히 다니는 거 알죠?

0: 님이 달콩님 너무 축하드립니다. 근데 무슨 과목 선생님이에요? 이렇게 물어보셨는데 무슨 과목?
1: 아, 네. 물리 교사입니다.
0: 오, 물리예요. 천재시네, 천재.
1: 아니에요.
0: 아, 물리 진짜 어려운데. 어, 정영군님도 어, 우리 달콩님 응원합니다. 아빠 되신 거 축하드리고요. 예쁘고 건강하게 달콩.

0: 조금 빨랐던 것 같기도 하고 동시에 외치면 오늘 기회는 다인님에게 갑니다. 다인님이 끝번호가 2번입니다. 달콩님 예? 뭐 오늘 뭐 이미 큰 선물 받으시지만 그래도 또 선물 위해서 한번 달려가 보겠습니다.
1: 네.
0: 자, 두 분 준비되셨습니까?
1: 준비됐습니다.
0: 네, 다인님.
2: 네.
0: 다행히도 물리 문제, 과학 문제 아닙니다. 자, 문제 드립니다. 5월은 전통적으로 한국 영화의 비수기로 분류되는 시즌입니다. 하지만 2019년 5월의 분위기는 사뭇 달랐습니다. 프랑스 칸에서부터 시작된 이 신드롬은 국내 관객들을 만나 천만 영화를 탄생시켰습니다. 극한 직업, 국제시장에 이은 19번째 한국 천만 영화가 나온 건데요. 짜파구리부터 눈을 가린 포스터. 달콩님이 반템포 빨랐습니다. 달콩님 빨랐어요. 정답은요?
1: 기생충?
0: 기생충.
2: 맞아요.
0: 자, 탄식 소리가 났습니다. 기생충.

영화 괴물과 2019년 기생충으로 쌍천만을 기록했습니다. 영화 왕과 사는 남자로 올해 처음 천만 명단에 이름을 올린 감독이 있습니다. 왕사남의 기록은 총 1690만. 역대 한국 영화 흥행 2위입니다. 개명, 귀화, 성형수술 등 개봉 직후에 걸었던 파격적인 천만 공약을 모두 번복하며 화제를 모으기도 했는데요. 수많은 예능 프로그램을 통해 김은희 작가 남편, 눈물 자국 없는 말티즈로 불리던 올해 천만 감독, 이 사람은 누굴까요? 1번 기준! 2번 장항준, 3번 헤이준. 세계복입니다. 정답 보내실 곳 짧은 건 50원, 긴 건 100원의 문자 #8910, 콩은 무료고요. 정답자 추첨을 통해서 선물 보내드립니다. 재밌는 오답 보내주신 분 뽑아서 꽃미남이 만든 대도수산 협찬 해물 밀키트 세트까지 보내드리니까요. 노래 듣는 동안 정답, 재치 있는 오답, 너스레 오답, 멜로디 오답 많이 쏴주십시오. 리센의 러브 어택 듣겠습니다.

빗줄기가 좀 강하겠습니다. 오늘은 소강 상태를 보이는 곳이 많겠습니다. 오늘 예상 강우량은 5에서 60mm, 가끔 비 예보가 대부분 들어 있습니다. 이렇게 주말까지는 비가 자주 올 텐데요. 무더위와 열대야도 이어지겠습니다. 현재 충청

수비지향 바둑을 했는데 대국 후에 AI는 완벽한 것이 오히려 약점이다. 불리해도 승부수를 던지지 않는다. 이렇게 평가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인간은 상황에 따라서 승부수도 던지고 묘수도 던지는데 AI는 이제 학습한 대로만 하니까요. 조금의 약간의 융통성이랄까? 이런 게 좀 떨어진다. 이런 평가라고 볼 수 있습니다.

0: 그냥 동등한 조건에서 바둑을 두면 이길 수가 없고 두 점을 미리 깔아줘도 이기 어렵다고 했는데 이겨서 상당한 좀 이례적인 결과로 좀 받아들여지고 있습니다.
1: 대단합니다. 네. 네. 자, 오늘 오현태 기자와 함께 뉴스 살펴봤고요. 고맙습니다.
0: 네, 감사합니다.
2: 조정식 FM 대행진 3부는 베스트슬립, 이카운트, 종근당 건강, IBK 기업은행, 키움증권 제공입니다.
3: 안녕하세요, 손현재입니다. 매트리스 한번 사려면 사실 좀 부담되잖아요. 그래서 저는 베스트슬립에서 숙면을 구독 중이에요.
4: 월 3만원대에 누리는 5성급 호텔 침대의 편안함. 베스트슬립 렌탈케어.
3: 여러분도 이제 최고의 수면을 구독하세요. 베스트슬립.
5: 자, 따라해보세요.
6: 이카운트 ERP
7: 4만원
5: 회계관리
6: 이카운트 ERP
8: 4만원
5: 재고관리
6: 이카운트 ERP
5: 4만원 생산관리
6: 사업성공
8: 함께해요.
5: 이카운트 ERP의 모든 기능을 월 4만원에 드립니다.
6: 이카운트
5: 가입비 부가세 별도.
9: 당신의 락토피 타임은 언제인가요? 눈 뜨자마자 아이와 함께 식사 전에 장 건강은 24시간 지켜야 하니까 락토핏은 꾸준히 앞서갑니다. 10년을 넘어 앞으로도
10: 오래오래 락토핏
11: 종근당 건강
12: 건강기능식품
13: AI와 IBK 기업은행이 만나면

0: AIBK 좋은데? 세상을 키우는 AI 뱅크 IBK 기업은행.
1: 어? 아니 다른 돈은 다 키우면서 퇴직연금은 왜 안 키워? 퇴직연금도 키움할 때가 왔다.
2: 키움이 알아서 모아주고 굴려주니까 퇴직연금 IRP도 크게 키움. 키움증권.
3: 원금 손실 유의, 투자 전 상품 설명서 및 약관 필독.
4: 제가 매직 트라이앵글을 좀 추천해 줬거든요. 직장에서 힘든 일은 친구에게, 친구로부터 힘든 일은 가족에게, 가족으로부터 힘든 일은 직장에. 매직 트라이앵글. 트라이앵글 가끔 그 화살표를 바꾸면은 그 누구도 지치지 않습니다.
5: 아침부터 웃는 자가 인류. 조정식의 FM 대행진.
6: 네, 조정식의 FM 대행진 함께하고 있습니다. 9317님이 야 이제 휴가 시즌인가 보네요. 출근길 도로가 시원합니다. 조정식식. 아 도로가 좀 한산한. 어 그러네. 야 벌써 7월 22일이네. 시간 가는지도 몰랐어요. 7말 8초. 아 휴가철이

0: 바이바이.
1: 사업장이 여러 갠데 매출, 매입, 지출, 계좌 현황을 한눈에 쉽게 볼 수 없을까?
2: 경리 위한 프로그램 경리나라, 쉽고 편한 경리 업무 경리나라.
1: 여러 사업자의 경리 업무도 이제 한 번에 쉽고 편하게 경리회계 프로그램
2: 경리나라.
3: 술 마셨는데 대리 어디

0: 운전할 땐 팀앱으로, 음주 후엔 팀앱 대리로.
1: 어제는 비가 오더니 오늘은 찜통이네. 이럴 때일수록 안전수칙이 중요한데.
2: 폭염 때 꼭 지켜야 할 5대 기본 수칙은 1. 시원한 물 섭취. 2. 냉방장치 가동. 3. 2시간마다 20분 이상 휴식. 4. 보냉장구 착용. 5. 온열질환자 발생 시 119 신고. 호우와 태풍 전에는 배수구, 시설물, 기계장비 결숙 상태 등 안전점검 실시. 침수 붕괴 위험 시 즉시 작업을 중지하고 대피.
1: 여름철 재해 예방 수칙으로 건강과 안전도 지킬 수 있습니다. 산재 위험 상황은 안전일터 신고센터로 신고해 주세요.
2: 이 캠페인은 고용노동부와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이 함께합니다.
0: 아직 음식물 처리기 없어요? 휴렉.

0: 함께 FM 댕진 야만 붐.
1: 별별 히스토리를 모르거든 역사에 대해 논하지 말라. 재밌는 역사 이야기 별별 히스토리. BTS가 K-POP의 새로운 역사를 쓸 때 CTS는 천년의 역사를 일깨웁니다. 역사계 월드클래스 큰별 CTS쌤 어서 오십시오.
2: 네, 안녕하세요. 수요일은 별별 히스토리 큰별 CTS입니다.
1: 아, 야. BTS, CTS. Let's go.
2: 아, 재밌습니다. 네. 아, 이거 재밌네요.
1: 아니, 뭐 지난주도 우리 큰별쌤 또 생일이어서 네. 저희 청취자분들이 같이 또 기분 좋게 축하드렸었잖아요.
2: 네, 아, 너무 감사했습니다.
1: 근데 또 이번 주도 또 좀 이벤트가 있습니다. FM 대행진에 처음 출연한 날 이젠 기억도 안 나시죠?
2: 10년 넘었으니까.
1: 그러니까 제가 지금 네. 방탄소년단 BTS, CTS 얘기를 괜히 꺼낸 게 아닌 게요. 큰별쌤이 FM 대행진에 처음

0: 이제 올해가 13주년이네요. 아, 그죠? 2013년에 시작을 하셨으니까. 아, 13년 아유, 동안
1: 오래 했습니다.
0: 정말
1: 제가
0: 고생 많으셨습니다.
1: 제가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제가 이 KBS FM 대행진에서 송해 선생님처럼 네. 제가 그 제 시간이 멈추는 그 순간까지 그쵸. 제가 한번 달려보겠다고.
0: 반갑 칠순 네. 네, 다
1: 잘리지만 않는다면 뭐 하여튼 저는 의지가 있습니다.
0: 그러니까요. 자, 오늘도 한는 것 문제로 함께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1: 네, 한국인이라면 한 번은 못하는 한국사 능력검정시험 문제 나갑니다. 조선 후기 대동법이 시행되면서 관청에 물건을 대는 공식 상인이 등장합니다.
0: 네.
1: 이들을 무엇이라고 부를까요? 보기 나갑니다. 1번 공인, 2번 송상, 3번 만상, 4번 내상.
0: 야, 이제 진짜 문제 난이도가 좀 많이 올라갔습니다.
1: 그렇죠.
0: 힌트 좀 주십시오.
1: 뒤에 무슨 땡땡 중개사. 네, 이렇게 집 이렇게 예, 소개해 주시고 예, 중개료 받으시는 분들 이런 분들을 무슨 무슨 중개사 이렇게 이야기하죠.
0: 그렇죠. 네. 뭐 이 정도
1: 뭐 요 정도면 뭐 충분히 들어가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0: 충분히 힌트가 된 것 같고요.
1: 네.
0: 자, 오늘의 한는 것 문제 정답 맞춰주신 분들 가운데 10분 추첨해서 선물 보내드립니다. 단문 50원, 장문 100원이 드는 유료 문자 #8910 무료인 콩과 KBS 플러스로 정답 보내주시고요. 사연 보내주신 분들 중 추첨 통해서 한 분께 최소한의 삼국지책을 보내드립니다. 자, 보기 다시 한번 알려드립니다. 1번 공인, 2번 송상, 3번 만상, 4번 내상이었습니다.
1: 꾸지람 하심에 분이 나서 조심없이 두드렸다. 세종실로. 야, 오늘 아주 충격적인
0: 네.
1: 조선왕조 실록 얘기를 한번 해드리겠습니다. 우리 이제 이방원 지금 만나고 있습니다.
0: 네.
1: 예, 태종 때를 지금 만나고 있는데 이방원이 누굽니까?
0: 킬방원이죠.
1: 정말 그 왕이 되기 위해서 막 형제들 막 죽였고 왕위에 오른 후에는 정말 왕권을 위협하는 자신의 그 아내 일가족을 그냥 몰살시켰던 정말 자비 없이 쓸어버린 조선 역사상 가장 냉혹한 군주 중 한 명.
0: 피바람에는 피 태풍.
1: 그렇습니다. 네, 그게 바로 태종 이방원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아니 이런 피도 눈물도 없는 이방원의 몸에 그것도 한낱 궁녀가
0: 하하.
1: 주먹질을 해댄 전대 미문의 사건이 있었습니다. 자, 저 어떻게 이런 일이 있는지 너무 궁금한데 자, 때는 태종이 아들 세종에게 왕위를 물려주고 상왕으로 물려나 있던 1418년 12월의 어느 추운 겨울밤이었습니다. 그림이 그려지시죠?
0: 네.
1: 당시 51세였던 태종은요, 온몸이 찌뿌둥하고 깊은 잠을 이루지 못해서 밤마다 뒤척이고 있었습니다. 괴로워하던 태종이 어둠 속에서 곁을 지키던 나인 한 명을 부릅니다. 있느냐? 이리 와서 내 무릎 좀 두드리거라. 자, 그 부름을 받고 다가간 오늘의 주인공이 있으니 바로 궁녀 장미였습니다. 이름이 예쁘죠?
0: 네, 예쁘네요.

0: 윈드 맥치도 사정 없이 퍽퍽퍽 때리고 있는 거예요.
1: 어머나 세상에.
0: 이게 무슨 일일까요?
1: 무슨 일이에요?
0: 이게 지금
1: 이게 뭐야? 왜 그래?
0: 왕의 몸에다가 지금 샌드백 치듯이 퍽퍽 때리고 있다.
1: 야, 이게 뭐예요?
0: 이방원이 누굽니까? 자신에게 맞서는 자는 누구든 가차없이 죽여버렸던 절대 권력자 태종 이방원 아니겠습니까? 그런 자신의 다리를 허허, 이 한낱 궁녀가 지금 마구 두들겨 패고 있는 상황을 지금 맞닥뜨린 거예요.
1: 지금 저희가 2주 전에 그 원경의 형제들 그 다 처단한 얘기 듣고 들으니까 더 무섭네요.
0: 그러니까요. 참 기가 차다. 뭐

0: 똑같다라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정말 이게 실록에 등장할 정도로 원래 궁녀 이름은 실록 같은 데 나오지 않아요.
1: 그러니까. 예. 근데 그럼 이 상황을 누가 듣고 있었던 거죠?
0: 어, 그렇죠. 예. 사관이 이거를 본 거예요. 보고 그걸 또 다 적은 거야. 야, 그래서 자 어쨌거나 지금 이런 황당한 경우가 지금 벌어진 거잖아요. 자 과연 이 눈물도 없고 피도 없는 냉혹한 군주 이방원은 이 대담무쌍한 궁녀 장미에게 어떤 처벌을 내렸을까? 전하께서 아까 저를 혼내시기 너무 화가 나고 분해서 홧김에 마구 두들겨 싸웁니다.
1: 어이가 없다.
0: 대종은 헛웃음을 지으며

0: 네, 선생님 오늘 문제 정답을 발표해 주십시오.
1: 네, 정답은 1번 곡인입니다.
0: 오늘 정답 선물 받으실 분들과 큰별쌤의 책 최소한의 삼국지 받으실 분들 명단은 FM대행진 홈페이지에서 확인해 주시고요. 큰별쌤 오늘도 고맙습니다.
1: 함께하는 분들에게 서로서로 잘해줍시다.
0: 규현의 화려하지 않은 고백 듣고 오겠습니다.

0: 밥맛 나는 세상 황정자 이렇게 간편한 걸 왜 거르시나 이렇게 든든한 걸 왜 놓치시나 고칼슘 고단백 저당까지 완전 균형 영양식 서류 한 끼 식사 데일리 케어
1: 본 제품은 특수 의료용도 식품으로 의사 임상 영양사 등 전문가 상담을 섭취하여야 합니다.
2: FM 대행진에서 드리는 선물입니다. 노을빛 맛의 조화 서해 미감에서 노을 생강청 온기 뽀송한 거실 바닥 청소 아스토니쉬에서 바닥 클리너 국가대표 캐리어 아이프라브에서 여행용 캐리어 서울 우유에서 고품질 저지 원유로 만든 진한 풍미의 저지 밀크 푸딩 휴대전화로 에어컨 켜는 에어딥큐에서 에어컨 제어기 제부도의 노을빛 하늘

0: 저도 사실 그냥 수요일에는 진행한다는 생각 내려놓고 그냥 넋 빼고 막 드라마 보듯이 재밌게 듣고 있어요. 앞으로도 매주 수요일 4부 최태성 쌤과 함께하는 별별 히스토리 많이 기대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다음 주 수요일에도 4부에 찾아올 거고요. 저희는 내일 역시 7시에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내일 만나요. 내일까지 잠깐 빠바이.
1: KBS 쿨 FM 57분 교통정보입니다. 오늘 출근길 그리 나쁘지 않습니다. 교통량도 많지 않아서요. 정체 풀리는 속도도 빠른 편입니다. 내부순환도로 성산 쪽으로 홍은램프에서 연희램프 쪽으로 뒤칩니다. 성수 분기점 쪽에서도